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비애주람토르와 신비애키르수야바 지조기초외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0: 라우
1: 루
0: 갔나서
1: 네 징보 취샤
0: 대슈제 친나 간다가 심마 슈제
1: 랑게 통주게
0: 마시 우주 잡손 잡다 두 마시
1: 네 세다 개체 토모 소데 네 주이 我們的 창마 先對讀
0: 차와스니데 네급지리
1: 你们年轻时呢，苍木落接主持。接对的来了不有事，一年长苏来个来看有事不？我问恁能大米多？亚夏呢？古用没接打，年轻不？可里去打去。接不接的多的。我呀，电子接的。可里那阿杰啦。
2: 阿如
0: DJ娜娜 都住马尔巴了
2: DJ可吧 给了给把美军部队捏得不捏起个体育拼不清楚羡慕的捏起个得花体的
3: 多少这儿的送哎我那点多少钱我呀爸比你出去哪了
1: 我那要是多小家人带最是的给
0: 哦免了

0: 오늘 섬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라 양잠시 된사샤
1: 근데 전에 만난이 파기시에 제리
0: 랑게 신도 가보지 네 광고디 다체나 디시 자가 신봐
1: 시장 내 디 광능시 주무송 나 담만나네 금제 요리 차고 이름디 내 선배 천지이
0: 이네 디 고도장기 잠추 저주 체매배 세제 도마시 고도장기 계서 정리 가르든 자치 간이 같이 치자 뭐시 도시세 도마시 이네 마타레 계서 가동부시에니에레 시작해 차가요리 에 장부시에나 디공 잠추디

0: 차샤 데 메 무투 사고 치부시 아시
1: 마이다
0: 가르쳐서 어지 가르쳐 레니 다스 제고 어지 교고 파이 교다 고유 키시다
2: 디데스르베 들레니 챤다 가요바
0: 레그데 중에 치그리
1: 오정라 년년을 메틴 개가 친구 맹안에 태가 태야요레
2: 빨라 너니가 무시게 메여스치라 도시치가죠 쇼라 컵시게
1: 마티티치라 컵게 고야 요르베
2: 뇨좀바시 감사
3: 로
2: 나 도시치 아시잖아 지르베 라바마스스
3: 도스구나
2: 도제나 근데 냉면의 파로규 피에미면 증마시
1: 피에수 요래
2: 니얼마메추나 도제나 매요라 대 급여고 지르벨라
1: 셰테 티브리 급디게고야 요르베
2: 딜레 급시겜는 가메죠
1: 상가스네 이베 나 급여고 토디드고
2: 인기 말이 미겐데 제 급여야 신데
1: 급여가 시야 가려요
0: 너 디그미도는 응가 가지고 디면 가려고 얘들 진짜 제 가려요 나 내가 좋아시라유 마신데 대 미망체를 가서 요 말다
2: 꽝무촌라
1: 巴拉老五花青松青松老天给菜钱吞大学不咋青这茶全都对年女花青果嗯不过别对的忙过的这雨且呢你这是两天没多然年罗久我家了看看着了水果嘛是你
2: 巴拉水下
1: 叫死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狗

0: 알레
1: 라오장 잘 친두게 라오장 녀랑 셰셰메다 지만에 수수수 자고 채우리 고중에
0: 레슬레스
1: 강배 된다라 심제 마치 뭐 나래도 수 녀주이다
2: 태녀인베 니게올라
1: 게모고
2: 젠게임에다 솜라
1: 요
2: 天天，
3: 新这马过的这，居然我心里吵了着哩。多谢，让给新这的给，俺们记得没有了关系给他。
2: 你这边人，那边去哪里买的是？
3: 现在新这的给哪里去？去哪里过去给？给了，这里看着多。让给去的看着这。 아지 들이 야구도가 야르야르대기 중부 포유네 컴부케샤 나르스도 체아지리 기랄라 검준이 키스기
0: 자야 오지레슈 도스네 자게 싱제디 게사 하나르 케제 기랑스기 고시게 용도괴
3: 라
0: 야피
4: 링게 감사 오라 니 계란 다가 여비 돈도 신도 쓰르니이다 계란 가르치요가 니 빵고 슈 니 쓰르디 디샤르조다 디샤르조다
2: 디디 사라드리 키요아메베
0: 아 신제 톰자 차로지
4: 아 나 키교에
2: 수란이 신도 키스도
4: 拉古东嘛有那差不有嘛日不，每到女人差不民多，接着新到女局里些。嗯，
2: 现在你的优秀，俺让你拍了真的这些会要有日呗，让用当日不？嘛日嘛日嘛日，
4: 中队内俺们那个啊，全部卡住呢，亏说没皮狗有嘛日，起码到江大人这种主力送给。嗯，
2: 伊那个啥土民多？
4: 那若不得来接土民的话，我是让做不最麻烦。嗯，我看过养过三只，看过菜啥呗？菜呗阿姨，我是让他们两个人接手。
2: 嗯，让大姐过菜接待遇。哼，养个围巾就这些。
4: 你让谁哦？给自然独立口民的呢？你是多少个？独立给个电话嘛的？
2: 可是嘛人，我难当多，就是让说呢，让让不接我。

0: 콩루쿠베 쳇틴티 쳇틴치기
1: 가리 야수로도게 데 꽤게 미도가 다리 양 같이 해 주실 수 거래
2: 구셔 유라게 내가 신다데 나 녀 좀 앞에 좀 먹어 타자 나디고 가베지 저데 민도 숨기
1: 네 신기 사야큐는 요 말이 네 탱무 시부지다 거두 서울에 장에 돈도 수 없이 겹대 니 입에
2: 겹주리 탑시 가로래 나 단다 카바 송자 매래 야원 좀 말이 아님도 나도
1: 먹어 dile ran su su xi
2: lao wu zhao mei nang di cha cha cha bi mi chang ma nong zhu yao si ri ma sai ge ran zhuo ge gen zhe mian ba
1: dile yu xiao ye yang ya guo zu jie mu tui jian ge yin

0: 차고 지모 딘데 갈스래. 가지 차고. 차고 좀 딘데 차도 걸 한 대여리. 더더 로 죽줄 레베 뭐지? 레로 냐게샤. 흥. 좀 가지.
1: 호더 샹다 도르 여마리. 차고 님 차치브리데 모라비브리.
0: 전부 이나 주 사부드데 된다. 사부드야면 사르랑지.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 취 약수 된 봐 고나 고유코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 취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너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너궁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 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겔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 당부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즈 사브르도아데 예 티레직신다 이네데 디 나로데직신다데 베르 체네미도아데 예 신다데 이네야 소브도데직신다 고테 나소에 헝고디
3: 쳇나 다야 자기사 자들레 돌도 주게
4: 자가티스 스케바 케요 말에 람보로 친친이 말에 한디파디 베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맨스리
5: 前张家的感情名都啦张
4: 大姑也不是吃鱼所以这门有了点些韩立方陪聚单的这个人都是些刚就长些婆婆单所以这门有人去做地里人子去婆婆单而你出现单呢所以也不是领给这要我是啥啥都是也做苦啥了你让了陪聚单呀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去落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有人
1: 韩立方的屋内要多韩立方跟踪店的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克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6: 红国啥不的? 我呢? 现在面这个比喻要多啊 你就这样不行多 양고 야 주주디나 옆대고 영고대 당초에 홍고디 과부침을 송자 강반 늦지기탕 강배에서 다 재미나죠 그게 그건 적어도 와

0: 사지 여러분.
1: 응응.
0: 용아. 다치는 이랑 장텐 잘 깨우러 배.
1: 나 난리 깨다. 강원대 대기수. 격부지 지기.
0: 남자 텐데 치고 해도 왜? 장비 이거 마시.
1: 자수소 주도 양치. 나다 미비기 튼다라. 장기 주도 채우마지.

0: 노보 잘 친숨해.
1: 잘 친숨. 아무나 초주매스 가래.
0: 초주매. 초주매게랑 수고 초주 커서 지워지.
1: 나 초주매게 맨날 부족한 신제 접치지 다 잼지기.
0: 다데 용마지. 장초고 세제 수고된 민도가. 니자랑 카라야고 세제 수고 쇠수나 아메케리초. 장차배지라 니랑 부족하라 접치지 님도 센자다.
1: 아무나가 산줄로 주기.
0: 영아, 야, 도스고아, 오야, 양론다, 야, 글린다.
1: 아무나 쟤는 아이 경수들에 두고해.
0: 이거 주, 잠보 요거지라 경수들이.

0: 다독 내주 디긴게 람함니 담지베 팅우랑 시기 딘제 멤바
1: 그하 다시 오마지
2: 어찌자니 딘제 고마지
0: 예칸 년다 예칸 년다체 니 년구나 되비인 람사체지 니란 사담키 연고
3: 교 파교다
0: 장태 니란 시베 총샤디 랑게 삼냐 스도다 디쿠고 야우시지다 왕부 윤제 류제바 롱체도베 마체 토도 ran cho chem si ran ni ran a lo ti ri
1: ke ha mo ran tan de na de yu zan de de hua ding ge le ge di
0: a zha wu la ke ran ge king gu yu be mi ka xie mi zi ji lo ku ge tem ji le yo ma ji ku ge di shuo bi ne ge bi ge ne ci cha ji mo ran ye es ge mie de ne ge zu da ran ge ta ga ri ga dan ji ma ri be jiang tian nang da yo ma ji cho chem si le ji le ge che bi ne cha zu ri ma ji ran tan de ne zi de de da mo ran ye qin de yo ri be
1: 开始了,这里的人开始了。开始了。
0: 我要听着,所以我得要听着。对了,找死的,直播打,从前不用用的,所以我想说,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要听着,直接不上去,我
3: 让学的，年岁给不给过日的，军队吃不着的，听我送在读书，这军队嘛是吧？老吴，挑选民的话，牛人下。

0: 모르당신 이베 고부드게 당세 동야 고대 이베 페미 칼로시 네 드드리 더 모르더라샤 룸드 쳐줄라
1: 기치세 다 녀벌라 나가디가 뉴스 제가 제 하고 메베 장타데기 다 대제 잠자 쇼가 있어
2: 교태도
1: 장다야 허도 니 날씨입니다

0: 다디 차르시라 친샤. 녀랑 르무시엔다 치무주와 카리메 신구유베.
1: 신메. 이는 예스므네제 치비인. 규르무드제지 스므네제 치메.
0: 야. 디디다.
1: 띵예 띵을 챙겨줘봐.
0: 리. 디즈 띵을 안게 치비 종제 차가 디즈리. 녀랑 첩진냐 디비. 띵을 안 가도 녀디 요네. 人们说不讲就有的，说做起来的开心不是？你那没出过门吧？刚来开个退休的，隔壁张姐看不住去咱们小姐，听我给咱俩提出点评呢，忙着寻过去，西东姐看不赢呢，西东现在笑是吧？张姐现在嘛是。

0: Atamantime, Arantume, Pomozemon Sigme. Campo Motor, Winnie you. Puyahutin de Quatia Adore. Wodonga, Chinkabunsi, Charosian Gungutwe. Nidaja da Barge, Sideje, Lekagetia, you mashi.
1: Mizo Tinja Masus. Chinkabuya Huyori. Tao Comedy, Nal Nizul Havri. Chinkabwe Amla, Sanjunala, Gitasho Demni. Chompshi.
0: 어, 기타 쇼지 리드 능미 요마스베.
2: 진격과 총기 신다를 가로 두가 치샤. 타모데 아메도 토미도.
1: 티샤기 쉐부디조. 문에이 기그나시 네즈디데 토디 군데 능시 레그체 초하게 토부코레 레라브리미도. 부상메 디제체 토마르다. 계시란 니즈들의 체비는 미스능시 둘이 겨우 있게 말이.
0: 나 니즈들의 체스이 말이. 페페페.
1: 영아.
0: 너도 라마나.
1: 페페페페.
0: 제발.
2: 왜? 하자.
0: 쏘물라. 비게 쉬우니 겁는 것도 왜?
2: 낭다미도. 어지 드리케니 가르쳐버려. 니가 그 가발린 금이도.
0: 그래?
1: 디 어, 드리사가 나 렉시라 하더가 니자 로고체가 렉추
3: 갈치에서
2: 샤원 디리 니무카 장태리 야마
3: 체체 미수 루지 지그리 성부미두괴
1: 장태수래 아 장태수래 뷰가로 리베 아 아치 다가 되다 부디인 장태수래 아 뷰가로 리베

0: Tengah logik tu tuh. Tadi.
1: Ni aku je cik. Xiao Tang, tuh kan kau tu cik ni je. Di kong cik ni lop jun cik aci, lo yang jor je. An jun ni tu ni kong sep shu yi, kong ke nang ta min tu su ki.
0: Sese shu yi. An tuh kan kau tu cik me, par tong cik kui. Tuh kan kau tu da cik na tuwe, jik kan kau tu cik yi. Kang yi zi na jik kan kau tu ke tuwe, cik kui bai niam gyur da, rang si kie jung yin tu je.
2: 계지디게 군유의 배수로시도 어, 니에스는 가면수다디 군유의 배수로시도
3: 먼저 니에시에콘라 니즈라비 킹급에
1: 디저 니에시에비 콩게 차도를 떠오민도라 니즈디저에 나와시오민도
3: 알레
0: 시, 차르구의 머신에 미다 좋아쳐오리 마세, 섬네 도스마 체비이너 겐데 용구리
3: 당스러 자기 야우든지 태세 사지 먹고 유기리 대비야 하리 있나?
0: 당연히 너가 공수 시절에 내가 뜻이 제가 전 대민도 내년 강춘 주인은 누가 제가 요리 공수 도스 차가 대소니 미지기 강세리 마세 소수 공수 주어 주나 쿠르부 집시라리 따다 小小게 견도 냠레치로 세기 요르스기 삼아 잔냠지 마세 견나도 생고 치세 계속 가르셔 간다 아자 올라 되나나 타수 모두에 간다 지요 마지
3: 하소디

0: 교재 레그디 주부리 삼야기 삼루 키비 딘데 초비이나 니에 레그네 튼제 암라 콜러 니에 징릉 규파샤 토도 킨소로 고체비 시야요리 딘데 지네 야구도 이네 원유다 뛰는 거지 레니 칸데 장텐 게 리부진제 레마 체비 켄츠 창마 레요 마지 다지스 나이 싱랑 거 메라 야우제 디이 칸다 암라게 나란데 와 이거 마지
1: 거신 장게 레니 칸레 미두고 인스 트레오 되면에서 니에스베 생이 생이 차스 랑게 트레오데 노주케 요 마지 이네 녀 모란라 쿠부 쳔부디 제 쿠준드 미두 무랑게 내주주주제 침봉우지제 수스디나 내 퇴모도바 내주디게 지루지수 등거시 니에체나 샤르꼬브징원에세나 수수 가르친도 있네 제오지
0: 디에지 무랑 튀균에 디제마리

0: 다치 드라지 도고 시험하리 시험하리 응고 야 총라 양아야스도 캬지더 시게귀 닝제
1: 다리 라게 속삼중에
0: 나 진야 속자 녀녀메 이네디 퀘스티 또 턴도 미도
1: 라게 갑시 다치기 민스터다 샤베스는 근데도
0: 야호민도
1: 워낙 민 가르다니 봐
0: 샹게 게스드 미셰호 게위 다체는 라나 묘스터인다 묘 라니다
1: 케레스
0: 묘
1: 라게 민다 사자 겐키 오르다 딱제 제사 대사 이스괴다 속 탐버리자
0: 속 탐버리자

0: 가르치겠어
1: 라디 제 졸라 도모 쥬 고모 쥬 쥬 도스지 니에베 쥬가 니에데지
0: 쥬 나 니에부다 니 쇼샤 가르 야인 랑시나 예중에
1: 랑게 나 랑마 오마디 체도 부르바 나 가바시 이래 다 집자샤 랑 로유
0: 용아 나 니에 쥬긴다 전화 유나 가바 잡쇼 아

0: 야 미김비 능콩 디부 미바타 능콩 가바 나추 양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틱팅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 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뷰치라 겐린 유 카바랑차 레워 예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로제파주 열기치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디구주고로 생제 로제파주 뷰레도베지캉 양나 로제파주 진서바 장전시에 노부송주라기 버리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됨초 게데 팅지기 제주고로 나디고주 겁게 심지 로제파주 뷰레도베지타 로제파주 진서바 장전시에 노부송주라기 버리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뷰규이 장볼라 세시유베 므르린나 므르 뷰규이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릉당외 장슈슈 Loki Patri, Niko Chiqui di Subtu, Satu Namshiki, Ketulumini, Suyula, Niko Ki Nubiang, Chimputin Yubi, Nagong Tang, Nikong Kudu Kuyang, Sambu, Rizikwa, Gundian Chongor Sochi du Kuyang, Sambu, Tiway Niko Tang, Lungo, Chirchuyang Gotubla, Subur Kunchi, Subchi Lebusing went to Bemati, Modong Yang Garbusing went to Chilutu, Loki Patri, Niko Chiqui Dangbanang Tang. 空气恐怖情绪体力同面感心意了修女孙秀感应空没有恐怖汤不提下追空得不了浪车文档热度吃空气恐怖神神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起别浪萨不尼起别干不擦龙永为企图行就汤萨被切不应别起别更日擦龙给开就汤对年去过切约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兄起别浪天尼杨行西沃汤冷天顶秀起为恐怖绝对迭行级别从来是容易初步错恐怖部队汤冲压级别个钢板超容易得脚起图贴住浪着银别浪着其他别级别深沉迷泰迪兄起那么起起不用逐渐起别推进了起不错推进这个用沃汤得汤昂擦龙用为面对秀 Ham chaji lo gor ya tang gup ju go go yin la gor ya kanun gyo chi ham chaji nyu na chaji bu gyu yin
2: lo ge pa ju ji gor ham ni ji gor tang yang gyu gang tang la ming ne chu gu che ba xi yin hlam di tu la ji gu ge nyu ba den yu be sang wu dian bo zhi ne ji dar gu tu la bu xing dim xi chi we kong ba yun jing bu yang ga le ke ge me ti we ham wu la che ju tang tie du gu tu de nyu ba den yu be da ji chi de 팅에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거기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기 고추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릉 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남시키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 당 니콩 그뒤 겨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서 치뒤 겨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리 부 신원 토베 마체 모동 양갈 부 신원 토 칠르주디 어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탕
2: 어게 파주 지골 함니 지골 탕 양규 강탕 라 민네 주구 체바 시인 섬디 토라 지고 게 뉴베 된 유베 상외 덴버 진네 제다르 고 토블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징 뷰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철주탕 티듀 고토데 뉴베 유베 닥제치디 팅에진 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거기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기 고추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로게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고로 니기 고추 거르고 생제 로게 파주 뷰레 도베지 캄 양나 로게 파주 진서바 장전 셰바 노부 송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됨초 게데 팅지기 제주 고로 나기 고추 거기에 심지 로게 파주 뷰레 도베지 타 로지 파주 진서바 차제 셰바 노부 송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뷰규이 장볼라 세시 유베 므르린나 므르 뷰규이
3: 从我阳性加起为定度，所不人性一度往我为加么更正气，内家是亏心当月。

家居出罪的他们经济眼眼眼起 초도년비 고전 되나야 심마라 표준 소업이 심세 토바 제주 되니 레라웨 된다지 마시 대야 팅지 쇼나 근진기 수부침부 대자 매롱 깜부 코네 링제라 리미 숨주잠 세바타 깜부 정부 니비 초난토 강가 강대신 반저 총어 제초기 Tingri shokna gengrin ki gangba ra derki mebe. Chu ting tong ngam, ting sabo, damzab so kanga nangdu gyona ya demyo tangshon to gyoba dara miyawa chi ya me. Tezu gangba marxin rin la, chu nangdu gongba chenbe u, sagin sagin, jogin jogin chibe na. Te, rangi segi kyabong ya chijir dangyo. Kwanzu, chu do chu nangdu, dekjo tangje, gurim yube to ne, chu kansa kangdu, 세 립시르치

부진 충충라 가오베 치부초로 츠나 샤호담 레지링키 증부니 콘츠 기베 제르 이시 담레 추에기 부신 도냥니 코베 초초시 미만부에 마시베시니 키랑기 통오베 류봉 차신 링라 칸도 짜오베 도냥니 세소기 체 탄주들 레바시시 도냥기 메제난기 뒤즈에 개주급주 괭아 창마 추낭 개기 탄다 도냥 부총디 코베 심세 야원 정초라 딜신 유에징 코베 세리시 니바 체네 류슈 소조 치크 탄다 차노 용신비 도냥 부총원에 주나 야원 정주니 초규르키 세리시 인비 코베 구급 참부식 고니 대유 도냥니 텐기기 세 최근 시인비 타고르키 균도 참부장야 코베 미니 파르미시 코베 딤슈 딘비 마게 귀신 롱마르 큐바 더뷰 파르고의 직업 지르다 소자츠 나와마 중공니 코베 심세수 교르차와시 도냥 부족히 주마타 나조나 나쇼 리블리 숨유베 티 추나토 뜻디뷰 욱징욱 제토기 유바라 딘 추나 초바라 용수 콤유 부족히

타자 관저의 채소야 탐람 신식의 토네 무튜 균장신기 시베 캄체메 낭토 기도기 빼바르 시엠베 깽외 유도조 타마 냠구도 조시 원야 채소 창미 디가라 냠좀 좋아래 채소기 균코로 춤을 균시 냉이시

담제 난키 속자 초중 제제라 장랑기 촌에 지다지 우한 샤르초키 지추 담라라 출내 부신 식디 데니 추보르시 테 라보 통우제티 니제 뉴체 워게 체진히 샤세 임베 추보르키 통가라타 도냥 부주 소손니 티링키 세수 쮸시히 그 세리 담보르 주디 대자 서구도 케르조 테네 심세 이 셈부식 롱 쮸치

그 초보르키 주마라 템바타 올람포고 교회니 카오야라 무바타 테네 카오티 쇼크쇼프타 최고 바르키 파르돈 쿠토보로 냐차 체지 테니 그 초팅 섭사라 주급기 소론 총뇌 더보로 교류해 소론 총뇌는 소론기 킹지 테 초팅토 녜소와라 로그해 왠야 초보는 딜라 타동 되네 참식 니에메바자

0: 내디니 차념 토제 갸증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지 팅웨 진중 단의 도징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제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와 탕 리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당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별 사대 구도 협진 갸증 의뢰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强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싱 소군의 나지팔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와 뒷부대 중립하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싱 경물 예차괴 뒤윤 나와 죽지 삼이버타 주문실 경주시 자와 경주 기류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을 쓴거유 로숨내 18 송두 경주 시내 날 숨부타 숲을 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세 지기 숨기내 시계 8 승부유배 리기 봉부 최내 숙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男准备浪巴肚江忙不同之余，混着云朵熊狼塔米林外砸当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我们是鱼，隔壁古北拉通瓦蛋儿国通的对不他。 그지 보배 킹베 바우싱 제왕러 고민 우에 반냠 심을 양러 교수 직내 초여 공시 유진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시러 양 갸리 개왕 유 양러 쇼고 추구시 송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几年的儿几里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明显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州前面虚脱江南人物戏七个月彭九年江给追这个学习时昆州绿了下戏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期云电南北我了乔治日记得戏就是我咱们有托个月年个期为退俗女秀与贵主客说下闲谈多呢最给乔治日记得给就咱们有托不谈中期记得我就咱们 年期几里十九站，江期江水了七十里，几里端着呢？该局牌九头牌，行在哈江九个月。江九座今年在当托旁个九个，每个车过三了点呢，对出狼龙这边那不的，哈江几千两高二囊。 推举邱新狗。强在当托以江阳米狗儿即将灭别，帮不他你什么气？米日狗为了绝呢？强在当你错那个恰金先别，秘密隆冬的南阳，江错狗为了些呢？强在当你看住恰是点啥狗为几度点别轻些些，看住第二也行，第二擦龙穷，他二在当他十几度点呢？厕所一块儿排密度块儿新月，强谈一设施前面托长来叠别塑胶芒果，让人说是错儿旅行器，推一狂赞南面米椒板儿，龙吃东西秋季吃度，可谓滚他切密度新行器。
1: 吴姐，看哪说？
2: 你刚把书名读。
3: 书的你听把咖喱读啊。给一桌嘛，等阿郎子给不着，托阿子对五层给。
1: 罢了阿姆啦，看那你那个你们我给秋蛋这玩，还讲个字不读。推最你人谈车位来给经验啦，阿拉车都拉到这位怕么你难去。接了看那你个姑苏路江单呐，社区路头南呐，出去远途不呐？推多都免讲了，姑苏路当街难打，推最扛都立不住，看那你捏怕么压水的？
4: 黄河入海流，
5: 哎，美爹，我的祖国。
6: 创最怕的乡村振兴，
7: 恭喜大家，乡村振兴。
8: 没见了，没人说，
9: 不。

0: 디주 탄데 먼저 덴타야게 규치 조디게
1: 조르게 비모 모신
2: 빈도르라
1: 모신
3: 다 파르데 데제 엔 빈도가 앙자디데 추시데야 앙자디는 앙자디다
1: 어도서
3: 네 오늘 데야 무디 디르도가 오늘 설계 변호체
2: 잘고 앙자
3: 디네 잘고 명리야
2: 设计 명称是切,
3: 치중차샤는尺寸是切,
4: 자, 감사.
2: 감사.
4: 아, 자, 제가 갈 수 있나?
5: 드리안 좋으세요.
4: 그런 탈레디, 자, 이제 귤을 넣어주이나?
5: 넣어주고 있었어.
2: 얘도 니슈노네.
5: 돈이 고수보니.
4: 됐어, 됐어. 자, 네가 한국 그냥 미지게 단결을 해.
5: 응, 네.
2: 대 차지를 해.
5: 응, 네, 차지.
4: 아, 네. 대야 두두 귤을 넣어주이나?
5: 더 주스.

0: 감사.
1: 감사.
0: 괜찮아. 잘 가르쳐주이나.
1: 뜬지 취기.
0: 근데 차례 난 제가 가져서 주이나.
1: 아, 내래 놓지.
0: 걔랑게 차례디 담그나야 겸세 가리나.
1: 근데 띵아를 수수니 만네 락시다리네 내 텔레야 가부서 쉬엽체. 아니 가바나네 데림 두유부터 응 구금데 스틴제데 좋아체데요.
0: 미리 락시기인데 차례디 제리아니. 민주 소공이 이제 총계명이야. 캐나즈 디스도와 룸다 소자.
1: 어.
0: 장탄 공방 스물. 소저비기 주제 로초즈 주도와.
1: 응.
0: 비야야야 에이슈 소고래. 정단 노로 난도 조 가르카르라 진나.
1: 비리다야디지.
0: 지게 투안스바.
1: 비리다야다 엔니 탄등아 주 엔게데제 추시담야다 두르케비아디스.
0: 我是年限，
1: 那看到这片也难得，嗯，吃了那年没看在嘴呢。嗯，没什么就辣子些嘞。嗯，那那那不就吃吃吗？吃吗？你你有？嗯，那是那是，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0: 룸디 터드스 바이야 그 규림디게 근데라지나
1: 뜻이 규림만 여기 당분간주 알레 자네 아주 넉주당을이네 배추태 은 배태한 자제 배주 배셉 강체쟁 아주 신의 전개려 근데 아자 구주 구부다 되게 짐 근데 최게 최딩 아주 태야 레시네 팅규리 레시네 태이네 깁스디 더고리아 깁
2: 委托什么？
1: 嗯，这个叫什么？委托。是是。这个啊，的前年嘞，我就说啥？这个啊，的给啊，有的嘞，呢，我就在雇佣送给我去做，毕业给雇佣嘛，帮做妹妹去做。
2: 不是保护人人有责。
1: 比利的，人们的电器车，哎，人们电器车车是呢，比利车，哎，比利车车是，传达达，传达就是达。
0: 那点的新的电塔，那电塔啥时候呢？电煮电干，那点我就给拉在吃些，电给拉在吃些，甚至像，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1: 다 죽으시면서
0: 근데 그랬다. 어떡루 무탄체.
1: 죽이
0: 죽 디카레 룸디네야. 룸탄체.
1: 근데 다 야메네 베메 莲花스니데.
0: 아, 네. 莲花潭. 네스네스. 르무디게 야다 태원다 마자바다 지게 돈에 신의 총이 있어 말래. 다 서툼 서라.
1: 엔딩아 조스서 서트치니 촉배 촉부지요리. 세상 탄더 수균다. 근데 배사 차 름다 강글로 와 수수 서트치요리.
0: 수균 그 디간리야. 다 배사 차부터 이제 양초 럽중 체제 대초 키용 디크저 스탑 가도 돼.
1: 어, 원데.
0: 아, 네. 제자.
2: 촉도 좀 지게 있는 团队.
1: 이내 탄도

0: 欧晨啦，阿姆吉拉，你的房不可接走。偷了电话，阿姆难道没读？你那不过小事，他这个人钱不欠账，起码票子不花卡死的。看到你公安信呐？
1: 用啊，皮克电影。
2: 아무지라, 나 쟤는 그 두마 통용 그래.
0: 저저 니 이거 지 일로 내 두칸을 깨지.

0: 야 좋아. 얘들아 용구 말해 삼초.
1: 야 좋아. 장게 기스틴 저시에 싱그 유프시. 마치입시라. 멍레이. 레이레이. 예 포모에시다. 마시나라니가스네 카가치에치. 포모 라님도 초아게시. 로티게나레 예 아메게스 키뉴요마시. 이네티리 포모솔라 니엔카체디. 예 로고마체바. 미디아체디에는 융고마셔바. 더비아체 장 카바리자 옌람사 용피 시마도 티리 레레 댄댄 비서그시

0: 진지 야 자식들이
1: 야지 아 참아 야식이 괜찮 얘기 가슴 잡아 야지
0: 진지 디링 믹스에 님은 딱 뛰지 맞아라 심나게 좀 고시야히 네 디링 님디 로스 무소주 딱딱 고비 진지 맞아라 거기 맞아다 메스 타큐 진디유 타네 송 나우이바이 추다냐무신 장다 큐니 카마 제바 장가부 추네자 마깁 추네자 디기다 둥에 칸다 자메 신앙케 케시슈기님 컨제시니 나라 치르 때 뛰어유

0: 멍래이 나란히 이기지 야구치도
1: 단독이지 갈치 혹시 멋있지는 보고디 마라니 사장 박 자동 라스 토르 삼추 이년에 다시네 하코스 마라니 찬스 기업디 농출치르샤 니에장라 그거 망고 제피 이내장게 람노 도시 마치 협치 균도 켜니 뜬금이도
0: 마라니 초아 무디 역제 토리 딜리기지 야구치도
1: 니에 침주바 카카시약 주도 이기 처리 시슬럽차

0: 당고
1: 어 당고 랑게 아르카네 나 카바기 블레죠 미 오윤 씨기스기 나 파 용비 수고치디 라라스자
0: 지금 마사 아 괜찮으셨어 되게 같은 재미
1: 기어 말이 어 또 잘 친 누구야
0: 응 니쇼 세수유 님 또 사도
1: 야조아, 알레 가조유. 니엘 주인다. 지마 저와 지조리. 뭐?
0: 준성. 야조아. 라가 나 야오시라 제주. 미신다다 정민도.
1: 조메, 라가 신규위에. 창고시에나, 나랑 팀무 당구 토디. 심나, 딘데스 삼추. 年末子天，婆母娘进步，然后呢是那马里亚全部赢了。此地局面没上去，一年各地都有俺妹妹白干了。来个电不是没涨，让了热气阿给，托不当有马里。一年，俺让你连住都，还应该让听我哥儿，俺先牛鱼，他心都求马里。 계속 사사 차버리 니에스야디 키시 란드비유나 니에가로치다 세아이 니에고네스기유 랑게삼라 역동다 니에 질크와 깊초 对啊

0: 你也就是在上岸的听我插进脚不是来有事师兄给鬼顿起了茄子
1: 咱们的亲爸妈才从小的要不想吃的话。大人，俺这春天给从你吃，俺这从大，从啊，阳台外头冷到街头不过日。地块可有吃些呢？你妈的前日吃了些啥青虾？你妈地块宁边江门干还些的螃蟹吃鱼，他们的师兄呢送给吃爸妈菜，小妮儿江西鱼边冷穷水子，俺这光大大把抢抢吃下煮鱼，我那给不起不许多。
2: 前日咱们说的。 俺是师兄给，很多他就吃过呀，卡多。
1: 现在咱们些国家民族，一年经济多，三年多你妈那些都顶不住。嗯。顶我那年头就是些，
2: 顶俺这头里一百，吃够足足拿了，再从车子打冲击，也不要紧。这个养老片套白马菜，他人输的，没出给能出了也不值。
1: 你这钱我全部打，起码起码钱就用不完。对了，你别拿了，他多，芒片是不是对你是给不值？对拿了，见过的吃过看的，吕俊康、白俊康、蒲俊康少要的。都不要死，他那个手机给借，普通三百的，价钱不大，没时间去用，用钞票。
2: 价钱不是可说的。
1: 价钱不是呢。
2: 上海的浦东街，芒族的皮件是过去。啊，是，你还是来同学吃吃，最多也不是给是。别来吃吃了，别来。我呀，香港的最近你吃的。
3: 要
2: 多少钱？嗯，当多年杨记中国人把，说不就立住穷吧，真是来收益。他话多，谁想讨价拿收益？我让这对抗天价的做。
3: 托这些给地块所有难涨，俺让做商量难给，忙做贴价的做，中介些不要难给，充没钱不大。
4: 大不了，
3: 对我那师兄讨价拿收益。俺这什么，普通三百给半个大，做主经验算账，忙完被普通大上海了，便宜的来也吃起。俺这什么，包不起人也被上海没吃几年几日。
4: 哦，要不说说。我呀，他大不了。
3: 上面写送啊，第二年我们那配图我买的，拿了阿家个半年就收下。现在你出去，看过工资收银，看过工资钱呐，俺最难给估计从个数据，啥子价钱不买不起了，桌子还写的，股票还写直接，从没吃东西收银送给。最主要没有看的是呐，咱们看那些车队，如如姐、金柱明这些些啥子人送给，但不上有呢，你们赚钱，见到了有呢，凭最好的不如钱，谁要钱？
2: 上面钱肯这多，银行他我也不着急，全国的我那要不起来多。哈哈哈哈哈。出门吃饭时，民工呢要大些，年底年不是多，一年年前呢，估计从个收入中的要花有。对嘞，出门学习的呢，可没还是短期，出门吃饭中的要花的，提出钱肯这多。
3: 你来要了要吧？
5: 还要吧？
3: 你来要啥？
5: 你来收下，我替他掏钱拿收下。
3: 掏钱拿收银，真的。
0: 用啊，你先说。
1: 就看不着了，我在南边。
0: 顾主任，音响贴在门口，对准对水吧。
1: 추수 주바시 너도 추수 책도
2: 용아 콘즈 소관 트제가 고주아
1: 레스 채능아 조인달
2: 용아
3: 진다죠라
2: 허지 저 티링아데 제가 용아 가리바
3: 칭아랑라 담산 시야가 용비 상하이라 루부산 지금 열샤
2: 디니니네 고대주 철괴나니 구습 링윤 배라지도
3: 타그리 삼진디 창기 푸시 루반람네 황부 장구 절제 그 부동지양 람부도 개구유자 큐링제 지리숨다 차듄추르샤 삼진디 개토나 점리토 국제링쉐기 수이젠기 삼진체리 단도 루부 삼진 개용을 울고 지기유자 니에공시 고급 디젤리 마찬 용마르바 아 지도어지는 뜨다 원래 울고 이기도 뜨다
2: 저 켄츠이 공시 남자 디날 울고 지니시베
3: 다그리 삼무 울고 지니니 계세 울고 립주 총비이나 지마 니에 공시 깨자 주일다 이내 하이 남자디 첨부 손자 개경의 편첨부 고기 외국나 쇼디 공시 교도라 시제 제배 마체 쿠르교 멍을레 시완년부도 창고시에나 니에지레나라 무망고 딘데메 디리란 세가 용제 마스님도 시다세아이 남자고 독수업다가 무카고 자랑 기부제초 딘데 전당다 요마르바
2: 뜨다죠 니에체나 상게 된다디 삼다야 뜨디차샤
3: 알레
2: 문에체나 켄조공세 길갱라 우이구디날마슈는 생기 루부삼친 정리정신이 레치시손자 니에체나 켄조공세 도슈게
3: 하이 트랜스미터 마스터 삼위디야티엘라 간조공세 창조비베마체 냠뉴부슨 초보유자 레지드라야 르와친보오리 세브라시에나 탄조응윌토샤 아 칸다랑게 암응우두르시도 외주고 기회가 터지유네 김도
2: 저 딩무용네 된주고 마시 루프산진의
3: 루부 삼징 남자디

0: 도세나.
1: 걔는 말이.
0: 나 꼭지지 쉽티샤.
1: 꼭지지 잠시니 대하시드.
0: 이래 라닝지.
1: 되다.
0: 니. 랑 아따야 하도.
1: 露天老白，顾秀无啦。忙完白面去哪了？谁给我打？恰让忙子那着。嗯，
0: 青青，啥啥些啥的没吧？自动了，有话等没？哈哈哈哈哈！给不给啊？都。
1: 교화 당금에 암라 암라 아지 치자 암라 화도
2: 토가도 저 출신 아지 이발 라영배
0: 티린 나다 칭칭 뭐에서 침딩 사사 차지
2: 바슬림배
0: 어
2: 티저와 상고르다. 야, 마미스텐다. 흐흐지, 빌라빌라. 문엘린도와.
1: 이민기네 기브지. 차도 시청명아.
2: 저들이 죽나. 지만이 네 주모 야오치라.
0: 난다 먹어.
2: 인지 야오치라. 다시 어 말이 니얼 토가 친지 아무랑 담산 쉬쉬.
0: 지지.
2: 교시.
0: 저 춘성. 저랑 니 주게 함소.
2: 저 하인게 마유제 대샤. 나는 단다 울고 된다라. 고나제 대유.
0: 말랭님 하셔 또 뭐죠?
1: 아지, 총 된다 지도 정말이. 말랑이 엄마 찾아줘. 자.
0: 니래야 중다.
2: 응. 계시.

0: 아루 깔레십 치카추
1: 허지 라가 봐진 봐 나들이 캐캐한 의지 없어도 니랑 공세 세가지 몇 DM도 랑아 유대위배
0: 아지 남자 맛있다 니랑 또 가봐 중진에 라지 가서 도야민도 남준에 보였다가 남사랑 세가 용비해 봐
1: 중진에 랑 중진 가져가진 봐
0: 여기제도다
1: 캔게?
0: 섬주 공세디 냠냠 피솜 사고 이외 마세 사바시다 니슈라스 겹사도와 디마세 안주다 냠제 외구나 수인스기 능다 요마다 장기체 양외디 선이랑 조비
1: 때디 타이는 더 비아스 랑게가 로반 기주 말이 삼주 랑네 이 니해주부 약수 이리 초사 이다 탐치도 야초 문에 야초
0: 오시 카동베 야주르니 용마시 자취시베 용마시베
1: 다 오레 티리 뜻이 니직 니모레
0: 단도 담사 흐리오시
1: 칭칭다 이발 찬세바슬린샤
0: 문에르베
1: 단도군이 팀들고 사사레
0: 허시 진짜답이 없이
1: 도고 예유 통하라 비진기 자가 생무사 녀진다 준조
0: 지스부도 동의인다
1: 인데 인
2: 만주 직제디 슈입간라 조규시야게 파르다다 창제 뉴르당 컨두치기
1: 전 뒤주 틈진 채우래 로봇 삼지 점리림비 레르친부 송자 경는 용구마리
2: 다그리 혼찰구 심주간에 다나비 소그 치마라리
1: 오천라 감사
3: 감사 감사 아 심주간에 다비 레제더구비 남자 리주 근제 조유메다 비리다 튜유메 딱제 신예이
1: 난다메 니기랑 따고시가 된듯이요 아니 보피다
3: 용아
1: 오천라 俺最早拆迁统战给三位的，这一段明显统战给来这人气的，他的拆迁统战给三位之一，历史之卓越。是的，他的三位可有让一个推荐，地区出国给我大个单元。爷爷们呢，刚来没来不多，拆迁出借给拆解者，三位托人把建立起过来。三位忙起话，他的这差不多。这一段明显同步的，可能那边啊，他的这些没干了的。
4: 在军三个的，不都同样子？怕大雨被淋泥了，上边改天组织，山东的压价下来，立马在经过宿管点解，三个都退下来。三个的第二个该退队，要求你同俺表演个院长，你把都加倍给人呐，那些拖在了黎明俺的嘴巴拖住呢，你那这才被冷缩个。

0: 왜?
1: 하이, 장가 통중에 사고디 격대 파차 대모 큐니미도 디마체 용한 상가 냠들 공사 근위디 편친부 뇨니 어리 공사디 겹종러 마츠 마용 콘러 다체 세브 체피 문에 얌체야스도 콘주 타부도 면제다 면제 협공러 저와 큐니미도
2: 디마체 콘주 공사 체진 상무시라도 디니엘 균주 주제 처마도 겸용 큐니미도 믹셀로 제게 제면죠 녜데나 레라바 아유 성기
0: 니자 콘주 근위디 토나치다 데데나 예 20지도 콘주 근위디 교정조 유자
1: 콘주미 하리나 콘케슈부도 자투스나 창문요 예면죠
0: 기세 콘주미 유디 근위면나 녜체나 용칸 상가 냠드 공스디 유주신여시
1: 제능은 저기 저래 녜데나 얼랭암자 시큐민도
2: 다능한 저 방다 콘제 매자 남자 차차는 미세 왕 규구리
3: 너무 뒤에 되게 되게 지규리
4: 용아

0: 엄지라 근처셔야지. 저거 빈 내가 과요세.
1: 대우 숨지 숨나요, 레.
0: 레스. 엄라. 빨라 근데도.
2: 루부터 갸라 숑내 칸시샤. 딱제치뒤 깔레 카자 닝슈 요르친제 템부터샤.
0: 첩지류도.
2: 선이모뒤 딱제치고기. 예창모 구이지 제차. 로디부치.
0: 허지. 엄라. 다치비차샤 교스나 승바티 녜데 중초
2: 아치 말로 대민도
0: 시 툴마데 하리오시 기랑 뉴는 근데 나가 교스 로티
2: 제니용아 중래카나 곰치가 루이 된다 가리윤이 나게게 봐
0: 녜시스 교스 테시

0: Dik bahasa. Ngamengal kende slebi.
1: Bala, kira si ni cemas saya nas. Ngan ngan cak cipci langsung ah.
0: Ngah di, kini si macam.
1: Hasi, kira kias cemas torce, tuca kanal kipsi. Amla ngam cak ye, cek hamas simba, sunle kanal super dah.
0: Ah, si, raga lojus malapci. Kau ngale kulia kawari, ngan tak mendu.
1: Hasi, amla.
2: Ngah kalle yubi sing tuwe. Ngah simje tu na, mana apa cakup ba?
0: Ah, si. Nga kalle khasan si, ni dos nyan tak si. Duda, nga nangda bintu.
2: Zi, zi, rang karchi yu, karchi yu.
0: Nangda bintu. Nga o, di, nga, nga le ur chingji, chun so yu.
1: Risha, risha, maa simna da, maa simna da chi.
2: Rang gen yu shubay lo zhi yu chiri, karchi go re. Lo ching ju du zi da chan zha, leo pa ma che chi.
1: Shu zan chi.
0: Nye le gda, chong du di,
2: 团结人，让他心嘛是。哦，你心没心没，你让笑。敌人打架吃卡着是，让打架卡松多，人看不着在的打架的，也让了民间的要走路长门一次。车子卡巴里说敲没有，要我接的掉雨，快中哎。
0: 你俺郎大妹门口的卡着是，从头的开起不赢，念书的敌人电器去过是，
2: 俺们心可真是。卡里。
0: 上面呢，说起这么高的教育嘛，是呗？
1: 倒是，罢了，你也需要先去，爹也会在工业学校学的。俺们那些先去，快来退出没有？没有的，大姐是个亲戚，小三啥车买的啦，初一通车买的，快中哎。
0: 这是，看来你很年轻。王姐，让给卡巴西亚的。This。 喂，小林呗，哦，我找郭平，我儿子，天天去村头的，我修土民多，让其中门槛最小啊，村头一级的巴老师级村级小啊，是，用啊，前年下酒，哦，对啊，
1: 不是罢了，一级开嘞，开这么点子，
0: 普通会啥的。 개용기 초두지조기 교주기 최대회조는 채우지 뒤에 부동원의 시에는 책가외 고급지리 띵이자 맞아 찾고 가니 심주치하기 주시 쪼디리 초두인 수수지 쿠사시 슈기에 홀다
1: 허시 디탐사셔와 봐라 이지디 나 댄스 60에
0: 6마리 6마리
1: 기란게 무두는 마리 삼추
0: 아 하이 자고 시에는 나랑 세제 기지야 호치 왔삼주 이내 나 배틀에 했지 다 단단 나자 신의 퇴지 중었어 자게 서세 공시 샤다다 세제 보동기 물세 배기에러 레게 침부 휴지 나 오늘 갑시다 지
1: 봐라 기란게 계급러 레게 로망 부 휴지 다 신간에 레게 표고 침마시베라 기란 구수 세단 준비나 나다 아무라 문에 세는 레게 시라 휴지
3: 普通区三个建筑等于不得，边角块就冲不着见堂，从东块有业绩间，其内三边开空间，盘南区的地皮间，几句来段基座间，四兄托当清军间建议居住商家端不贴的，菜头开林托不有不得，普通的老旧爱菜头吃过汤，牛牛皮也清白冲着的，而且牛肉汤，因及轮转，特种几个便宜，阶级创建清不贴的，很上贵不了去了，普通那样超对居住菜头开业，托当三万五是托不出不得。

0: 我们这些三国这有联系意思今天哪里有句嘛吧签字啊呀大西卡着是海荣给那么这些三国有当个学士培训你做什么着没事给三天这学士的培训哪有句嘛的李三没吧他也想嘛的控制点我这有联系个学士的点点用这一类大西卡着着
1: 大西卡着嗯何子爹连了通家的什么话他的事你娘啊是这样说可是日间准备这么立马呢甚至听我他们这全部通要个些说他不定这个咋接我就一直当听我他们人我连没这个节目都云中我连接不到啊这下来胡的云中的接不到
2: 이네 무교병 통양 도와.
3: 대공 제 교리 단 세서 시민도.
0: 기능 감자 마치다. 네 채나 대이 제 담이나 쉴 담을 내 나와 기부 얻다.
4: 렌즈 지동 패스.

장고생의 특보디 처리제 규율 무친수 타부도 란체 심어줘 로디게나 니아랑 그제 지금이네 랑의 셉싱 그리 랑을의 수수 차사루가 침바 마 계산문도 간당하라니 발라 지동 입에주고 수지게 까 두 마리 마 구급제다 라는 미치 다도 지역이 구급제는 용도에 내 남치로

0: 야쇼.
1: 지게 판라.
0: 라야우슬레초. 리화탄 쫀쫀이.
1: 알레. 녜탄 톤츠. 추세가 용을 섬섬 중아.
0: 됐어다.
1: 두스터드 어링무비 페베냠녜디 차르더러 균첸부게비우자 우투메너 리화게 냠례체 차긴디데 되시마시
0: 리화게 창구시기 콘조 남자 다들 심주 사베치아 각제투데 레자 그 디젤투르 차르더그 마체비너 간지럭 숲체베 마세 직전 중재 딜레도 턴도 카브리
1: 기랑 공주 소다
0: 하이로 앙소베 남자데 마초체너
1: 나무튜유 이내 차르더다 냠례체바 레랍딘제 요마시
0: 어린구제 냠니 다들 섭집 진제 차유자 딘제가 되려 차르더가 아수다 냠례마시나 고딜레야게 당부치아 요르베

0: 팔라 팔라
1: 근제돌 샥초 야오시라 총소 남산 니지다 교갈 게리 칠자마나 내면 예수께 그리 던도 니지다 교갈 따가 조초마리 조
2: 암라 오고 챙라 근제도
0: 샥초 리쭉 총소 이네 다들 인근 내 최매자 저저 던지더니 내지 다경 가나라 뜻십 제샤니 근데 네가 유명나 죽으지 이네 샥수 제기 내다 현다 퇴하기 인거 여시

0: 겨우 부딩 예쁜 거 다 제나. 걔는 말지.
1: 심도 갑시도. 네 좋아하시대. 심부시도 와. 간다. 나 잡든 신의 민자. 갸르신의 당시.
0: 장로 뒤에 나를 갸르치민도. 로로제서 장지시지. 我是 잡든 신면스. 가리나.
1: 딩엘라 로니 수인 스민드괴. 년체는 레드가 참부시도. 다들 로니 참년 상마 로춘주 재미케 하시야. 디제 튜러 레스큐네 참부도.
0: 쟤는 별미 준탄체 칭예지 뭐.
1: 무제 밤란 럽정 칭이다.
0: 야구 여지 로니 소년 체는 제만 안 좀 남자 되제 냠레 치투지.
2: 이다 주제 줘. 오야 다지스 다수발인이다 주과 같이 저지지 고수
3: 나라니 로주 같이 수입도 천수유도 왜 장애 남시에는 용도 왜
4: 아 지지지지 삼셔
2: 잡지불라 유용가르도
4: 喂, 레고, 냐야 용고.
1: 잡지라.
3: 잡지라.
4: 조민이랑 게 야구 시키고.
1: 다시 나.
4: 류퍼, 자게 지도 가버리지.

0: 다 도움도 되는 예배 범어디 장기 차가디엔 좋다 키라니 로추 투요 마지라 장게 뭐라 로추 구브지 범어센다 수직래 야체 요마다 제자 남주 가도 갑시 때다 오 영도 왜
1: 레스 하고 있어
0: 오야 잠깐 저지 사슴 왜 양양이다
2: 오야 조보 디스 왜
1: 디스
2: 인다 저지지야 고수
3: 세부마사

장구시에나 라나마 존데이스디 나면 바구위 미디수인 바 차샤니 나는 심장을 삼시체 가부체 카테마비바 치투마리 단대지조토라 카리니 균도조교그르시야 장메롬디 차샤나 튀즈다 듄체 최시디에 림신 교주고리 이내 예랑 장배 지동디 랑강배워 돌리디 능시 로주치네자 니수치네자 갸치네 남야 균도 조시마리

0: 지, 니, 숨. 대박 하시겠게 브로.
1: 구셔달라 감사.
2: 감사.
1: 캐나디 페이퍼 탄고 선자. 니에체나 잘라디 댄댄 님 나가 생비.
2: 허지. 니에체 수기.
1: 구셔 판 리그 찰 나베. 링탄고 멍업주 체베 상하 페일러 자감기 끊으디. 탄다 자타. 답직도 개미 좀이 구파샤.
2: 토제나.
1: 토지.
3: 올해 공감사. 가지.
2: 문래. 거치소.
3: 나 나를 처리 가면 나스 퍼샤.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튼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낭 로튼 맨주 진이 서구 룽은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왕발 송종창

0: Small Lingye, Gungamsa.
1: Gungamsa.
0: Lingye ne, Ting di Zhuyang Sengyu Nyamcha ki, Le Zin Sibara, Gersu Shuyi.
1: Ting di Sengyu Nangtu, Zho Ni.
0: Xi Jinping ki Fujian Xingjian ki Zhangzhou Jigji Legur ki Rumi Yuan la Chilin Jing ne, Mima la Xiamdi Shugyu Tongmen Samdiu Kyang di, Tangta Mima la Laksam Namda Shugyu Be Nesu Nawe Gorta.
1: Nu gyu gamtsu zhe lam sa bu zu gu ni, lu tun Xi Jinping ki so xin na we, dang zhong yang ki, ge ji ge lan ki kyun yu ni li mi bu ta, pe ge tan din jia ni, ji gyu cha gu qi we, tab ju ke ji xi yin. Di lu cun, nu gyu gamtsu zhe lam sa ba, chu zai to bu zu zhun qi bu ta, gamtsu qi nang nyam gu ta, xin lu sa ri ki, qi chu go yi, na bu sa ba, di we, gor.
0: Gyang yu yin yin dop to ne, gya dar lam du bie ji be mu zhe san yu nang ti rin. Guangdong Qingyu Rigui ki Yue Gang Ao Kukjian Kui Zuzhun Ta Nyamze Che Ne, Buida Kongbe Ki Le Zin Saba Zomtsu Dengyu.
1: Dao Gyewar, Gyemang Bianchu Kurkyu Qishu Qirchi Ne, Chubzu Ki Pichu Yadzi Qinbe Gor.
0: Zhongguo Yue Dao Lama Chubye Durup Chebe Min Rigi Dao Wei Gyemang Ki Bishu Ngoy Su Nyamze Kezo La Bukyu Goro.
1: Ari Sin Jin Ki, Yirang Tan Chumyo Qindu Yue Ji Jib Ta, Yirang Ki, Yirang Ne Dunbe Chagi Mo Chub Kong, Ari Tan Chumyo Qi Mi Si Ji Jibbe Gor So Yin.
0: Jigeb Shuji Xi Jinping ki Guangxi Ru Sixi Nanggap Nubyugi Gamzu Jolam Sabanyam to Jumbatha, Jimjugi Mangshi Jigwe Namchan Kajigla La Lentarne, Cesi Towatha, Bugatagwe Ping Lu Misu Zambu Jumbatha, Chuze Towe Chengyu Kuje Geji Chuga Am Junne, Zambutha, Jaglam, Soto Jegi Yamje Ginje Nubatha, Rengu Jengi Chuze Torodanhu. Jigib Shuji, Nubyu Zambu Jolam Sabat Jungyuti, Gamzu China Nimgu Ta Sinu Penzun Roram Chibi, Chijo Goyi, 规格出局了突然开间点月别出卡给车话出的前的存在人心点别联系的组织他肯定也不起归西点月结个批准领港给出队建成行政所以行政抗给主任丁金学习结个书记习近平给努局给甘罪主任设备贴了各间开间他各个开间联盟那年努局给甘罪主任设备准局了顶局卡着电报他西进社群学 Sajikaki, Jolam Pige Don Wei Buzet Pendela, Jinyo Torte Dane, Sugun Tegi, Jimju Ginjan Jolam Ti, Jimju Ta, Suju, Benjuruce, Nimdu Dings of Chedi, Lemu Tunle, Tunguru Tums of Chibi, Benjuru Sunduki, Jolam Chimbushila Kuruba Chishin Yu, Nilu Suntu, Mungshi Jiguni, Suju Leju Para, Tunle Nimdu Ne, Chijo Goye Para, Nugu Gamzu, Jolam Saba Chuzeto, Zujun Chaguru Shukep Yu, Mizinwe Kongtu, Gamlam Ki Dewe Tumbu Yimbe, 黄白江南旗地位尊尊人心的来着的洪水藏北江南三间旗三年退帝准查了解努局给甘罪主南设备各自江南旗推算了QQC千贵江南旗冷地尼巴南军切脚速当晚他天山出给主个努局旗转持主人别出生主个西皮的自恋切生月中国他老死他连只借给所人美国的军南监督局了他中国他为的你们旗解决兄南旗建设南国的东西忙都大约 Taja, Jolam Zuyu Ginjan Limdi Ti, Gyeyung Gi Shingjian Ta Rangyun Jung Chonggiri Che, Chobge Ki Sezu Gyadan Chujur Zizhu La Kepa Ta. Gyegab Ta Segui Gyadan Nishu Yi Chuga Chujul Hazam La Sergye Topyu. Jindagubi Tse Chunin Para Jolam Ka Ki Tugam Orce Gamchi Chugizam Simbe, Nugyu Ne Lugyu Gyazur Chokbe Jolam Chimu Shigyun Jien Ki Kuryu Chibe Tunzam Sargyan La Liba Chungi Yubshi.
2: 首先，你们这金针茶味，农具从端切断能针，判断牛粪着脚了，吃端特别不适。明年这两季，请你们金针切云梯，随军怎么谈？叫做你们这金针来，叫做出去盐，通都清不谈。金针我说日卡切断加下盘，忙都清月经。云南去没到水巴谈，甘肃宜阳从重庆去赤鲁马索，农具天天新学了团在宁松内宁阿帕拉，下路南这去冲不拉拉，交个月巴谈。
0: 下路一些也新到榴莲塔、尼巴卡里天天通知说，在军委所长征军组美国的军人，为与他农具在军冲了的，立即有事。我的你们他中国在座老的委员团刚去军练委员，人民欢喜，这两地万众人民军队速度起不慢些，中国他下路南这去扩展扩展查瓦，点不是军人，开工从端中切脚了，得不准越界松不是。
2: 总之，也把这些呢，老对头，这两地农具社会去启动能征了，这段区别，推送不来解决你说差松什么他，提出开工区用的编织的肉袋之外，出去区去看到几个比启动能征，解决你说怎个差松怕的有事。第六，今天我把了，人不是前边有了他一些研究了两地局内，两国的后来他面就有解说，苏南人当头为团结日，加上你们这竞争前呢，有了土角的有把他。 苏南人当头为我所日期，也就是十几十吨，三个月不是。他当推送，农具甘蔗主南设备所住相当多年，农具期编织了年，协助编织了八十人包的着脚了，关键东西也不是。云南富宁出个平路民宿藏包的店内，初初出个团，这对七八团，总之旅团内初到团内过节七八。 广西黔州以地位出格的店内，临港团内初段集团前辈，落地图起脚从端推广端住起在，推送不来，也就送去说别菜，端新八摊。贵港出个出身当地切去端的，临居出身所在，转阿东人辈我所出身他，女婿设备出身准教所签约时，红星出身去连镇边选拔，黄军朝以，三都浪边出身阿都九个月，女婿设备出身阿都落空不来，也就我们就咱们拍了月结算不是。
0: 毛龙安尼，农具甘蔗主南三百的区别，比到空别及高州团长明白。龙安镇中央别吃过了名的，一个比特区甘蔗主南的组长他，年龄也不轻呢。他过州主南去编织了裤他，退了年纪去，搓到他过州主南去编织了裤，这都也不轻些。
2: 노규 감세 숑스티 치조라 고무 제베 듄제 도교교로 군데 템네 감주 지난 님구 타 신웅 초니 님로 제베 초용고 옛나바식 대통령시
1: 광동니 중앙기 마마 양규 체디 중앙 수쿠네 카체지 규베 신진 당부티기 광동 신진 청규 스구기 리초 파토 갸치 마마기 구이토브스 랑서 뢰동기 빵아 첸부 텀진 체비규 국민당기 각체 산참례 딜랑아 쥐토규 타자 광동 신진기 청규 리구이토 越港澳 쿡친 피게 동베나 무투 냠지 체디 뷰타 콩비기 리첸 사바 후다 점신규 미르웨 콩 마마 양규 지구 광동 청규 최외 광동 신진 少官崇基给陈思康图，根据各级在其三级人物三把交松执行前提，中央级妈妈根据机构广东全局级三层职位陆续给军子，恰拉参拨国内抗联文把解决。接着，启动国际组织十六了，中央妈妈级目标作为广东全局图目特前提，少官级南雄塔人化。 乐昌所三十年，国民党给各界三层对马车的陆局图本局级别各级主任相遇。妈妈根据机构，广东全局职位、广东行政、少官创业陈思康给共进选拔，正式服役。在其任务提大列，妈妈根据机构广东局村级安溪保卫在其他妈妈，年初得病，这是没有他，俺村突然三班根据轮班托，也不够够，什么时候请不进，预计送不进。
3: 体育一块了，爬山没把过他。广东全局司委级根据领导军警前站点的重要命，他将广东局图根据给各级别人力技能中心有他，根据给陆局村别刚刚拦他，通过林安溪保卫陈水独人，妈妈根据给各级官东所以，那需说啥子那需目的打了局不打了预警，根据诚信严明联系他，心就难别落不就定些安吉所准时呢。 大哥，我从杨林去过了，天天加油。他家广东全局指挥图，场面三拍不塌，七拍不前呢。偏见东头三把，军前没把对上月。越港澳空勤区域给各级别城市地内给，出队提归几个人别上官图。广州塔、深圳、香港所三届城市车头两局突破全月。他家内地给子女派出西塔，我都心的。 华南省规矩录制子女入队可以持续的口语。第六天的松柏，甘南区省委塔可应十几个人力查缉，确对前边各个人别出队电视汤姆的，拉枪出的任务就错不他，人力查缉拦过他，能住出的任务及两句前的拦过他能住参加可应届十几个所谓，连同新州三边塔出的前脚了，规定当月。 俺就爱人少管给特动，接受他，直接诉军所随军团来给，比如连保才叫推进到各地当年，军队所来他听着不行的，人来他越过了，律师所军队团来见，批给受侵当头，听着不见给团来马拉做个一不人，少管重给批给去给局长王永华也，俺就爱人少管去越港澳空勤区确有呢，你们之前的，根据领导给组织我，健康考虑有在不他，错啊，就是新出版军队部队狂逼人被他具体，杀鸡亏人把，推着给西单给不切个人心送不人。
2: 福建塔宁夏以团结了塔，新农局及团结了其日常塔拉联系部队冲突，记者讲个人宁夏银川图错不是，所属团民，当个初见准备把错村，陆团习近平苏西南为党中央给你这窝，新农局及团结了陆局人心及重点团员别，新农局及团结过了，积极书记习近平南为接线开展的工程，陆军塔扩大定时不浪的。 明晚对我们准备批给的工作群众前呢，明晚用土木抽取了用钱的，各把他，人家恰恰他人家团队批给当地，人家了店呢，农具社会去编织了他制作空白用钱吧。福建他宁夏以团结的所以直接让农民抽动钱的，退了设备新农局的团结的等于也不另归些损失。第四节课上就是训练抗体，上就用着冲突错把他，一个动作就去城市里面把了，第六到我接把了。
4: 也忙编着了苦肉计吃呢，点不穷也不是。到我接班了，让业绩所来听见女的不穷嘛他，借用细菌盐所来给判断推送不来，也将我查你怕的行。到我空不来，也将你来过查短期交不穷也不出。
2: 직제 수준 클레타 토사르르제 수준 클레 망도 친신 리 록제타 술레 춘미 튜법 튜좀레 야정급 중급 눈사니타 야제 숨지 수피사 추 스미시 공기다와 계기낭 토사르르제 클레라 마즈동체 튜숨블레 야정가차니 파르바티 다와 당분에 뒤베 파르레 야제네 레고사니 기 교부 중심 림지체나 파르제 다와 숨튜마라 교부 중심시 계급 동지주의 선조 진접과 후림 회의 토사르 수준 레리타 정진 수준 체리라제제기 협주주규 참전 제배 사다르 튼레 균유로 공배 중요 더와 개바라 군이 사베 시윤연기 수레기 튼부 퍼주로 레기 퓨제 개제 추주 심마세 더동 파르주 유제 솜시 제주 총제 시균 균류 개체론 조신휴 공기 더와 개기능 지조 제주 응의비 세종 용법 현고 통주로 최숨주 소숨 신접 유회징 로콩마탄도나 고 통주로 솜동 주기 망도 친네 개난게 그거 체론 조교로 대교로 년년 토비시 레주 탄원소 인공 지천에 된부 중요 더와 개바라 시윤 연기 술에 쳔베 파단 튜송벌레 야제 듄사니 차바타 랑게기 뉴규 제주 마슈 토네 뷰다 공베 용교로 대교로 체유라 계급기 시제 세주 님지 치바타 남고 야제르 동와 튜네 림보르 제 체디 벤주르 균디 약도 약제 용교로 군디 동유임시
1: 수진부 탄 계급 피규 랭강기 니튜 냠지 토 록두 체지 수준 리지 피게 동베 나중에 찰고 시바 잠버지 차고나 니동 개미 숨주 롤립고 랑게기 록두 체지 수준 리리기 점린 튜네 네버트 네버 케진 듄티 시균 연기 킬레 총보 고르 통주 치 숨주 리 계속 유브지 뒤쪽 롤람타 문지 지가 제주 록두 멍시 록두 뉴규 록두 소 켜고소 제수 라제타 현재 카지기 튜레 전주 뉴베 유베 점링키 키레 자자시도 교수 유시 코유지 시도 체버시나 랑게기 록두 체진 수준 리리 시균 치오타 코지 증마 사두 순수 치와 첨르첸타 게지첸키 체시 토오제 케주된 유베 나주시지 랑게기 록두 체진 수준 리리기 시균연 키레기 총보 로조 숨듀마 소레 체제 리시지 시지 최기 앙탕보림네 소레 변조 땜보 용교로 고디 동외태 대교근 뉴부터 유지 디루네송 랑게기 청색 주준 댄디 체베 청색 튕기 탄 소연 차기 균투 리스 치유 청색 슝럼니 청색 주준 기난 튕 케진 시기 타파 청색 슝럼기 람세 지리치 시기 튕주 시유 河北 省亲 藏黄总 宋慧重措 熊伦列着 永牛尊行业不及 温且重措列着问起吧 狼宁巴 苦讨过西列灭别 狼国七者 狼土中米多别 行列村在 七日跟着他 与国永瓦村经破语别 남사바스지 짐주가괴내지 탁취토규지 디르네소 산네티 큐몽고 치소 시동하삼 당네 남무 미무주치 니시잡게 차듀라 아담 딩규마세 남준야 직조체규지 河北省亲 石家庄 총기 藏黄总 行列 총습주 총습组织 规定可以 科长 하루

0: 로제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고주 거로 생기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의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전 셰브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고주 거게 심지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타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전 셰브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비교 이 장보 라 세시 유베 므라 린나 므라 비교 이
1: Yartuki Yang, Nime Tawachi, Nagung Hulung Dangwe, Chang Shu, Logi Patri, Nikochi Kudi, Subtu, Satu Namsiki, Ketulaming, Suyula, Nikoki, Nibu Yang, Champion Yube, Nagung Tang, Nikon Kadu Kyang, Samu Yu, Rizikwa, Gundian Chongor Sochi Du Kyang, Samu Yu, Tiway Nikotang, Lungo, Churchu Yang Gotubla, Subur Kunchi, Sukhe Lebu Singun Tobe Mate, Wodong Yang Garbu Singun Tu, Chilu Tudu, Logi Patri, Nikochi Kudangwa Nang Tang. Kongki Kombu Chinchu Tini, Tongme Gashin Yila, Shunin Sushu Gahin, Kome Kombu Tangbuti, Shabju Kumdable, Langchu Wendang, Rutu Chu, Konsi Kombu Shishi, Zidoki Katsola Chongye, Chungulu Suwashi, Tadi Shung Chibe Lam Sabani, Chibe Gambu Talung Yongwe Chitu, Simju Tang Sabi Chibe Yimbe, Chibe Gangru Talung Ki Kaju Tang Dune, Chukuchi Yu, Jodang Yapume Bar, Yosan Chitu. Tadi Shung Chibe Lam Tini, Yang Sin Siwa Tang, Lam Ti Dim Shu Chiwe, Kombu Tip Du Ti Shin Gibe, Tsona Si Yongi, Chukuso Kombu Budu Tang, Chongya Gibe Gu, Gangbar Cho Yongi, Di Gyor Chitu, Tip Chu Lam Jo Yimbe, Lam Jo Ki Ta Gue Gibe Sim Chemi, Tadi Shung Ki Namu Ki Chibu Yong, Chukchi Chibe Ti Chin La, Chibu Tsor Ti Chin Jobu Yong Tang, Di Tang Ang Tsalung Yongwe, Mindu Shu.
0: Ham Chachi Logor Yatang Gupju Gogo Yin La, Gor Yakanun Gipsi, Ham Chachi Nuna, Chachi Bugu Yin. Logi Patri Yerki Chego, Tingi Zeju Goro, Niki Gupju Korbu Simse, Logi Patri Bule Dubeji Kam, Yang Logi Patri Jinzaba, Chang Zen Sheba Nobusum Julaki, Buri Yube, Pume Dudungi, Kang Dudu Temcho, Kedetangi Zeju Goro, Nati Gupju Kokke Simse, Logi Patri Bule Dubeji Tang, Logi Patri Jinzaba.
2: Chang Bola Sesi Yube, Mula Lina, Mula Bugu Yin. Nian Yin Zedang, Lubu Yugun Yin Zed, Nagamba, Satu Langba, Najudumba Soki, Nagung Dibu Nizi, Yufa Nada Nawe Sochukan Pita, Nasangwa Tang, Zangsi, Dajun Zi Chene, Kikigu, Jingu Yi, Yufa Nada Nawe Sochukan Ki, Gengui Tang Shino, Chukutama, Ninda Himing An, Yam Yin Nancho La, Jimmy Luchitan, Sibje Yang Nancho Ki, Kila, Dilugi, Nawaji, Nawa Dibu Mimata, Nawa Sokyaba, Satu Langba, Tushu Yamasoki, Nedu Yuzi, Yufa Nada Nawe Sochukan Pita, Nawa Uchitabu Soki, Nawe Nedu Yuzi, Yufa Nada Nawe Sochukan Pita, Yufa
1: 让陆地开发连环结构机主体总啊积极给三年哈斯通给两千万浪覆盖敏感给他追。
2: 喂，别了，快出去接川拉休息。
3: 卡几杯，出个六杯，出去好些九杯。
2: 啊，第一。
4: 看叫你啷开发东大，你不得惨笑。中国古镇街开发东大啥吧 ？AI 开发东大，台湾我啥子钱？
5: 战马金金马步。中国陆地战争的战区给搞不切边，女战通江；巡逻区特别搞不切边，中国女战连边通江。中国陆地战争天同样不着，女战连边战马通江。
6: 那我问你，谁不明白呢？扛着起，那我四处拦着他。那我问你，谁明白呢？几大起？那文吧，那武吧，谁不明白说给优秀娘子能中其美？那位那对他最结果的真书谈了批的那我问吧那无者吧能速度网能出狼吧那位你在做预计真书谈那位地谈地念了批的我一路所见看见在就把作物几年他上给些居住规定给个给人不当归那位器具面具有些来现在养了透过名字来接给其他娘子拥挤起不来和气上
7: 谈的名字鬼呢李密托当街党习近平大众提醒李密托偏居前中
6: 这书堂给用给冲击加拉森预备母亲那位地堂的人偏女人的国内那位那对拉斯奇迹不你给那位地堂三万多人
8: 三年哈斯冲击林国小郎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击按按按你出三年哈斯冲击林国小郎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击按按按你出
9: 차제 저동 김도치 강민 참바라 차제지 김상 요나 외국 차제티 차제 저동 용수체 중국지 진 인류 김상 내기 편조 김도 저라
10: 서준 치제 도쇼 사부피 레지게체 튕길라 류슈지 마오게체 삼베구쇼 겨준치 지진이 복된 튕레 이바키 인류 구쇼
11: 중국 지진
12: 야 미김베 너콩 디부 미바타 너콩 카바 나취약스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틱진 제마도바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고베타 너군라 폭도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유베 십수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불람 로고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14: 네쇼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푸베 문디 카토 양사베 타세 뷰리 기자
15: Lubjin the Jimbani Lang Su to live in Bay, Chugulun Bamaso, Gujim teacher, Ben the Lubulun, yeah, Hajan Yopu Yu, Zubulubu to learn the tongue, Hajan Chipu Yu, Nikogi Lobjotso, Lubutu, Dog Yang Chirjo, Kesi Kiki Guot is a tonchuna, Nuns of Chigumi, D. Kirana Tue, Tanan Tubutang, Tepu Kulin to Genki, Mikim by Gusin by Raju Yu, Gutti Du, Tangle, Lobje, Lubjitang, Pamar Luti. Pejalok dun tang gigin juo sola dene, yang tak be si top two. Kesi kiki kiran la gawe lu den miti be chopusi yubesina, kiki, gawati simla yane, chesu kini miti lam susina, larian tugu yuba yi chi checho.
16: Masha, that color in there. Poco goes colored in yellow soda to the Amir Cabajo.
17: Let's see, sugar.
18: Then, yeah, some of the
19: Chugur Chams, China, Tamara, Log Lam, Joe, you.
16: What goes down with the G, the Sholji Lady Mindo, and Sholji the G Sada Amir Cabaya?
17: The Cabba choose the other, and it's just in you.
16: The Cabba Sukishin, some land and live the La Kalinim, the Amir Cabajo.
18: Re bu da amen kalnish da to to to
19: khabar gyume demo yi puzir meji zhe che nang

0: 마케 생도
1: 아래 버비인 생도 게 아 라는 예부지 제주다 잡도 그랬으니 봐 아 담습도 미 그랬더니 봐
0: 네 뭐 좀 다가서 봐 자단 야침 못 된절어 나 가봐 잡도지
1: 용아, 인다, 첩시, 첩, 첩 성도야, 첩시, 야 첩다, 첩시, 첩,
0: 렛츠.
1: 다시. 장인어 야노
0: 렛츠
1: 들어와 노짐 네 계란이 수제이다 계란이로 송급제야 제도 제자로 갈 때는 6마리 저호비게 가발게 요지 괜히 겨셔고 왔다 그러스기 딘제신의 양도 赵红兵的夏青学长，给了你独栋马车，一年存在他有马车，快去给。我让他注意。
0: 大兵了，我带巡街用个人。
1: 用啊用啊，巡街巡。
0: Let's。

0: 야다 된지 된게 야다 된지 된고 야다 겨줘 뒤지 쌤소
1: 아마 돈도 갈 수는 해야겠나
0: 뒤지 쌤소 오지 얘 민지 要说古别卡巴腿年影顶说躺别就说你别张招的
2: 耶喂阿妈都到好了耶拿来
0: 姑
2: 舅
0: 舅舅舅舅你舅松舅屁卷啊
2: 哟
0: 舅住
2: 舅
0: 好
2: 我
0: 舅给舅姑
2: 啊你死过叫去了
3: 啊在向红好像向红阿强啊啥成就
4: 哪一张是啥成就叠不叠
3: 啊叠不赢阿强提醒啊大爸家长你能等给你能拿了阿家长老用给阿家长他是主妈是吧
4: 你还会没
3: 阿强阿家长给心里呗俺最就笑了看完吃头不及弟阳阿家长给钱接着的
4: 呀咱自己看着给不远
3: 啊咱自己给不远阿家长去到钱没阿家长看工不都给看工不都能你还拿怕亲戚去东西的你还拿不上用过阿家长俺过的俺里两个月中间的
4: 哟
3: 啊俺过啊
4: 可累就了
0: 哦家的电就停了
1: 就是俺介绍了住路你家周月
4: 英啊
0: 就这怎么说
5: 喂介绍过别卡巴腿你唐丽君让阿妹卡巴着下进你送西啊出
6: 嗯阿姆拉
5: 给
6: 嗯
5: 我就
6: 嗯给姐姆子
5: 嗯嗯
6: 阿姆拉
0: 童云
3: 想给你打到去啊你娘娘那记录
4: 用俺山就洗
3: 好
4: 可真累死
3: 洗脚累死
4: 俺来又洗脚是吧
3: 洗洗洗
4: 洗你
7: 洗

0: 로고 제약관리 왔다. 로신 개발 캐자 조지. 시스 딩제 지 왔다. 보면 승지 제비나 레라 깔아요 말이. 예 말해.
1: 시 깔아요 말이.
0: 나무 하. 안주디 죽죽 막 뛰시다. 봄보다 참으시다 제비나. 미 잠아서 시겠다. 전자 하루 유네 이상풍 채먹죠. 다 증시.
1: 지금에 디 다빈락까지 나나 뭐 하게 뭐랑 그 대작에 린적으로 와
0: 대작에 린적이 있어 가르게 린적도
1: 맡아서 뭐랑 도구마통 채우러 와
0: 도구마통 무슨 애 민예 다쇼를 깨빈다 랑게 다도 근데 제발 매 짐부 단서 다 같이. 랑 가르슴부도 뭐 서민도게. 먼저 갸쇼 구방을 찾으소. 네 대비나. 자, 몰라 붙이 로교.
1: 나 로미. 답을하게. 나 대 로그 지가 주스기. 더더 공개. 니만 지금 뭐 하면 메시지 뭐 하면 송기. 내가 당연히 쇼으로 봐. 하 고이베.
2: 毛主席，当心吧，党给卡拉呢，嘿嘿，哥哥有啥着头发？刚刚有啥惊喜做？每家汤怎么熬一送？没得给那囤积钱，嘿嘿，多着给那囤积钱，嘿，多着给那囤积钱，嘿。俺最搞笑了，卡巴腿头不低，长毛阿家两个姐姐日的，谈得俺做啥么？啥活事也拿了卡巴天么日给不要要的。
3: 咱拿了卡巴给呗。嗯，你拿了卡巴没吧？因为你工资给不对，年底的。哦，同济，当地居然给阿妹卡巴来说，卡巴都是退不到啊，不然咱们啥没有送啊？俺那休息歇着，你卡卡了，不然带带呗，那都是的，提不到楼下。你干嘛让你说？奥登，今晚呢，陆军当地居然来央视见过，听我到咱家吃席，什么菜没多。
4: 东西也不上给，还可以。之前姐嘛，给你专门吃着一处。我是一边。雅姐。嘿嘿，嗯，你可是啊？今年还过几个？今年俺们那个西北军毕业，空姐。
3: 你先说呢，毕竟也说他俺给新到干部雇佣送给。哥弟弟，你去哪里了？娘娃？
4: 啊，杨啊。
3: 有事？你干了的染尿的。二姐，看上去南京了，可是你的娘要的。你的这是咩？
4: 杨啊，
3: 让你不叫我送了，你的个尿的啊？那你俺让咱另个用个人。
4: 杨啊。

0: 然继续的。 무유디게, 그네죠.
1: 마레사비, 랑글라지에 터져서 아주 대주 재미다. 무망군데 그네라죠.
0: 보고빈, 다란 터득이 마삼시. 상계 카산제 마시에나, 만주장 탁주 제도 마레성부도에. 알레 무유디게 그네죠 매파샤. 상계 다부도 별밀 오윤시에 부코라 대제. 상계 속도 다양 예부삽지.
1: 우리대, 전다동 내리베.
0: 小伙伴上南去 계속成名行人
1: 包括病 我能休息 现在都 啥子现在就提醒他
2: 你不给我上的 帮他红色过去 我打莫上次怕了 你最近这有的是 帮他等下一杯
0: 所长小了 但谜底 天然最近一点

0: 디간 시슈안 바나르 침브리스 체두와 자탄 요르스 카르스레 칭샹게 자탄 요르스르 야카리나
1: 두디나샤 나 촌나 킨자슈 보고빈게 모상즈르 뉘게 차자 니바도 나 잔친제 칭샹 바나르 유레 모상즈사디 투스치이
2: Sanggeleng elok itu ya sih, canggah ya di sanggeleng rumah sih, lakukan masuk sih. Wei, sangat susah, ni tak kena nang.

0: 정말 소중해. 된다. 내 믿으세요. 좋대요.
1: 그생 건다. 문에 잠긴 아침 다 사다가 요배.
0: 예.
1: 나무하이랑 모사이 큰미도 나셔다 금세 가리기는
0: 갑주 역통디 사치 조르삼 심제라주 된다 라고도 익히시다
1: 랑게 공조 금세 신다 신증 마시베
0: 다제나 장르 송급 작시도기 야미나 장르 정기 소개글 삼슬름나 라이 집도에 제자 미상무 이치하기 좀 제세기 말베
1: 이내 상게 수수 생에서 일상무도에
0: 장르 좀 하라로 제너 생일 지시디 개첨 마시
1: 니네 년원에 개첨이 니네 뒤치도 니네 담은 인인도다 과거 수수세제 니키기
2: 멍근치 허열 보고도 완다호 멍근이 하양자 나른 시루시마호 멜메루렛 멕시루렛 유가히회호 멘딜바이 하담달바이월
1: 报国兵，南京城给白下奎小伙向桑拉姆撒娇恩怨两个，中军团就出主意了，也不撒呗，先上不点。

0: 多西，多西些，多东，快结束！大不了，但女人打女孩子多，其他观众没说啥，等下给你吐不过来。好嘞，等下是的，没事，休息个嘞，多东。用温度，母队女人打用温度。
1: 아멘.
0: 용마리.
1: 조기슈.
0: 모두 들다 용마리.
1: 니미 조기슈. 지금 그냥 가세요. 매사 계시그리. 도시제.
0: 용마리.
1: 조기슈. 다들세.
0: 용마리.
1: 다들.
0: 쟤는 용마리.
1: 다들 매 쇼는 디디세요, 용마리. 박수를 따오리! 박수를 따오리! 박수를 따오리! 박수를 따오리! 박수를 따오리! 박수를 따오리! 박수를 따오리!

0: 미지탐도 리샹호가 민가 봐요래 가봐요래지
1: 더블라 리샹호가 내부탄다 제슈주리 내부공에서 제마슈콩 나수유 도도된대신 그흐리
0: 가리 도도된대신

0: 고소 참은 이미 이브리 고소 참은 이미 이브리 충시 로춥된다 치시 로숨 줄리 줄이
1: 我都知道，
2: 我已经约。阿周大路秘密，我到群里要骂你。

0: 리방아 데베 갸쇼고 브리 계랑 포모 마주 갸쇼고 비 버후리
1: 나무네 아무 야부시 재미도 뭐라 쪽주 막디나 쇼비스다 하고 오네
2: Shit!

0: 나제 레드니 체리기 정신타 말라기 정신 침부된비 링네 차샤지기라 대 나우의 뒤기 로아미 리기 촌의 지슈타 링네 슈샤소라 독십타 목든 촉지 20소 심주 띵섭체네 루주 심주 체주로 차창와타 카세와 콩젠바 제기 무비 빵다 고든치기유 표도 시외징주 당춘타 타바르도 주주 고이 체춘 편종기 낮에 차샤라 가구유베 좀제 민용원시 토유 탱디 시제 생멜레세나 표랑종조 링의 송급 심주 칸기 운진쇼바타 日本이베 심주바 체모 옌샤르케 운두라네 편종기 낮에 차샤골라 무투 모조능교 임베 탱게네 기시 유바슈
1: 시리기 외랑 디니 트로 로즈비 님고 디니 슈로 그렇죠 시리
0: 샤르게 원두라니 젤로직도 국제 뒤주 뒤숨로 편조 셰 통매 종코 기딘 총조로 총바타 직도 국제 국주 국변로 스촌 롭체니 롭타르친지 편조 된주 강도 잘레나 녀도 게로 편조

0: 롭싱기 루규 리베 셰람베 롬네톱 타다 페랑존존 링위 송교 심주 칸키 리브니베 심주바 체모타 우지 슌베 토겐 시시유 심주 카조니 초베 토간기 나제 리브타 페기 나위 루규이 콩라 제세 지게칸 시슌기 믹스에 폭류 체게바타 페랑존존 미마 시슌기 믹스에 폭류 체게바 페랑존존기 릭슈라제 니티베 체게바 계급 링내 부이 표준 체게바 대신 종용기 체자 링내 캡군기 차진 링내 케베 체년소 톱유바이
1: 다 배기 도시 사르맹기 내주이나 망치어지 나랑족이 다다 네 연웅 장벽의 추규 당 야나 대게 장벽의 예라 딘데리아지 네 캡치 대대오래 답변나 차샤바 있는 나랑족 연웅 장벽의 추규 숑을 나라야 내벽이 아니 하지 종게 아니 고준 내주다고 되는게 양 예라게 추 양추 추규 뜨와 추규 뜨게 연하면은 양추 추 뒤에는 중국의 사공 차샤바 있나 아니 단 송을 서로 하다 나랑족 연웅 장벽의 추 추 예라게 양추 뒤 예라 장라 조직의 뒤게 소정 걸 받친 분 있나 뒤게 네 강마르 종게 때 머브소스에 내주 Tene uyu ki rwa uru ki kongsu tog bhe nga nangzu tulung ki ane bhe taglung cha siya tindayda. Ane lasa ki ane chukong na shu siya tindayda. Ane loka kongar ki ane chenggo lung ki na shu siya tindayda. Ane yang nga nangzu yalung ki rwa ta pyo ki jingne ki chunggong cawa yalung ki yu ki ane chonggi pangdar na shu siya tindayda. Tene pyo ki shalung nga la cha shaba yinba yinna ane po zong ki laba na shu siya tindayda. Ane nyingzi zong kong ki ane Looting the shoes yet in the day, Yunjing yet in the day, and a chomos yet in the day, Chia Lamas yella. Lasso begin any Maranzo, Doge, Sarme, Turim Didang, and a constop begin Neshu, Rabdan Rimatinja, near Deore, and Dalan Maranzo that Chitan Chevina, Tugup Digiwa, Maranzo Lodi, Lotu La Chachavina, Doge Sarmengi, Maranzo Gozube Lotu T, and a longer Chichik Tunjere, Taina Per. Maranzo Rangyong Jongi, Savong Ni, Nibig, Doge, Sarmeng, Turup, Rang Tusung Delaya, Nashu, Maranzo Tante, Burula, Ni Devati, Timjigita, and the Lotch Chitsam, Yangi, Doge, Sarmeg, Jinneg, Constop, and Nashu, Mangbunye, Megang, Maranzo Uzanki, Lagardo, Yu Ujiwa, Uruki, any Lase, Jishung, Jishug, Maranzo Chogun, Nashua, Tadilla Chajavina, Lasa Tungirgi, Changjo. Serari ge ane nubdub, o tinte zile ya ne debi ge ane laza chugon neshu siyabdi, rwa. Ta di neshu di loze le debi ina, ane tabian longo, sundong, ngabja chugya chunji ne, sundong buru tinte zile chugu ore. Che zang an di neshu di la cha cha wina, chigdong gubya, gyaju gyabshu le, ane gunga, rwa, donju ne, ane gunga chuzam tinte zige, tuigabla ya ane ngaranzu, pyo rangyong chongge, ane ringo yongshir ting tangbu, 진지게 도시 베베 규름디 나로라 추공 내슈스비 내슈 디 팅탐부야 니엡치 아니 데네게 아니 추동국게 고주 탐 로네 추동국게 고주 고니로 네 로숨게 진라이는 마란조 초 요네게 아니 체릭 나제 모든게 아니 잘해 텐데지 베브레 디베 아니 잘해 디베블 데네 추공게 내슈 들이야 가래야 아니에요 그랬으나 코란게 내슈게 마란조 디나 So the colors in a Turgund in the Yimba, Turgund in the Yimba jig, Nin the color as you do, and Nashu get dear, Anasara jig, jig double ina, and now you get a chugungi, Maranzo Mabu Konzugi, and Karachigore Stugala, Koranzo dea, Soa Jeje, Jida, Munja Cheva Tang, Cheb jig do, Lodo de Zucheva, that Lodo de Zucheva, Maranzo City, Taji Chevi, Jurim Nano, Lodo de Zucheva, Karakar near the Orsena, Chugun Nashu de Taking Kona Shub Nashi. Dene lo tu le chebi na tabian lo sundong ngabji tukja chunji ni sundong buruji ima, rwa. An dee gabla ina maranzu chugongki yu yuji laseke mebo tangtoma tante buru le nasi ngodon chebi ki shido chungbi ki tangtome ki mebo kongzu ki zo ina karare siri dze siri, rwa. Da maranzu gyagali chebi ima na dze sirbu chungchungti su xiaomi siya tang tene ki shu siya dina yang dze chungchung ima jigla Ani digi doga di garba chungchung tinda yinba, jayjung tinda che. Tene chebjigdu karayuwa resi duigla ne yuwa. Ani tene cho yuwa. Tene chebjigdu chow yuwa. Tene ge jema yuwa. Ta 다 돈조 있나 가르스나 가나조 로도 돈조 있나 투르 타뱅게 롱오 숨동압제 조제니 숨동 버로디라 아니 유 의지 가나조 추고 내슈 잠마 임바 다 예롱게 유 의지 때와 차샤바 임바 있나 로가 아니 공가르송기 창고 내슈 되네게 아니 예롱 총계기 아니 총계 방가르 내슈 되네게 가나조 사제게 로와 여롱 장벽의 추주 노블의 야마 친구이나 라즈 종의 코슈 내슈다고 다 돈종 그네 로제 돈도 지이찬의 제비나 다벨 롱오 숨동 앞제 두개 춘지네 고주의 숨동 샤다라 야 또베게 내슈 장장다 돈종의 내슈에 되게 공라야 슈브내시 말아도 둘이 이러와 다 지네 고주글이야 대야 고주 가르친 거 어렸을 때 절로 팔랑 로와 뒤땜베기 체직도 안내 말아도 가르여렸을 때 둘이 안 대북지 안 근데 대민 가래 요러스도 뒤에 가버린다 나 아주 공을 쉬면 나신 도제 사르메키 근데 제주 조지 가래래스도 안 다르스요기 진짜 임바 다르스요기 도제 돈조 근데 다르치 근데 낙자스요야 다 대나는 하바로도 믹스해 양 우주 쉬발 영지 좋아 급제 인다 영지 된대야 됨된시 엔 딜레 있나 도 도게 인에 떨이스요야 된대다 좋아 도게 뎁자스요야 소 된대다 좋아 뒤에 인에 낙자디 림싱 야 폐게 침부 용마 대민체제도 가려요라서도 당연 공을 쉬는 나시 안에 로도 대북 제거라 로도 대북 제배 나로네 때는 롱아동 내에는 롱어 숨동 납제 두개 발라 있나 벽에 안에 장정 좋은 게 사공 뒤나로 또 벽에 가라앉고 안에 장벽 슈경기 예연 상물라 있나 로도 어디 쪼 가려서도 당연 공을 쉬는 나시 안에 중국의 창조냐 다르게 중요 벽에 이제 좋아 안에 제 세르고 중중 뒤치 아니 제 가르부 중중되지 되네게 아라운드 디머주 추규면 좀 다르게 중대어로 아니 지주 추규네로 추규면이야 아니 다르게 중대게 가려요 그래서도 이걸 대상으로도 제 첨부 들어와 제체 야그를 다 미스로 또 돈적이 내 로도디 드럽 아니 아라운드 답변 롱어 나동니 순동 아니 갑주 두게 부르려야 펫삭 삭 아니 아라운드 펫 도강디게 매복코나 주기 안 대북 제베 그 로도 쪼디 Long Sundong of the Jogia Sunjin and Sumji, and Zabling Kyung, say, call a Kyung, Koran Line, Chogi, Roa, Choda, Nedi, and Tajap Chimuchung, the other, Lodog, Munichana, Digi, Lodu, Yapjong, Chimuti, Wallaina, and a Peran Jongi, and a Maranzo, and a Seyu Manguchel, Sagbo to Zangbu, the Karasan Longshungi, Yayam Manguchelina, and Jimshin, and Kyung, it's a Lingi, Maranzo, Jajik. 누리 냅족이 아니 이 갑조도 차상고랑 폐지 직도인 뒤에 용백의 잡정 올라야 아니 마란족이 아니 표현한 경우 위상 게 농법 망부직래 임바이나야 아니 내다 좋아 초다스야 된대 좋아 딩고한 게 롱아동 춘진의 숨동갑 얘기 아니 제다 제 중중다 제 전부 다 돈수 파 아니 넘시 당 아니 되게 경영했다 돈수 빼대 코르코르글이 경도 정보를 떼네 아니 내당 안에 초당세에 대한 림시 초등대 중대월에 최상 가라도 최고 내슈들 차샤바 임바 있나 안에 직내 가를 수도 있거나 가라도 폐지 안에 야세더 지야티 안에 고죽래 소자 제약이 된제기 고속의 체압직도 안에 모신 좋아 다 된제지 가라도 누릭 된제 대북 체비게 모신 된제 좋아 다 차샤바 있나 최당 최고 세기로 받아 최세에 대 차샤바 있는 가라도 제 가르부들 세고로 최고 세기로 받아 제서부 중중되지 되네게 저우다 저와 저우다 다 뒤갑을 뒤갑 뒤갑을 중대어래 대민가를 요하래서 뒤 아니 아랑주 뒤랩 뒤갑을 있나 중은 내주기 아니 디나로 라야네 다른 거 뭐가 야야다 다 뒤에게 최고 내주기 아랑주 진내기 넘버 치기 넘버 탕 코랑기 아니 아랑주 로도 이나래 벤조르 이나래 뒤에게 넘버 뒤 대긴 공라 쉬디 비게 뭐줄 쉬비게 아니 라세 추규 是吧？ 라세 기술의 추구 차차바 이면에 추공 표백이 단독 다롱차 是吧？ 다롱차가 내슈 되네게 여롱의 종계 방가라 다 덴조의 내슈 돈도 지르당 마란조게다 누리 이나래 야나면나 고추 소사 이나래 되게 직디 뒤급디 가불은 잡아잡아지 차 용기요 봐 와 딘데야 내 나직 마란조 딱지에 당 심죽치에베게 딘데 응외배 땜방 마무치야 니에요레스
0: 콩도 옌샤르겐 원두라니 Pöki doche sarmen tukubgi nishu kaale. Lase chukun nishu ki nedanta kechu soki kola ngodru durdushi nantus. Shamla gila chone mutu te pöki doche sarmen tukubgi nishu penchon shizichongi kangma zongkongi Mabuchu nanshu ki shibchay naidang tang kachu kor la ngodru nangyo yinbe lenge ne mutu gisi naro.
1: Ane nanshu nipa ngodru ngarangzu chabchon zamdo ngodru shugo bati kare sudu kala ane ngarangzu nyangchu chugyu ki chunggu ki kongsu tobe ki ane tingi ane ngara kangma zung rwa kala shang ki kongsu tobe ane mabuchu ki nanshu di rwa ta mabuchu nanshu di cha shaba yinba yinna ane korangi neyu di sabab yinna toze kase yorzina jiji 시동 시장 나장 봐라 봐. 안에 내주디니 당통모 인다네. 니동 잠이 죽을 놀아야. 안에 나지 도십당 학벌 동 말한주 아니. 에 팅 200 중국이 말한주 신이 초득이 도십 진짜게 남장게 저저로 올라 있나. 앵안주디 당통모. 니동 잠이 죽을 놀아야. 사도 니버리. 안다네 니동 안 잠이 니주 탐만네 니동 잠이 니주 접수이 레팔라 있나. 롱에징 안쪽에 있는 아니 신릭 낮에 모든 게 된데 잘해 배워버리 아 재산다 단대 보루를 있나 두 마부소스에게 내슈디 드림 시담질을 야 여와 지하가다 된데게 단대에게 가서 도매기 된데게 심죽 제부지 요래 다이나 두가 담보디 있나 간대에 수료 두가 담보디 안 다벤 롱어 나동 야네면 시동 예견네 네 시동 바로 된데게 드림 담보들이 드림 니버디라 아니 간대래 수주걸라 아니 니동 아니 다배행게 롱어 시동 야나 숨동 예전에 숨동 숨게 버루지 드림 숨버디 아니 다배행 롱어 숨동 숨게네 숨동 버루지 아니 드림 시버디 가르 수주걸라 롱어 숨동 숨게 야나면나 아니 롱어 니동 뒹게네 니동 버루 왔다 된대지 게 말아서 드림 카 시점지 예와 된대야 제약했다 말아서 진이기 심주기 제부 된대지 야 톱대어래 다이나 대긴 권을 쉬비게 안에 드림 당고 데로와 다변 롱어 나동 네 시동 야는 맨날 롱어 시동 예전에 시동 부루 뒤급게 다 말한 줄 내 쉬 뒤게 징내게 체조 조 가려 요래스디 당고 동마디 잠아 임마 땡게 봐 이내 알아서 권을 쉬비 내시 도지 사람의 급기 내 은사게 잡중기 징내 쉬자 가려 요래스디 안에 잠아 임마 잠아 편진 진짜 배주 동야 잠아디 쪼르 배주 당 잠아 쪼르 쉬비게 ane nga rangzu jala, a di pechoo tanya yindukla, nga rangzu ne, doje sarme khonsu tobe, kama mabu tso diya, kurang jechoo thakara nangshin, jikdunshin. Ta ina diyegi zamandi kandere su nu, ti lembu yinba, o, ka di terde jen yinba. Ane shiongbala cha shabana, towa di, ane, debzi dikzu yoba tang, rwa, di jege jechoo ta di, diyegi mase karara su nu, ane diyegi zamayegi ngola ya, piusum hajan chobo yobegi, ane guri, 다 야나마 차르마진게 리모트인데 개절이야 대구 여바티니 마부속이 아닌 자지 디기 있는 걸 생각해 주시리 대민 가래 요르스는 아니 르바탕 야나마는 예집 아 딘제기 줍자라야 쇠베기 요체 야나마는 견자 아 다 딘제기 마무치야 튼데요레 아니 다 디기 셴시기 가랑조 다 징내기 로 나지 징내기 통내 계주 마사 도시 가래 수도 아니 도좀기 돌곤딘데 되어 봐 봐. 다 도정 게 돌군들 차샤바 있나? 마랑주 중국의 싸공을 있나 차샤면 장조 봐. 마랑주 장샤르게 신제로다 야글 동베스 그러와. 대기 삼대네 초용제제 안에 뭐주 추주기 팅상 마랑주 차샤나 남소랑 좀좀 되네 간수 되네 총을 되네 쓰라 봐. 되네게 마랑주 유난 되네 벼랑 좀좀 대기 싸공 소야 안에 또 베게 서유 당 마랑주 코라코류 냄시 ane cha tunbeke, ane ne, tinte sanay mambuchikla ina, ane dodomki, turgon tinte chi tuan deyawari. Ta ina zhungu kyun yongki, ane dodomki turgon la cha shabu ina, ngaranzu mabutso ne, tunbeke turgon ki loze de ina, ane che ngawaki, tinte chi inba, manzuyoke najeki, dagze ina re, simchuki, zhungze ina ya raryo chung deyawaris. Mabutso ke, tanda ngaranzu turgon di la, jingi dodomki turgon suyaga jejo jik, ni ina, mingi pungbo deyge, ane, ane turjuk chedangde kararasuna ma ka bubje rwa, ka ma bubje je, kenjala ma langa je, ma ka ganga ma bubje je, ane turgun nalo la ya, ane turjuk che dine, mabuso ge, ngaranzun, dujom ge turgun nalo ne, ane ringne inare, korangi yusu kumshi inare, di hajangi mikse tobo inba, dine jiris. Ta mabuso ge, neshu ge, di nalo ge turim nipi ki, ta turim nipi ki, ane lo se di, 아니 대기 코너 쉬는 당시 에 다변 롱어 시동 야나 숨동 예전에 숨동 숨게 파티스 다 대급수 있나 되게 코너 쉬고 나신 자마디 있나 가르래 수도 있을라 아니 배대 잠다르

0: 안에 제겐 망보여 봐. 치라 제겐 망보여 봐. 텐데지도 다이나 자마디 드림 니브디 갑수 가르레스 두이깔라 자마디게 티도 안에 레블레 임바 안에 찹직도 안에 가르레스를 듄리야 쉬브디 코디르 봐. 징가랑조 또와딘 디르보 임바라 봐. 또와 디르보 이번다 샤브라디 안에 직야 돈 리부 텐데 임바라 봐. 텐데 임바디게 찹직도 레블레야 유 봐. 다 니브딜레니 가르조 티 레모 임베게 안에 찹직도 안 단동 가려요래서도 이걸라 들 안에 둘째 근데 하장게 표준 쪽으로 말아봐 드림 담보 딜에는 드림 입어 딜에 있는 찍네 말아서 둘죽 제로 제당으로 와 되게 낭주디 하장게 표준 쪽으로 여봐 니네 둘째 게 직디 있는 표준 쪽으로 여봐 맞아 장제야 안에 하장게 보전이 봐 다 되게 주제를 찾아보면 상제 니가 요래라 총기 직인 니가 요래 시행기 직인 니가 요래 영지 직이라 수입이게 다 가난 규제 재민나서 저와 표준 초보 예배기 둘째 망부직 이제 견제 직수체네 아니 말아서 두성기 제제 안에 두고 나눠야 배약 진짜 제주지 요래 아 두가 숨부디 나눠라 아니 간대래 수리 담에 롱고 숨동 숨견네 숨동 바로 된대지 바로와 다 대급의 인배 있나 자마디기 제주 조 가서는 자마 나고 인배기 멍시 강라야 티디 리리 틴데인 바로와 레블레 자마인 바 티디 양 리리 틴데다 동부 동리 틴데야 제주리야 코페기 틴데지야 그 나바 틴데지야 통용고리 안에 이게 돌군을 차지함 나 동데랑 말 한주 에 림바 탐고들에 도좀 이마 도가 좀 틴데 도 레블레 시부 틴데기 안에 도가 좀 틴데 도감 불감 틴데 더 쓰고요 봐 타이나 드림 안에 숨어 델레브디가라 돌군기 넘버디 도 틴데 도도 지치지 아니 말 한주다 지인으로와 여기 불강의 초시 돌아야 직접 집을 때는 노강 중중기 돌군들의 수업을 얘기 돌 시부터 이제 레벨이 안에 불강들의 진짜 뭐 인반 양대 체조들의 요새 마부속에 아니 드림 시업을 차시하고 있나 대기 로세디 다아 답변 로컬 다긴 게 공로 시험 나시 숨동 내내 이동부로 된대 시로와 아니 대기 나랑 좀 도제 사람이 심죽디 나눠 준 거기 교양하고 도제 사람이 나지 심주디 나로라야 마부속에 카곤 할레바지 체오레 제상 디기 교견 마부질레야 땡지지 아니 니동 담에 뉴스업시 로라이나 마부전네 슈티야 아니 야용기 아 나지 아니 로디 나지 나지 사시 딘 사시스 얘기 디나라 됨데 총데오레스 다 사시 딘데기 아니 산예 체와 남당 주요로 봐 어 디기 야 제딘지지야 최대오레
1: 땡디리잖아 겐샤르게 원두라네 Pöki doche sarmei tukupki nishu chetu dokbe. Lase chukun nishu ta, pönchon shizi chonggi, kangma zongkongi, mabutsu nishu ki godla ngodru nangchubsu. Teng jemele zena gela chone, jengri tukupki nishu godla ngodru nangyu yinbe, lenge ne tuido du gisi nangyu ma nyiba nangro.
2: Hello,

Kulani, Yuanjiang Zongza ma se, Yunnan ta Zhongguo Lunup Segui ki Sajie Doje ki Miriki Cheshi Rila. Yiri Mebutsu Che ki Rinne Zhong Tergib Chewe, Yena Chikya Shi. Machu Pergyu Du Nyebe, Nashu Mabushi Ni, Bola Rik Du Nyowe, Sajie Shi. Bola Wei Suwebe, Zajie Ni, Sobe Yoje Shi Nibe Nguye Ni, Tinga, 유난 샤류 크위키 김산 소소로 네바르도 코베 터제시시 로중잉니 연장종 도고 총주의 신부시지라 수균키 플라자 수율라 시바시겠시 대야 수균키 플라자 수율라 균티 비밀라마도 폴라 균진 제도 미주비 총주의 낭토 플라자 수율라 시바망체와 시제차네 신부 비밀 규모샤다시

부당 들이 직체나 뇌가 체례 되듯이 인시 왠간 퉁을 토 되다 도지타 제외 리주토 계절의 중화 잠시 계시 대니 고르기 긴감나 바조 포체 대단나 소화 처부 중니 된탐배 치워디 남이야 라르스 용미도 대체라 체리비 벨라니 정중 코리오 약신 딱제 지제 더불어 원진디 강토 벨라 계유나 큰디 코리오 야부유비 딱센시 계시 대조 감치나 그 뒤에 코리오라 바조 팁신비 니부 챔부 휴

장외 요구로 초아 댐베 감신 차외 중수룬 니더비 코리오 냠 차외 최도야 벨라 티즈 순수 챔비 최시르 좀비 남다 유네 장아르키 유체 좀비 투지 난도야 티 오균 하제 봐라 라리아 지그 리뷰 리구 장신치 태야 롱치 숨경급주의 공 리우 히말라야 리규티 튜징부 세슌 규규 태명추 윤난 알허 장부 규토 레균 태미 마라티발레 체팀 큐츠 차바타 데니 팅키 알하이초 시베데시 태명시엔라 나조 시에야 세르디 소입 미나조 탄자오베 명티다라 토브시 초시에베 베단 태양 유티게 공수 왕키 테다라 토바시 제티 감스 낭마라 네베 윈난 서군이 머시 초타 양도 케베 유도 내나야 유티게 미츠 갸주 첨보로 메버 첨보 치베나 윈난 토 세우망보로 초첨베 명이야 다시

아야하의 초로 타다야 롱치자게 규비 중우에 유랑세 경외 리식데 아르하의 통가라 초도의 제진 아르하의 통가르니 등외토 세트 미교 중우에 싸워 통가르시 인심 대다 云南기 토강기 추천의 최우주 캡유 대주 수봉체라 슌바 땡토 보도 튜엔베 고르키기리 망심 대조로 지마세라 디더비 캐주니 서워 통과를 시행기 최토 통금부 임바타 딘제 이도 왕오베 지메 알하에 통과를 티 서워 통과를 챙공기 캐주 치슈기 리소소 교류해

초체 메도니 중고로 믹스에도 유협이 모제 체액이 추나 경우의 리시 인식 조 중고의 호조기 체위 난도 기기기 세균토 메도니리 니외 메베 급수 티우 추나도 팀니 코짐 팀장랑 되기기 바타 니마 차로베 급수 메도디다 지르 지젠키 초가라 시에가 채워라치 테르딘 사네디게 미츠 메도디 민시엔라 초게 메도 제야세라 다리 민장 첨부 시디 롱보타 메도 큰지 아르하이 츠 다와제 츠기 메도 제부디니 초제 메도라 코이 清洁日记, 自信给日节名罪这边能快把它行呢? 错在没多你, 云南起车位能图这个月吧他, 天你更有人喜, 罗马前不月提, 天罗马你, 那人起罗马达了前不月吧他, 天车位能图听你, 没多肯不写把它切紧, 肯不记得, 村多隔壁怎么松点起, 没多局长, 车位文书, 嘎听爱的写把它切。 现呀, 没多提更有写书就巧别, 没错明察点别更有猜心所谓。 Terdi medo tera, tsoze medo je biu gubi, gyumzen ya tishi. Tsoze medo di ni, mashi zhunggui saja mambu lo kyab yue zhong. Saja medo wara chui tobi nipa kyob yue. Te ya, chu tangmui chui gizara san ya, chu nyongme na ng temoro nik zhong. Terdi medo di ni, chubi li nye daje ki rinpoche gashu ka dabshi. Masi, 추난토 차르신비 초제 메도키 추난기 덤접 주련치도 마세 타동 추난기 단타 린소기 띠릉의 모진 두련치에니 추장세 타 추난코류 레이주기 니바데이 왠야 초제 메도기 시행유 정부 대장에 메도기 근부 총어수 퇴내 시에베지 메도기 추위 럽탄 조언니 강사라 인내 Masi tiye gupsu, si juru pongwa kajik medo dindu pabdi yue rung. Chungwe ki lungbu nipa tile ya chewa yue bie. Lungbu, sinru ta medo jikne jikla guwe barachi. Codo lungbu, colab chowara chejin. Colab ki medo ki dama co,

디다 뉴르급 체급에 금전야 테르토히 中国云南及元江藏区南土 早晚多情 天边能起了吹别 将用可色的切片 天涯 早当养元托起 东人卷心 他多多多解约情 你给那么你 菲林奇 早当前面养南塔 他把人找回 没错 감시체외 정균장기 사완나 셰베기헤 사완나 셰바니 필링기 차구나 제식 명인 원야 링제니 게제기 타구 장담 유토 편준 신도 자체외 지신 리식 퇴예 대야조 철롱리 중화시시 元江 장부니 云南及 초망루촌에 중국 云南阿光人内因被阶级人心体脏不几不的事 龙东家人 파르메도교발에 양사라 초종기지도에 남바식 초비에 지오튠보 잉어를 내발에 방갈에 국제체면 홍록교육이 출랑각디 초종티토 감시체시 출세토업의 남시식 차유비에 대라 차롱시에서기에 선원타 카로토비 상감체주리 연장상부디니 중국의 체감시 체슈에타 체차도 체슈에기 롱슈르시라 교류에 로다르기 체류급수 차박항상 파바표 디민기 투주능 베디 랑교르체니 되기에 디더뷰 차도 체싱 차분용와타 감시 체외 믹스의 남신이 사와나이 지시 이득 계세 최강 더불어 교류해.

알루니 탄도 어버지게 체구이키 감시 체외 코요도 퇴바타 알루지 코로 롱숨도 응압게 야르응기 나오 이집키 투르수 나도 녜베 멘기 베자 아이브누시 바비누시 시베난 텔라 감히도베자 셰크이 카인스나 알루라 순슈 쳔부 덴베 티 자와타 제바 고나야 최저 摄氏도 십주 시행한 점식 다와 카시에 니세 따나야 순 토기 시 팀이 알루기 로마 셉차 따나야 추주 지금 능준 토 티마가 정신키 소토기 대야 지류 뒤럽 텅부 로메 수리 빼자 캘리시에 몸에 시베 남나 내리 민다 와라 알루 주비 맨주 소도 체이 와마세 알루나 군편 맨자 시주기

타자 연장토 디리키 야하주 시세르와띠 메다라 차오에 멘자 시베트위 땡기차라 알루니 레리망부의 낭토 느바케첸 뎀베치신혀 리게 알루티 뒤수체바규 윤난 연장종토 타자 산에디게 벤주로 튀네 케징기 제시도 큐르혀 네디야 민튼송베 중국 알루기 파유시도 교류해 元江总统呢 머주정부 법규규티 마르용웨는 조종연员도 차비 무규지워로 我将自信给 겸받다 念디니 아버지게 사와나 차구의 동체 자당탄자오에 감신차오에 元江정부 용주로 교육이나 동체엔타 동통오게 또부디니 지 챔피언디게 쿠공 쿠군라 케비유 신 도지 자스르니 롱슈르 예윤기 창외타 리스쿠도 도보르 게유 지신디리 감제 쿠타 니외 초쇼 체세 쿠토 게가 상신 머시티다 아브지게 자단토 체 균동기 지신시 이내야 타자 윤나 연장장부 차신 감베 초롱토 자와 초토바 총혀

yang sar ngwe ni sa kyu sab la do ma na ya do ji cha ser ni gi ngam tha je ni ru ge za ra chen xin chi de zui ye ga tha shung de jing la shung de su su mi yip su ka ke ni shung de shi bo cho xi ri ke yu ba tha ti cha ju me do ni ye ge to tu jin bu xin xie ge che xin qi yim ni chu ji ri ki xiang yu ji jue bi da zha ta zha bu yi 대회 대다 제시마오베 지진난기 개부터부로 교류했나 세냠 학도치 도지자스르 시베 명이야 대다랑은 토부시시 도지자스르니 로마계의 제시쟁기 동동시 옌베 대가급시 진라 매도 왕락의 콘수 도바를 문제 제면 원장 퇴근 토 되니 매도 왕락의 제미 매도 왕락의 세르머니 대 로마 림규로 총원래 세르머 차부시시 이내야 도지 자세르기 세르머니 대 로마의 참수 개부시힌

这些 마음에 지신이 지신기 자와다 제바 로마제 초주 왕부 숨벼 남네 마다라야 왕부 찍니 제시게라 셔고 마오마세 초만부 소조 투비 니버 덴베 지신리라세라 테다 서주로 취두제 진용도 주조디 지신기 자와다 제베 서주 남네 공익기 취두제 도련 코드윈 피도베 급수 티 급시린 지신기 치료기 초코드윈의 덴괴 메바라 rangya phe thobe shi. Jaisi maa wai zishin di zu gyak zhiri yinbe gyu yin yang ti shi. Doji jia ziri ki jaisi nang tu wama do ki shirgu maa wai. Ti, rin rin la kwa wai cujuwe ta chu orge chiba maa se. Tadong, yun nang yi mi cu ti zhong lu men tu gyu gi yu. Ti yang, mixi chi wai 甘心操作其为入手的错误甚至他虽说切强为强为唐你人中看不及人就是他女人接着用心天你怎么能切光速你也不敢为因为那么人心气你就记住呀求了天呀三年体给女主苦有他因为那么人心气你最了送就别不抢劫原将几个人被人中送就可以去罗马人 Gengwen Censhib Tha, Cailin Shibji La Xiongnyan Sambhi Jeba La Geba Gyu, Na Zhe Takje Sogi Songjo Le Tuen Bhe Ne, Gezi Rengxin Ki Gengam Shimju Cha Se Ne Kepa Wa Tera Nushu Yugu Songjeb Chebe Kara. Tewe, Koran Diru, Tak Zang Ki Yudu Shi Tue Bhe Chakje Jo Shin He. Jang Han Dewe Tang Shong Ni, Na Wu Yun Mang Da Zhe Ne Yiba Tha, 念地的龙东站的铺就了他是高州萨的铺街错他凑其中长期没留不合短听解面四百美龙的领先男模特年以往中科女就借吧肩部学就赢

0: 랑기 차고 주시디 가디아시다 어 말이 계시 답되면 아니 혹시
1: 용아 다시 내 보섬 집에 미스토송아 장대죠 디근데 숨버레스나 디 지게기 밤니 쇼베 내주멍보 딱제 심주 제베 멍시도 충부시리
0: 밤니 주메 내주레 심주 지게베
1: 다그리 지게기 심주 밤니 충보 망체를 내 20채네 신에 좀시다 배주 통제 삼루 충부리
0: 다시디 장게 자와 지게 남자로 땡수 딘데 유프리
1: 땡주 요거 좀 자와 지게 남자데 멍유 버진 당고 유자 땡주 메나 내 예유 딘데 지그베 아
0: 이네 장게 삼담베 빙나라
2: 赵我进南站新区去死呢，可惜了。日下，俺院长想把李拉了，俺兵能坐巴里呢，才进开始去的赵我进南站新区就是去比。可惜，人家对面才进的周末头呢？才进周末头呢？俺那俺兵能坐巴周末。嗯，院长想把李拉给卷大姐了，同期去的，谢怪有嘛事？俺也让他联络起对其他有，唉。
3: 伊呢公司没寻到个三百公斤的等于咩？你问那些么事？接着，俺爷给三家钱呢，直接你交回来。叫你呢，直接交回来。
4: 哦，冰冷了，两个月起没洗手浴。
3: 可是没去没呢。让苏水南家了，等水电店员呢，马小心的钱他妈呗。
4: 建国。
3: 啊。
4: 你家婆没几十米着生病，毕竟连我那那最是他们着。
3: 对的，嗯，你结婚了，老早跑我们的哪里用的？
4: 感到很轻松，伢你现在呢？你要不接电话，你还是轻松些呢。伢也轻没多，来到这边，苏苏娘那最接电话。嗯，让给钱呢？菩提下连还是轻呢？你现在是哪里没去啊？
3: 阿姐，不会太了，让给孙姐请我妈去，不我找不要去，别尊亲的面子大。哟，上瘾呢，多把点点吐不啦？
4: 你也不要过些子，让你说说对我听听。
3: 平常给兄弟说，到我宁边怎样要嘛事，工作三百不打，准备不下打事，让给家表钱打个事。
4: 第二年错过，陪途经狗给老早进我交钱的，铺地老旧女工老大爷抬了，穷多啊。
3: 公司那年不是呗？
4: 哦，知名给二零三等的司机。
3: 罗定建国，你也让陈贵去给你打，错过把没完交钱的，搞了你交钱要嘛事？
5: 你还好个月，看不懂的，你也要嘛是。喂，看
6: 上去老表女工男的，肯定是轻松。他的脾气跟你对嘛是？明年你听了都要是。嗯嗯。哼，杨平凡，男的的眼睛硬阿的，让俺阿的，估计奇怪多个。
5: 侬这小白做不的，你拉他去做么多？侬
6: 这小白做不的，可是，起没起个，咱们写啥？
5: 让个两个退休等于呗。
6: 周珍珠啦，东华松间南站的那团堵，我对前把车下呢，刚来给东三买水呗。他嘞，东华松间的三小时有呢，估计先把水了。俺往去的没。让周珍珠打，那边女工南站了，赶紧联系买水呗。那水的这车队，让个我去的三小时不里。南站的，今后俺也把让个新油不里，先结束，让个两个退休买东西。行啊，既然苏先队那些，俺请面。
5: 这里。
6: 他当然两个同学住，
5: 啥？
6: 苏同学意思。院长徐美丽啦，杨平凡是你们的，俺哥不当他们多。
5: 小杨，感谢说。
6: 院长徐美丽啦，主任朱瑞给俺从南站了，连续有偏西多，他多三毛，那水储备两百多了，两个小时给。
5: 俺在南站连续水停下西多。
6: 啥？
5: 听他第一期都是呗。
6: 朱瑞，你的呢？东华松间南站的，念了三小。
5: 院长徐美丽啦。
6: 南站停车三下的用着呗。念了三小，最多检查所呢，今天先交着。
5: 第，亚秀，志明，得给你东华松街南站的三下就位。那个女的南站的，三下就位噻。
6: 大哥，你最近不还苦给苦给，我最忙着，没对催的钱就要要嘛着。
5: 让给。 学不得写完给家一千多个，
6: 你瞧几个给几个人个这边？林杰个写别那团的，我那俺最能穷学别那团是的。
2: 지린 캐서 네 딱지 시다 체비 치기게 최도한 멍부지게 럽균 뉴콩기 남장 심주 저와 찌르 토르단 토도가 이년 안 동와 숨게 레데어다 딘제 심주 사비 치아디 고엽 지민도가 네 삼단자 링제 양자 계단제 링제게 취시다 선주 양자 셰주는 근제도
3: 이년 셴보디 미신달 나왔던미도 레어 제주비노 망원내로 되면서 마슴제 제슈디 미디 섬주게 나조 남자 용그 조중기 취수튼 교양야 경경명 섬기
2: 랑게 링제게 넘교 지고 나와 당고야 도에 링제게 준다 랑게 통수가 기지 치지게 만수 교양로 주고 주 토송아 계속 만수 그 니주디 탁주 제토비네 가래 춘추지 개비네 중제 침부터 버지 이양지간 예 준추 마르베 지미 당다 뒤로 가봐 레브레 랑게 미지라 수수 다와 주고 지는 가봐 용거제 먼저 체리게 다와 키제 딘딘딕딕제 링지게 섬주다 릭슝 다와 냥고리 계속 노비네 먼저 심주게 다와디 균충 채우지
3: 영아 랑게 세번 인초 뭐지 채는 랑로스게 보상주 타무디 초로스게 부수와 링지게 다지 릭베 콩지 약 손도 소도 이네 동화 숨게 남자디
2: 다그지 퇴미 가리게는 닝고 큐네요 마지
4: 랑게 롭조디 全部读了，宝贝，读不读啊？俺村南站个主任，看起地基没事，我是接这么送啊。
0: 林杰兄弟，你的这里是，你起来，俺是你兄弟不？
4: 罗群举给丁。

0: 진에 개어 말이 간다 수수이 뜻을 주고 말베.
1: 아스 라인아, 카라스 둘에게 고시기. 야 보, 네.
0: 왜? 아하, 마진 유리, 땅아 가르려나. 로, 레스, 니 하호스. 돌대부나시, 니 야오지 중고. 레스.

0: 가르제브제 랑게 nga sese chi chi da
1: garshe so lu ma
0: no chi se chung a le ge ne tyen ji yuan dao yue
1: xiao bi ting wen zhi be
0: wen ne yin di ting zhang gu la ge xie ba guan pie su le ge ne tyen ya ge nian xu pu sa xia
2: ba la jin lang ge nian xu la ge hong min du
0: ka le ha hong min du si
2: nga ben de guo de suo ba de bi ne suo xi xia da ji gu li xia 你这边两个呢, 切了的么对不起, 别去当什么度,
0: 别去当什么度是 卡死我嘞, 卡里呢让个对吧对不对呗,
2: 先生。罢了，俺六十米的算啥, 六十米就三百米多度, 你那块最简单啊, 一九七二的, 你连写啊, 两个都没敢写出去, 马赛他的呢人工写出去也不少, 快去我等米度,
3: 大杨卡接不嘞,
2: 罢了,
3: 找子都不去嘛的, 给小给不去嘛的,
0: 罢了,
2: 罢了, 下面呢, 我娘那也出去的。
3: 다들 전고 조스더비야 가르쳐버려
0: 빨라 티슈나고 말이 개민도
3: 네 주도 마신 수시오래 네 나하고 둔다 알아봐
0: 기란기 차오이 레그네 둔지치기
3: 레그네 둔지치기 가리이너
0: 객실 랑다 쳐버리
3: 샤비 빨라 시오 마리 대슈다 뭐라 야 호재 쉬시
2: 레스
3: 내년에야 금대 가림바.
1: 자니 야쇼다지.
2: 보라. 나중에 오늘 미티에니. 초고 신다라. 강행세로 시하리. 네 안한테 뭐 주의 럽자. 우체 개가 맞다 없지. 무대 남자 주주 나샤니 미신다다샤.
3: 금대 가리나.
2: 나중에 남자 이 심주 살피시야 손자. 나 무대 대비나 레고 대도 삼유주.
0: 랑 시단체나. 랑 근진 차르베.
2: 뒤고주. 지게기 익시상마 네 교식유. 타는 호주 균대가 내가다. 라제테가 돌려서만 가지고 계시유.
3: 녀사오. 오네 좀 보여줘. 이네라 레그네 되노. 어느 레그 매다 캐하려래. 아.
2: 디데 말이 보라. 지난 게 귀금이도. 다들 녀 제베 레그디. 미상매 제 도리.
0: 다리 미상매 레그 제 도리스. 우지게 굳이 제베 레그디. 랑 제외 못 지지.
2: 보라. 녀 주제 소리 자야티. 가리 제도래. 튀지 시세 토러. 녀 리 당원야 제도 말베.
0: 금천 하리이네 랑 초부지르 대배 슈고 차기 메바 정준의 구입에 내가 거송 지주 슈고지
3: 샤빈 내든 디테일로 네랑기 발락 초치그다 내주 근데 살아봐 차샤니 랑게 람사 내그네 되네 요르베아 키시디 먹주 뒤르비이너 네 가르스비메라게 신구이베 유스네 법스그리 Chöma chebi yino, takju hanzhe sikri, sokdo tengkirda.
2: Bola, kiranga yanga sachi nilu sungkui be.
3: Xiaobi, tuanda hanzhe shukgu yoyne, nye lo, mi chi xim huwarda. Hanzhe ji lo, mi yi chi top sikri a. Rangge tuanda hanzhe shukgu yoyne, nye lo rangge, mi xinda ge yi chi top huwari. Mokzhu tuyre lo, gwendo bu ne. 俺做自己的定学了连接起步是这些找我们去步了还过去个当初第一套呢俺做自己的定学了一起越别打什么你连接住都不起个意思他们去下笔小兵你也是完了让给定这些都别是华语来死不了
2: 三年无罪了，光大学如意。
3: 你也差我一里桥下，听过去，俺做李三个举不一里桥多。

0: 我们这里有一个人。
1: Kalera kamuchu, leal tagamado kumindo. Yonran shumbo lilage, ngeche ishe sije, kararash sungro ina.
0: Nye de no, konge zhangle gubishira nengi. Kasa rangi nganzu namzang sukcho nalge ishe xie zang, nganzu bige yugo shira tesu.
1: Shbe? Karche do.
0: Tongma, tongwa sumge namzang samcho chesu. Nganzu lero jida, zhurin zhula, kapsu shosunga.
1: Nge sepse inda. Nyorla nye ngaminda.
0: 我那钱呢让人选大西拉读的西个要西拉民读人家写被给几点做农村民读的迷茫过去了破主意主人住了日本雄路了通信那年的这些人给跟着钱咋空给你们能够是吧搞不嘛钱呢嘛钱让我呢过查色让读啊我呀当俺老人下别给去
2: 朱娜你可把顾着啊没这可能就懂了小叶朱莉是不是离了你可以呗你看着你林姐给当过俺这球没钱呢给他们写把票借他让说个俺不能票给咱也是啊一年当过其他学姐都算学女人多借咱俺这球你要去打球
0: 给他们都这有的三年当过管他你也连个心不疑 다른 쪽에 응암내 기랑 비가 잡인다.
2: 아, 난 당구 랭가침이 있어.
0: 당시
2: 어찌 가래 가서 와.
0: 나래 계신 도시에 네 디다 제비 기랑 개 공말 봐.
2: 범 뒤이나. 랭게 치보 랭가 치자. 야스인다. 어, 랭게 대사배 지라 근제스도.
0: 네 대노 야오시라도 린제 섬추 아주 다 치고 켠지 미도.
2: 네 지민다 추도 체사. 선이쇼게 랑게 링제 계지단다 칠레게 지시지 개주 친이 개왕 가시 직진 지슈니 손지소
0: 됐어 주저 가세러
2: 주저 주봐 어 먼저 주저 가서 兄弟 칸이 나도 지단 주다 용도게
0: 됐어 니에 단단한 兄弟 칸 다당가 주의
2: 용아
0: 前的 링제
2: 랑게 링제 가봐지게요 리베의 콩게야가 뒤집 땡기 충수로 아 선이쇼게 인 에 랑게 태가 먼저 속에 최소 가는 교수는 지그리
0: 됐어 단단한 가봐기 와 주의
2: 야 교
0: Liz.
3: 喂，林姐，俺爷都同意，谈得咱院长宣布离那个兄弟看那年全着意。院长宣布离那个，是你说个就是就把咱吹错看那从错个消息，请叫马来西亚。好，告诉，亚秋。是你头有。
4: 嗯，是你头有。耶。
5: 上来用去。
2: 苏英吧，杨秀。接种了。让卡加油吧。我去让广大学校要比。看你个让给自己接两个人团伙要死，敌人呀，广大是呀，哈里呢。
5: 캐스발라다 보라게가 갑주시라나 아주 초배나 레시드 전주기 지금 속으리 우체게 가르수 내년에 다가지 전주가 구별레가 그수지로 쇼수기 니다고 생각 삼다비 코나니게 숨바 좀 세유 때문에 제자년 시다디 견디미도
2: 남규 오즈르도가 먼저 초배 레명원의 세비이나 초배 구지 체배레가 그순 지주 체우리
5: 可是里面场面让人扛下切比呢我就本等错过里面吃几嘴儿的我是你出罗差不是那里你那么久的我这不是你那年对面是我的路他对不起的生意场面越可多些多我的人工啊主意是你昂堂不低同晚年本等错过我说就拿吧脱下那手艺我差不多今天看这些三军的女美
3: 我开始念那么久的这段不提，没提不提，今年落下，一年我六十没你算账，年六十大周围来些呢，做白日我出去买东西，几座来去很多，地铁了，我这现在的农民生意，哼，这边的农民呢，他们让给些数，你提的书没，今天给你到了，没得买那点东西，一年三十什么水牛还没多，七座来个车个，我这个苏大米呢，我这学没。
2: 赞助个贵位两个的，各书记都属于。记住了，你两年工序一个的，组织正确。人给俺就错过卡热三角，两个呢团巧巧的，圆巧巧的这。让苏水两年干久，两个没对，三年要几多？工序一个的年年得学，让给苏水农主可就好好说呢，俺们属于年长户。Less。
4: 去了，吵架弄多单子，俺找事去了没多。嘿嘿，喂喂喂，怕死的，俺个比，俺们俩年头了，年纪里头，年纪不多，还专门塞过来年纪不多送给，点开家送的，俺年纪都唔多哎，他差着有嘞，怕死的。俺们俩去了年纪岁也没到，轻门多，金州门州送也蛮多。用啊用啊，他年代没有。开始，他的眼神不紧多，还不是多啊。林姐跟俺卡巴来去。
6: 对外冲击个兵能操办，女空三百三百千百，同时打七个三，三女共三样姐，来个的个，我这是不是气死了不下？
4: 前年要我人，林姐是年不对，前两年干了，来一起对点点滴滴学咋，场面搞不清谁。一年林姐两天几多？明天开不起新民多，开始你这娃做了嘛钱呢？明天同时打七十嘛谁？
6: 哼，我是啦，让给这娃做容易那去。

0: 가르쳐서
1: 이제 랑한테서 산에 나가고 싶다.
0: 산에 고자 가르쳐 오래.
2: 가르쳐 가해. 말 하다 용 말해.
0: 장훈이 저 로용배.
1: 다 그래. 나 정유 로용이. 라니야. 난 너무 좋겠다. 랑산에 가고 싶다.
0: 또 스고. 미티나.
1: 저동.
3: 아. 진다카리.
1: 담사시아유. 본도 저거야. 저거 지금 전락이 화려했어. 고조 당우사야 그 락재민은 니세신에 줘봐.
3: 네 가지. 당연히 개시임이 두게. 야. 장 지동기 버리디 갸도시도.
1: 장가 저거 지 야우제겠다.
3: 시.
1: 나.
3: 나. 제네용아. 내 쉬우는 가라. 민간에 대해서 구지시다로.
1: 레어디 힘내 채줘. 와야 당인다.
3: 야.
0: 왜? 쇼. 야 쇼다.
1: 林姐, 라니 애가 이제 죽을래. 니 지레미 누구? 막 화니야 그래.
0: 강바디 쇼베 아야주. 자 냐나 뉴시. 니가 좀 지나니오.
1: 맞지. 라니 애가 겨우 진짜 요르베야.
0: 나 내가 대대 니 손자. 강바야제 초 요르베. 对다. 띵아 게 난리 요제 쇠비. 자게 다시다. 뭐지 부터는 신지스고다.
1: 영아. 좀시다. 뼈센 통치. 띵야 쳐서 세더와.
0: 다랑 조례자 야부쇼. 나라니 등은 능신. 로가 준비를 제조지.
1: 로가 준비를 제조이노. 이상 거 치그리.

0: 我说让那边的工人去做下去的粗劳用不得，我搞不清。你看林教，我林姐给上特别不切实名，我都不差不多东亚人，上来热热。
1: 俺土东梅，俺出没啥个月？你让舅舅，咱下了个月了吧？出没个月嘛谁？可多得些对吧？你做球呢？可多脚本的车嘛谁？林姐，大长给俺过好么多啊？
0: 오수, 나란히 촉불다.
1: 잡다인다.
2: 네, 나고 들리다 봐. 가리, 사만로 진주장 되시오.
3: 中装兵员，俺做过火灯要嘛是吧？让个老亲戚了，通知嘛去了。
4: 好的，让个你来去了，俺立刻到去。好的。顾干部，顾干部，哥收工了。让你这一年的礼品是吧？
3: 乐意。
4: 俺孙茂生意，直接收了，顾干部。
3: 干部，干部，光直接收了的。
5: 直接收了，公干部，干部，直接往哪里？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哪里？公干部，直接往
2: 주시.
3: 네가 약해다.
1: 녀석아나 땜제기 제혹신이 예의 용두개.
4: 레스 지접순아.
3: 니네다.
1: 여수다.
4: 지접린나고.
1: 지결린나. 차례 전제 니어테스.
4: 아래.
1: 나도.
3: 니네피다.
4: 도시. 지접순아. 지난해 앞에서 이규 말이 이내년 중도 내 지난다 승리 소부 규
1: 아래.
4: 순유롱이 도딩 러브조이.
1: 집에. 전부터 대체하자. 경주 전부터 뒤로 야구질 게임이다.
4: 지접순아, 니알로 과거한다 진득수배.
1: 조하지마시.
4: 나니알로 유흥식이.
1: 라닝 남자라시도. 니에서니 구유지치그리 디링 예약하는 양구다. 야도.
3: 리스피다.
1: 랑그람사 디디스 중에 허리배.
2: 라게디에는 디링 레베 슈농 앞뒤 라제 심주글 랭게집도 키트 후르배.
1: 딩에 세조팀무소 이내라가 드레스 심비너 태어탐은 누구야?
2: 내 직접 중라 지나대 나올지 마송 걔 린산 매봐 준당 유부시당 후르바
1: 랑비어 공소 로춘 주소하자 준당을 도구치고 오리
2: 내디 길레리 마도 랍저 마하자바 냠용 유배 라제민의 당 후르바
1: 랑비어 족신식이 당대 길레러 로춘 주딘데 고리
2: 이내 공소 로춘 더 쉬두고 로디브다 용르베
1: 로춘주인은 냠뇨 여마르스 시아주티그르베 랑그미소 독십체 채무송어 당들 내가 마치고네 권수주인다를 도부지기베 디르 태아차브리
2: 랑듀다 권수탄다 모과스파 로당비는 근지시지
1: 드그리 랑그권도 로당이인은 팅자구라 럭바유
2: 팅자구라 럭제 하시오래 권수본다 서분에 당겨마르베
1: 팅자구라 그 샤로나지 당부르다
2: 랑그 근지 사고주
1: 본도 소군에 팀자 고라 투주 광경아 저 강연 옆 켄다 강내진의 저야 제도 만조 차로 나버리 하고 속에
2: 하고 속 슈바디게 가드 남자한테 저야 제도 용자 개라게 기부르다
1: 랑게 아지어 더고 재는 시 슈바디 돌레 더고 지기 가림베 코이래 사이스틴들 마셔싱에 태가 용지 닌지 조스노메 봐
5: 그라니데 마조진의 제가 용용마리
1: 전 가자요 말이
5: 가상그라니 마조진의 제가 주도 민주민자시 대중 정도에
1: 니자 민자 정의망 다주제 니시담도
5: 되다 산유아 디벤조 비게 주제

0: 林姐，刚才跟要我啥读？南漳南屯这些三皮啥狗啥？一年俺做作物，三百块给起来了，些许种粮食。今年的起来你自愈呗？
1: 大姐，俺年三十大个月。
0: 姐呢，马叫我看孙子去自愈。
1: 客栈留了，俺年了谈到工作也没，跟着需要开始忙工买皮呢，三百块了，起来你多是呗？
0: 今年初轮着算账。毕竟，艰难的走了，穷起来有个嘛事？第一块了，说着做，团结起来，起来人不干事。一年看那人那么长的，过中庄一边买菜，买菜端悄悄买吧，爹干不做土呀，看过清事。
2: 看那个，俺做的公司多土嘛，还是送一边。
0: 俺做的做起来了，小小中年算啥？今年那么长的，俺做的，差不穷的用不多。谈到罗青军是不？是不是抢嘛事？我那前的亲戚那么长的，你管我是没？一年谈到女工上班老当家的，做那个肉干那么长一辈，你还无语？俺做偶像个错，感情不冤咋？亲戚那么长的，顾不起啥穷。罗青我是年的，三拍不打，七拍不消失。第这次，俺亲戚槟榔厂把混浊钱哦，看做女工上班来个去我是，毕竟亲不赢了，对人钱要大。女工上班开工了，工作在这车里我是。
2: 科长刘了，
0: 嗯，
2: 看那个行嘛是，我你别个清查。
0: 阿来，是呗。
2: 清查，工作连活都是给，一年工资提那么多，前场特别请大当姐，那么大的，看个表情都上去。
0: 今年期间呢，先去忙过其他家里，做杨姐恰恰上对钱呢，给表情得起。第这次可把俺家晓得，开始过个一个来月呢，俺今年找我去瞧。
1: 那是，这个送单。
3: 给哪个两个去哪？过不去哪要的熟悉不嘞？年轻人去给了去哪个吃啊？哪个能去汤去过？客栈留哪个？我你个姐去打六九吨的汤子，我那可太缺少。年轻人大的，如何都生的？
1: 你那是说话也不接电呢？俺用锅锅吃吧。但俺那俺们这是冷的，听说你们看看有姐团大大端的开这么凶。着，第二晚上啥时出不就吃？
3: 可怕着嘞！
1: 你这看。
3: 你这看可吓着了！
1: 我让你跟俺东哥说不去买呗，听俺真多故事啊！别提人现在真多隐私啊！我让你带不带俺小四个？
3: 用啊，确实合适嘞。
1: 其实确实是吧？
3: 不对，确实送不起下，这送不着呗。
1: 这送你们送你，看他桌子小嘞。
3: 嗯。
4: 喂，朱拉，看哪说？上海火车没？张志明，俺是新区干的，估计俺他们去这些个。我们这边，大都大张啥说，俺们没同学。住人住了，起码其他的人都来个也不轻的。
5: 俺们都七十个，估计你们都要七十个，还好说呢，
4: 还好说。
5: 起码他们这个，俺就不忙去了。
4: 那是还好说，我别最近认不清了。
5: 嗯。哎呀！陆队，陆队，陆队，快去看证件吧。
1: 看啥？你还找不起地南县镇都得过去。
5: 这不是因为滨海修路建造的了呗？
1: 他是，
3: 他啥子？
5: 钱呢？巴士可怕有，没时间的。
3: 巴士？我你巴士没？我你找不路上俺都没的，我你连个用不有？
5: 钱呢？可怕写不起，租连个修了的。没时间建造的，我租啥不是？连个用都是呗。
3: 连水？
1: 连个没多。
3: 下面成都去过呢？
1: 今天你用要去找张郑州去找邓马瑞了，马四华也用邓马瑞。我你年纪看工厂来源，
3: 也去，他差不多。修过来呢，修过培养他们钱不的，那军队工厂结果的下，恐怕他们不打弄了，可都有人弄他把地给。
1: 呀呀呀！那么多羊毛弄的，这么细么都嫌么多？
3: 对，俺地挺大了，去给你地用不的，这么细呗，给细了呗啊！林姐，我见你们看旧的，全当天气也没送，得了老着。
1: 我说，人都是到山里用的，我见丁轩个枕头了大个月，用在还热啊。
3: 枕头当年倒是蛮重的，今年我你个改旧了去用了呗。我的枕头，前两年六六几代的。
1: 前年，
3: 嗯，
1: 六六几代，哪老旧？丁轩个人用到哪个季度是了不自由？
3: 这，还得。他的年龄，他就没多过呢。他多大个没啥事情噻， 라노고 차세충아.
1: 던지 주부인 로지스 거지. 킬레니리아 도시 유베 체리보다. 체리 도시 유베 킬레브지 유나. 신행 아라니 던다디 야구 주부토지.
2: 젠고. 단도 심주 강을 얘기지. 네가 말해 괜히기. 네랑 창고 세비노. 뉴슈시라도. 랑게 나 로그망시라.
6: 디토난다메. 조디 링제다. 럽규뉴군남잔디. 랑게 갈시즈이바.
2: 전다 디테일어 인지 마가 원지기 손도서지 타지 혹시
6: 지미 럽규인 뉴콩 남잔디 니고 참샤오리 돈도 도스 경위이나 문에 참시라민도가 니 대비는 럽규인 뉴콩 남잔디 문에 체나 전다 유배 니 지니지 고도
2: 랑시에나 체노 조리 전문 도스 유배
6: 딘제 마지 니 대비이나 조류기 심취 사비기 삼조디 딱딱대미도 녀대나 럽균윤구 남장 초촌디 링제능신기 전부 유배 로춘추 고도
2: 링제원에 전 다진 실시하 심주 하나 두 년이너 아무 퇴유 이내 단도 자와 지기 남자 모두 배비너 아무 퇴매
6: 아 지미 동와 숨기기 남장디 단도 내가 체제 로하시 진사오지 돈도 다가란대요지 랑게 우주 개발 가리기나
2: 계속 링제 랑게 셰브능시 준타젠치이너 니에셰너 니에르 링제러 동화순계 남자 겐키 주제 소소차 주제 주구리 제망안주 자와 지기 남자 심 주치류 소소셈 날리 딩주 주어르바
5: 호야 지금이다
6: 영아
5: 나가서 없어지라 지마 도우 좀
6: 봐봐
3: 왜 전례소
5: 그지, 기니 그 뒤래봐.
1: 나스 내래비, 장시라고 오빈다.
5: 커바 지게만 문제, 이게 수가 용도봐.
3: 커바 기회 맞아, 돈도 천도 구비.
5: 시베, 이게 천도 고모 주파도 기니 구디에비, 이게 삼바 기니 용마를 삼주. 최상 커바 게임에 바시아비. 뒤고네 캔사치스. 저거 쓰마사, 뒤다디 레마가 아유. 레단이 치차스. 기니 원에 저거 인리 좋아샤. 나자 진이 시도. 진짜지.
1: 리빙 바라 커바샤.
3: 좋습니다.
1: 오리라, 공감사.
7: 민지, 산탄다 가봐요.
1: 나다 로봇 탄다 칠리요. 차례위배.
6: 아, 오구이란, 나라직 대가 쇼다 쓰지요.
1: 심주칸에 내 주시에 못 해놨소에.
7: 니는 나 쇼다. 투수는 시에쇼그리.
6: 야, 예산에리 가방 안 구용이.
1: 레스, 탄다랑 파지기.
3: 민지, 칼송도.
1: 리빙 바라게, 나라니 나라 파쇼. 도자가면 안 쓴 거이.
3: 예, 더비야스. 다시에는 은희 빈은 수야 좋아요로.
1: 좋아요 어쩜? 이다마체야, 님도 줘.
3: 영아, 더비야스, 더비야스.
5: 좋아. 디링디니 구윤린스, 먼저 클라스가 줘. 진단에 대줘.
1: 진단 대목어. 상은이 님도 줘. 은희가 도야 미디 상에 오신 거래.
5: 수래, 내 오신 거래스.
1: 빈은 심주관계 연락해봐. 리젠 거래.
5: 미디. 제나 기발 중매. 예산방안숨제좀주라시 클라스 집선체 뒤에 오삼주 기니 레어유나 니 주시 지마 도주오리 용도괴 호야 봐봐
3: 드디어 마시다 님도 줘
5: 오리 미디엔 예고로 마시오라 가봐줘용
3: 저거든거네 쩔어 대증 마미디엔 가봐이
1: 야 행여 접속시도
3: 딜링 니 줘
1: 줘
8: 그리고 권주 숲이 이 여제 궁금해 클라스 부도와
6: 곤조스 마제 로춘치 가시시제
8: 아 소스피나 삼주 소스 보나니 승부디데 챕터 뉴메
6: 수이보고 승고 지민도스

0: 기랑게 응니 담사네 메바 이치도 스나다 심주 강금이 도고 치그지 삼시 도기 응니는 미유 치그 할래메 짜와 지금 남자 심주 차디 미유도 주비약 치도 나다 우수게 빙는 심주 강 요야 타제비 머신에 담당한 저 뒤주시 하면도 치게 심주 전부 된저 짜와 지금 남자 심주 차 고조 차샤 나중에 바로 컨트롤이라 짜와 지금 남자 들리주 토고기 디스 시대
1: 君都当下没。啊，大吉尼了，咱们当下是怎么度过？欧里了，今天托盘雨里，可是冰冷心就看给我那个找我这个那么大的叫表妈娜呢。俺那个你干嘛叫青年采集？苏水青姨，都是钱不赢了，今天你了，刚也是打车去的。刚也车是。
0: 이내딩은이소수당부채자미유인라폭삼해이강에가수채네나다우수게도리치도와
1: 진아 링지에
0: 나
1: 지만 강인 가채네 오고 대가채가 좋아 용두에
0: 올리라 터채나 우수 은희로
1: 링지에 란다 리빙 로브조지 뒤주유에나 나리 양스대가쇼아
0: 러스 올리라 뒤주유도 추세의이
1: 오 용아
0: 올리라 쇼아
1: 올리라 쇼고
0: 교아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슈미도.
2: 슈디,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기 좀 아. 땅 아랑스 개버자. 토가 저뒤 우천기.
1: 발람라. 키나니 라게 님에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지 니진 한테웨 레기 지니라. 나라 철도 학도 자외 파문이나지.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 가로 고수로 딱 재나다 뒤주 강도 리브로 키나니니 파문 약수디

0: 제니, 승리 강에 세습시죠.
1: 왜?
2: 아.
1: 얘랑
0: 시, 다치소. 제이 마다. 제다디, 니야 다치도 야 마리.
1: 란타는 안주 남자 속에 조진신不是不? 머신에 미술린지에게 남자 주고 제약해了, 容不是啥钱不是不? 랑가 容마 제니 50배야.
0: 계시 조합이는 그지가.
1: 계지 마시. 그다. 도스네 혼나 니 피스나. 랑게 준소강 치제 진주민 저자시. 당가 소고 다 주고시. 두주 덤지시. 주주가 한 먹으시라.
0: 요마.
3: 올라 자라. 나 저리 온 뒤다 하지.
1: 아, 네.
4: 진진님 되발라.
1: 문에 야호시도.
4: 길에 짐 심자.
1: 제자 시 윤친도 하고시도.
4: 불러준 난도가
1: 우소 계속 게 랑가 수고였어 봐
3: 레스 마파슈 어 아잘라 뒤중 안 쫓어서 누구대 드린 랑가 수고이 나나서 샤고네 태도
1: 아래 뭐 가시에 저지 왜 지금 챈더라 민재 레사샤 랑가 섬쇼 아 강요 교치시
0: 이용아
4: 小爷，周金珠来。俺自恰过西北龙骨大德木地爷，杨家叔叔就过去，上个红丝给当前，穿上俺叔叔银丝了的。咦，
1: 周金珠来？给俺刚买到新的五十遍。
4: 听到可是有人送啥子需要的，用多个。
1: 是俺哥买，早起醒来就拎着民族学校铁头。
4: 哦，前年用啊。
1: 明能做不是这些对的。
3: 我自己顶着套了，顶着啊，养不着。哦，我来这批吧，可是，啊，再来这批吧，可是。看不啥，看不啥。也都是花钱做。马上了，再来这个军事。
4: 对的，
3: 也不是。欧了，再来，你我这修，看俺这屋子，主人想把养哪谁？
1: 啊嘞，我要去酒店站呢，主人打恰差不是吧？这么说的，这么说的。哦，吴叔哎，吴叔，陆队三不吉利，俺嘴里空气，更新名字是吧？吴叔，阿嘞，我那强过去，那强过去还是啊？
0: 给小姐修嘛哩，不连皮的。
4: 用啊，小爷。
1: 啊，
4: 我这些听到可以。
1: 天天听他一，听我让给天天不就看见等于是多，前三千个没给是差不多，俺做来往车他个，胸足不就看也五十多，看来也会有妈妈在给你录这些，他多天天给些当天来种大铁吧。我呢也不穷，俺爸不几个，三几的当多么穷，小爷，要是啊，听这些，都讲，俺那可拉啥个小啊，俺可拉心不随乎。啊。
4: 小宋，呀，啊，这我啥不对的，真都说过。给了过没？前面听都蛮过许多。好嘞，啊，先用啊，那你光大头。啊啊，在朱仁朱瑞。你都听到哈了就，其实给你注意呢，光大哈拉是的，可理解就。啊，兄弟。好嘞。
1: 是的。哦，对，哦。下面呢，俺做公证明年去票件，林姐，俺做南站送送票件呢。嗯，
4: 小爷。
1: 啊。
4: 你让天马写笔嘛？林姐是你的不晓啥事多。他当在了，这话就是阿姐，都是在对缅甸俺做家家亲们做生意。好的，俺过去马上，上个面的辛苦等着姐好的呢。
1: 朱仁朱瑞，年前呢，米的全塔全部院长，俺村南站总总随便呢，三家队长用不是我，人嘛些。
5: 对俺随便那做呗，从多少岁的？对不对？
4: 阿拉不一样些。
5: 对不对？对不对？继续些。好了，继续的，有事，兄弟。
4: 用啊，用啊。
5: 嘿嘿嘿。
1: 前头年这算那么年了，算是办开些过。
5: 又想了，这想不想了？那我呢，还过年了，接去，我这随时家就能花用着，让俺领导就。

0: 블루 지접선라
1: 리미 계속 과유
2: 나스타드 뉴트럴 미국에서 대중유
1: 계속 조야 걸림바
0: 트라쇼게니 지접선라 세가지비 관계가서 입주코 대신 주제할 못되는무도 더도 치무시가 수도없이 숙이
1: 라뇨아 둔다 걸리는 주도세적으로
2: 계속 조청무요
0: 지접선라 니자기랑에서 더도는 바 터제나쇼기 이내가서 대비네 니무케임도
2: 나스비가 로드비
1: 드레시 계속 법조가 고대아 아무래도 조청무용아 유주 메고 법수 좀 하셔서
0: 직접 전화하게 법수를 구해 주시기
3: 한다 발로 경위에 마태로 발로 경위야 이 모자 바스 담전아 발로 역시 배가이
4: 光真天界团哪哪着
0: 滨海的天年给美国安大吉松西松尼巴斯西皮起着雨巴斯西皮起是安居巴皮着呢里面吉杰孙了胜利了天子回复度王朝主席回复度是连麦把协和度可惜雨吉杰孙了他的希腊人啊做大多大西南吧托见那修一你那个说主要点也是
1: 退休休息呢，其他咱下休息。今朝还是先来买些呢，忙着着去。其他人家做，可我做么难的？让一军火的，心就三百千多要的。你们都接着。你那几个领导干啥做？集中民族。你要胜利作为，几个苏州民兵团呢？今朝开连锁，天天连送。南站的，今朝是这一。
5: 今天该输不得，我那里边。
6: 啥队形呢？回家的，旁边说呢，三七线桥，
5: 全部走，输给不起。
6: 我
5: 最大的输不能输了，也中不透呢。俺两个人同意。
6: 呀，巴斯罗西，巴斯罗西，巴斯罗西，
5: 上个老外就来，
6: 巴斯尼亚罗对，
5: 快投资的也不对了，
6: 那是哈库斯。
5: 呀，巴林斯。
6: 让个里边我走路大家很吧，
5: 谢吧。
6: 工资年点就去别工作一，让个路大家合适个。
5: 你必须没穷啊，工资都是吉祥。
6: 你要工资给单位，
5: 工资进三里面吧，给单家合适个。
6: 工资年点就去别工作一，是不就三笔钱还用不得？让个谢吧，这样用嘛的。一军火的是不就下的？
5: 提人家我要说，工作最占便宜。什么事？上次是对着很正，他在做把刚刚这边干的，就知道周正到水边，让个垃圾在那边。给这里让个给你水都给。
6: 林小东，让个上面你不行的，我厂子别了下，错过上去过一面说起的。上面呢，错过过地铁上去啊，然后做一些面呢，买一些鱼。
5: 什么事？让个让那个下马去洗。
6: 让哪个下个这些水面也让现象，你俺来跟我打马歇息，打完送个农村了，心就三百千亩土地呢，你还可以把公司再拖着，你马上就在省里这一。
5: 啊对，上个电视看冷雨，
6: 你电视冷没？让个木头马歇息呢，他那送给你下个个大厕所水，我你老去转去拉给你。
5: 怎么等你？
6: 什么事？
5: 马上去了，让罗书记也用不得。
7: 冰冰，听见广播群里面说，几个林拉谈的啷个了，毛主席家下，看教个批准，到此过着呢。
5: 呀，
7: 几个林拉批准，几个林拉。
5: 哎呀，上马对的，呀，对是，啊，嗯，何子？ 怎么感觉都好许多？

0: 모자 단지 오장 기우스 돈다 개체 가르유
1: 대세 오지 배
0: 야쇼다
2: 재미 야 통지 시동다
1: 나는 보라 얘기 통지 켜는 동매
2: 나다 먹어 필수이다
1: 민지에 탄도 동화에게 담배 럭비 뉴콩 남자시도 진도 유배 아
0: 동화에게 담배
1: 응 난 원신 부치 동화에게 담배 럭비 뉴콩 로다고 유시기 빈능 초과 리스티
2: 주주게

0: 프로모토브 가르쳐서
1: 민재게 카발리지 러영이 인사 나 뉴트리션람게 가고스가 중요이
0: 되다다 르기야 큐민도 너는 야린 카바게 제럽라
1: 저 카바게 후메 카바게 업이 있는 양 조금에 없이지 암라 녀삼 단차 녀첩제 민다괴나
0: 진짜 화용제 녀 민다괴 용마시
1: 하지만 용 가려제 그러나 녀 암라즈브 나나 니 케 가려제 제라 참을 어디에 이 탑단라 기다 나지 이게 대이 그런게 피갈레스는 민다 야고 싶거나다 다시 나 종인다 암라 낭다 요마시 나 종인다
0: 범디인

0: 우송 언니 뉴루 메고 쇼 올레샤.
1: 세세 겨마지. 기란자 레기 기시. 어, 야메나 기란자 녀르 기시.
0: 레케메.
1: 인기 마지. 레케메나 뉴루 메고 쇼 올레 마지 봐. 다케메 힌츠 녀르 기시 로베 구데샤. 마 조인다.
0: 모터 칼릴다. 섭섭실라. 모터 칼릴돈라.
2: 장가 로베지 미슬람자. 나이 자시비야. 뺨에는 녜 코부체스에 제세기 와신가.
0: 요소. 모랑에 가로 마지. 계직 마지. 능이 참부유. 따도
2: 잔이 탄데 키느게지 진다 통배스러시기

0: 모두 류준 차량이야. 가지했어. 喂, 喂, 喂, 喂, 세무구쇼. 저지 가게 마셔 봐. 경호팀의 교비는 맥주 버르다. 가르성구나. 가르쳐서 아. 얘랑 주디너 쳐. 장게 마셔나. 아니 이제 가봐기입니다.
1: 숨어 깼다. 녀셔.
2: 달리스.
1: 지금 주라. 기란 길럽 균류 공기 즉시 과여시.
3: 뒤대 주구시와리. 비내 주대제 감니 시비나 동그리. 대도.
4: 레스.
1: 쇼, 안스저.
4: 영화. 저.
2: 문아. 야, 감니 제고.
4: 왜?
5: 왜, 린제. 윤이 가셔비 아. 윤루가 칭하란 수와치. 주어지디. 범지가 랑게가리 샤사르 봐.
0: 더 범디다 좋아 메스르 과체. 얘니 근데 쉐브레.
4: 유루 단 과도.
0: 단데 신내 승부치야 삼코지게. 장화유. 남산 소슈다.
6: 나 단데 레게 유. 파 용토문도.
0: 유루레 티에체 된다 하려제.
4: 나 단데 롱산 링텔 유. 파 용토문도. 장게 유루로. 나 발레스 넘어 나자 용이 있으려 봐.
0: 왜?
1: 진짜 신경 인기 말 봐.
4: 뭐랑 로버샤. 클라스 가셔서기.
1: 클라스 가에. 장도 대대는 쇼딩이 뵀었어. 카자고 세베마도 로고민도.
4: 콘서 고대샤. 은이 줘.
1: 자.
7: 민재. 제만의 뒤 말하니 그 텁스럽다. 대수 유부 된 거 영어시 라도. 텀대야 그래도.
3: 다리. 도스 내가 소 냄새 때문에 화가 있어.
7: 얘도 도시야다. 제비 인기 말아봐. 녀석아. 범생이 상무 진짜지. 파 야구치다. 소 보셔시다.
4: 자 교수식으로 이렇게 와지. 단대 양지동 개화 잡으베.
7: 리그베션으로 오시자. 아 추규기 시야이. 얘는 뭐에서 락다치야. 녀시라 죽매. 민재. 피카랴.
4: 칼링 대배 럽균이 고글로다 직제지.
8: 조비. 조폐기 과자를 막하 과다.
4: 우수 아 파크에서 있겠다.
7: 영아.
8: 조갈리라동아. 갈리라동.
0: 이거래.
7: 맞아 대여야. 피기체도 이.

0: 아니가 삼고스
1: 갸돌 카초 집에 럽시에
0: 얘데나 자지도 우슬어 줄면 됐습니다 와
1: 잡으시에서
2: 어지 경고 정하리리 다들 지켜도 와
3: 네 먹다 네 다도 같이 지키지 가사가 다들 네 생을 주의
2: 윤룡 아시다 상한디 체를 가부쳐리 마산도 민도 기란이 가르산도 있네 수송하다
3: 가세소 데미드고에
2: 윤룡을 샘네 열다 가리 마랑케 칭아 모스타제 린제 소화 친수베니 가르체 브라도 포무지게 린제 게하리샤 기스니 마세고네 야님도 신샤
4: 장클라사가 용바 게셰가 용바
2: 클라사가 용미 인고죠 쇼쇼아 생아우예
4: 가망르
0: 오수
1: 아
0: 차규 유니 시간 내주게 요 하고 중에
1: 다들 하고 뭐죠
0: 얘대나 숙제 용도 당야디 너무 좋성비
1: 야 이제 시작도 선생님 이게 건수 제배 소균기 정시 시송 양자 딱제 시작하죠 계속 정시 딱다 대유는 된제 출고 내주지 이제 가세요
0: 내 자료 제배 정시다. 내니 제배 정시 도와시 단지 딱다 대도에 더유.
1: 편도 여마지.
0: 편도 여마지.
1: 니에 채나 서용을 딱자시되 최교대 정시 딱다 대야 말씀기.
0: 장대아, 디규러 서범 육진 신부도. 제자 최교조대게 승승시자.
1: 랑카시아와 김제도 이내니 쇼대비나 디규 최교대러 내주민도 승기.
0: 양자시부도시다.
1: 영아.

0: 나 저 심지어 집에 유림 가까이 놓아요 말이 카리나
1: 제자
2: 내가 바로 실합이나
1: 제자지
2: 리빈 근처 청소
0: 지겹슨라 다들 좀 제게 되면 쏘
2: 알레 남자 정말이 그리 그리지
0: 남자 랑고쇼 나와 숨고 뒤지 큐실 죽리 이내 돌 때문에 나시 기랑자와 주스 등매
2: 얘네 소소소소 눈슈시라 뛰겨 말이 거브리 내가 참시하지 삼리야 호시도 안 크리 경수도 예리지 교육인구 침물이 돼 녀석이 보소 딘데스시 드리키랑도 녀석이야 줘 돌려제도 로니라데 돌로라뉴 니야 호시니 제도 용도야 갈래야 같이 내가 제비너 좀 제게 통하리
0: 씨 오늘 집에야
2: 지켰으나 오늘 집에 딘데 야글
0: 경수는 가둬라
3: 나의 로니도 니 뒤기 얘네 량몽무 딘데 뒤지지 담이도 와
2: 接受了啊接受了等待是跟着学语接下云如跟着多了啊接受了还有多看了四十一没几十几云如的阿姐跟着多少钱不着扎斯下罗云对媳妇多啊接受阿拉多多东西啊他的背景让他一句嘛的李斌看来你落着了这不上不去了吧 라게 보라 롭스케 브로
0: 레스
2: 바가 이 조인다
4: 왜 링지 주스 유배 질러 대명 유배
5: 단다 동료 유배
4: 어 단다 시규
5: 마 단다 대배 종기를 매 롱산 링젠 레유 산 레그 유배
4: 예그다 기스 메디에 상근 럽주 누군기 남자 시년 멤배
6: 지금 유 nga long shan ling chen le le bu ni kong le ge cha yong bi yi
4: shang pe yi lo jian nam zhang ge zhe su yi
5: nie le gong si tou ge chou le gong si mei na nam zhang ge zhe jin le ge che de bu yong ma zhe
6: nga long shan ling chen le nam zhang le ge che de ma zi dao sa tun sam chu ka che song chou bo zhang le gang ge ra che mo zhong a
4: zo
6: zhang le gang ge ra che na nga le ba nie ro ge che tu be chuo nang da yong ma zhe
4: ha zhe ge nie rang ge zhe ya ji 디겐 시베기스 된소 가데직 니그베
5: 계속 가리
4: 마라냠도 럽주 뉴공기 남잔 치식도
6: 상탄도 루시에 된도 지요 마르베
4: 마르 좀 그게 마 덤비
6: 덤비 예 가체소
4: 토스나 니에 라 십드시오
6: 계시랑 아님도 남자 레게 친도 유나 빠르고야 보고 다리
4: 야자 저거 어 딘제시 마담디 레도스 상갱아 어장기 선에 시구다
5: 마레가 사스도 바제가 용이
6: 도스네 장고 용고 토제시에도
5: 용아 어장도
6: 미송기 봉로 쳐봐 야조 도송아
2: 미디 루부도 섬주 교야 하리노
6: 계승문도 나라니 토보다 루부사
2: 딩신스니디 전타게 원이 찬스다 같이 아요
6: 연단 좀 릴라게 통신는데 야구이베 다시
2: 진짜 좀 흐르비

내디니 차념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팅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촌의 치와탕 지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당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비 사도 구도 켜진. 갸중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스르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콘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와 뒷부대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나와 죽지삼 이버타 주문실 경주시 자와 경주 기두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급유 로숨내 18 송두 경주 시내 나을 숨보다 숲을 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세 지기 숨기내 18 승급유배 리기 봉부유최내 숙덥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忙不通着雨。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砸蛋脱了，养那果果呢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王皮鱼，隔壁古北拉通瓦蛋儿果汤呢得不他。 겁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미 우루에 빠냠 싱메 양라 교수직내 초의 곰시 유해징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슈숨주 유해라 교치슈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과 추구를 썩내 추통와 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米色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族前面虚土江南人物系成语彭州年江给追这个学习时昆州旅了下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前云点南边我了乔治日吉利西就是阿赞有土个月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主客索下闲谈多呢最给乔治日吉利给主赞有土不谈中期吉利恶主赞 年期吉利十九站，江期玉树路七十日吉利端着呢，隔住牌九头牌，行在哈江桥过月。江口座今年在当托旁个游客，每个车过三十点呢，对出朗龙这边那边的哈江机场两个晚上。
推举邱新九。强砸弹托给江阳米九儿即将灭别，帮过他你什么去？米日军为了绝呢？强砸弹你错那个恰金先别，秘密隆咚的那样。江错因为那些呢？强砸弹你困住恰是电视局外极度点别金西西，困住第二一行，第二擦龙穷，他二砸弹他十几度地呢？厕所一块儿排密度花儿新月，强弹一首席前面托长来叠别索价忙过，让人说是错儿旅行器推一空站南面米酒馆，龙我吃东西秋季吃度可谓军他千密度信心器。

0: 사세 파고도 유베 되주상 표제 송강기 진다 주매 직접 수지 시진핑기 된조 관련한 것이 배준 지배 구조 조교가 제디 수준기 표제 규 사드 교동을 바로 제대 걸어 윤시 표도 체리 캡대 동화로 용우베 지구급 등부 라자르 배웠다 윤시 등 지레 캡에 주노로 중 초로 문된 체리 시제 로지 제배 걸어 배기 롭스 개념 숨기 진유 단돔 레디 산의 망보로 일종 지지 Nezhu chongji le begun zong de yue be xie xue se zi su, yu gu ruo mang bui mi ri tun zhi ki zi wa samu niam zong yu wei kuo ru. Lazi chongji le chunggan chu yu ji qirim jiu yong qi be tablam saba cui xip qie ba ra, chung zhe sambu to be kuo ru.
1: Smoling ge gung kham sa.
2: Gung kham sa.
1: Digar pe ge sunga chilam yi, hengge ni ting di pen zhong sengkyu ngep zha si ba, ge su xiu.
2: Tiri ni pen de ge be ce nga ta, jin de gu be ce ju ru, sa la bu shi, xiam la nang tuen xip zhe nam, si ro na.
1: Ha se pa go de yue be dui ju chang pe qie chung kham tu. Tētōki pēcē tī dīkār gēnē lōngā chīngā, jindā zhūmē cōndū dēnē chīgmē. Tēnī lōngē kōng jīkēp rūjī Xī Jinping dīkār pēpjī nyebū nāwā tā ngā jū chīmbū nāwē pēcē tīgī. Dēsīmbē lōngē nā, nīwē chōngkē tīr chūgī tā gyūndō sārbā māngbū chūngkī pūshī.
3: Shōkbē chūcū jūbār, pā gōr tū chūcū tū pūchā. Dunju Tsan Pyoje Tsongyi Kanki Jinda Zhumye, Namgun Shin Tsongkang Gochi Watan Pyoje Yogbe Mocho Jigba, Tsongkang Nang Zangzhi Cheba Jie Chene, Chokshi Gondri Lo Suwa Xuxin Yu. Na Chonggi Longwe Su Yubbe Pyoje Tsongkang Tir, Kongki Tsonggimne Lo Nishulha Zhugu Yubba Tan, Tsongkang Ki Nisu Shikdu Tieto Ki Pyoje Shikye Yu. Longwe Na, Zhumye Pyoje Ti Tsongkang Ki Nobu Dabu Zine Tsonggimye. Longye Kongi Yagar, Digar, Chuki Dembe, Tsumri Shiki, Tsongantir, Namba Saba Tan, Tsongir, Kajo Saba Shi Jinyu.
4: Ta tewe nimi di, ele, shoge tajir cheche, ngamdar cheche tewe, ani, kondas ba pena suwa, angare udus udresh dile si jeda si drambi. Piki chubu huise si tuwa, o piki si na suwa, an piki kagire suwa, an di dete seri shudu zamba, amu, an di bugu indi gyakbo chike kuyna, an ziku shibshi thon baas. Nde se nyeb shibshi naso, da longa si chimburwa. Ani nga zu chubu di mi zong osne je zungo wa maari, da chende je nyada yor da jiri.
3: Nyedong nishi zog jilu da wa dunbar, jikyub shuji Xi Jinping, mi ngui zhu jubzhan le mebe congan tiri pimne cimzhi na wa ma se, dike pyo je le kenling kangli na wa ti, zhome mezi jik jita mebe chenja do kyori yu la, nyin ti ne song su gyun ki pyo je le sun shu sabu si ge ne, kong ki sim ding ki zhwa jue sa kyor.
4: 안주 폐제리야 아니 주지 시시필라 통지 다가르 신는데 잡아 진대시디 안주 균도지 마단 용예 미동알 디니엘이야 어 섭도다 치중다 제 문고 수요 말이 안 단단이는 어 섭도 이날에냐 주디 진대 출신이 나가다 니슈 숨주 보고다 미게다 간게 섭도 거 균도 쉽지 단셔래 이 코진데야 출시다 섭도 은유게 총관에 되네 담 안 주저 쯤다 싶네 마고 거리
5: What is that?
4: 아, 수시제 수시자만자제 소도제.
5: 추부직 두스바 가져올 수 있나?
4: 도저 어제 도저 두스제 이니 추부 소도 님지면 도대 탑지다 인데스네 님지 지미시 처마래. 한데 소도 사브 인데스르지래.
5: 아, 네.
4: 디데 님지 뭐래지.
5: 도나 님도
4: 도스. 자, 여래지데 탑지도 접션다. 당고 가시에 권다 신금인도 소 권다 들러버 봐. 알럽스 아무디 권테 버르샤 도자 여르바스. 안 남사르샤 도스 임버바.
5: 어제.
4: 아, 고저 근데 수입이 나 님 가시에 고기 엔데저 당금인도 소도. 안 줄로 권트도 저 앙라지 앙라디 에스니 에미 소도.
5: 어제.
4: 이야 호스도.
3: 소도 비사 지엔 튜브탄 듄. 저메 총강기 수균 타 비사 니 냠시 제베 권트스 가부치 그유.
4: 다 어 권정원의 신이 님아 있나야 어 비르미시야 출로교 권지 편에 뉴뉴리 소에 억지 야고요 말바 다 다데 있네 출로니 권지 편에 먹고 싶지도 소에니 야 싶지 신샤 추부니 숨지 빈고래 아니 님부지 날라 솜도 시도 지구디 치질 할라 이제 기분 거래
5: 바바이
4: 이 추부지 시스와 아 남사 권제 태소 군이게 챙아 새가 용도 와 지주 딱다 제부 봐 어 가부 싶지 쉬우나
3: 유고와 증라기 유고의 용어이 디게 퓨제 틴조르 미리기 케주 첨부 디엔도 제자 텐덴 수도 직 녀월 삼촌 시 송부지
4: 당아즈 퓨제 데미 엔출로 공적에 니에부 디데시는 디서바 당아즈 다베디 다에 데레야 심슈 첨부시도 더나에 차르주게
3: 퓨제 지지 민무 주 주장에 매베 총간 티네 균디 파고탄 유고월 바게사 괴바타 타나 사다 티웨 진월 규규 Dunjuchang Pyoje Tsongyi Kangtir Sunshu Saba Gyeba Ti Sanglam Ti Toki Chongbo Kimzi Changmar Pienpo Chimpo Topyu Chongbo Tsilinki Dunjuchang Pyoje Tsongyi Kangki Tsong Yagdo Chimpo Ti Nganzui Tsongyang Yagdo Ching Sunshi Sungbo Ji Longena Gundo Chimbuchuani, Jome Tonganza Masse, Longo Donki, Natonti, Nabasarian to Kua Tiani.
4: Longa di para tenisi, fine, when it went to Bagota, to Zugojanta, any Langada to the Yawshi, soon as when it touched a shoe. Soon as in the end, the power was sung or summer, Chiganga, Chetuku, Chiganga, Chibi, Sushi, Yawshi, Chunsha. That long air corner can I pay you when you could reach him with easy. Uncle Angie dance, Pesha,
3: New 金的古本尼给用给参里客店到外应别金的古别次捐个坦就出尼让用将参在听起专业切别院士陪图参里客店东玩用别切过各堂部哈萨尔比不是院士坦起来开吧哈萨重给给落成忙不容易熊的路穷措参里写些三十六七七不是查托成名松度之内切过提推念图别别将用个社会集团重给出了切不坦给落松东出给了切过出去不是 他在那处通知孙别切过别月图院士王双杰以在推客车列车进去切别娘娘他送地切的罗姆村萨托列车组织人切催领我他罗姆村虽然军人切过别归家切不是中国列车看起院士王双杰以罗天南杨杰让你给客给罗姆村通勤那我娘村什么穷俺村决算他虽然他把图蓝尼给您都接 罗姆村特别谈军人切割规模东就赢推给罗姆村罗姆村切别库格桑布金金切呢听热给西里谈村子将军别送特别日娃月节送不是院士谈起来切别罗姆村娘娘别的切不配切过别月图特通吃娃吃连得不谈村里吹的规矩切一别出去还将退不月不是罗姆街上南街给列请人力给将别村里写签的呢
1: 还有组织人切割人力全部短途别日娃月节写不是米特人力给配给人力绝不谈三推三五次女三别切不呢一个没穷空途米里错别三头配给穷为盘起切三学谈起来给参系绝团日日院士谈起来开不出扩地拉线浪费给切托呢三只切别罗姆错杨参谈先对给三百七七日清也不是让用将参在听给听长宣布理心给 各地切过别国别命运呢让军给巡逻路穷去村里抢菜吃药呢拖着东西提银村里写些三十岁巡逻路穷从路梯切不提呀村路了点呢平均他给单位安全时间写送不是老师给您送你别给新装备勤仓车动忙不偏多别地位忙偏联系时间你动作出了老么是巧用着中国我动国别十九新个月不谈将用给老么用了可不是
0: 他且培育老师给您送去来归人力间去单独来地铁他是谈话个抢不少数绝不收益不是培育老师前辈忙被老师问我托他们谈培育也不切的单独前军是不谈老师时间定价给您也不切记记录一段一十批率路给了城镇间去扩展十倍单独切的三段谈切不得单位我们在车过一趟我们所有主各种十批的资料数据录制卡了单独托把他 陈真建议切得不接不提，罗布镇三姐定价具体级别确实也拖了签约。他是重庆的邱秀荣总罗布镇土，人力局陆队加美三姐局长加美提拔他，来回开不完期人工硬，这只卡数个月别，来就安慰切入签约时。邱秀荣总罗布镇去接着苦主不来端吧，写了证明，听闻这只写了个年年咱们过个月了，农村也学个月。 他家西部马拉基人工硬，农村本身短期月别，来个女小穷的轻松些送不是。邱秀荣总罗镇给罗马大专区，来电第一，俺最直接定价了给人托把马赛，旁边家俺最卡拉看着有没同个月别，况作落地不谈。俺做伢罗子基镇给罗镇切土个多接些不是。罗镇家的初代普及看西北陆地用着那些托，你这卡拉谈初级一些年数，最刚年时节就不是短住在这，时节伢儿别行动。 提醒，格林松去找准啤酒三度降温新月。特别是能，生理衰不严了，怎么谈？看了所谓决定可能当点吧。如果催入当然这个年，看了连不接也能把提到你。 给人送给周中人员间谈餐厅间团结前边我们最起始如果重结的六十六节聚集当最熟悉学员吧局长此令诺比于听闻民意托他们七八团你们用了电国际约别当着忙不留个月他在马拉他城市的电队三郎顶最多了中国错样落地被克拉斯就穷于接送不是 明年把罗素给人送给人员单独来的提拉子他罗个强度所属就能不见给你的用其行月节目了列定的你的用你们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
2: 나바라 냠내체 시
0: 전점 니위 기론 총대기 충충도 초바타 원상능배 워토 탄점 총대 총우테라 순수럽도 계신 초고초 제조를 주와타 모동래 초루베 가외 중단티 니게 주기 대바타 기도기 배바르웨 나바라 방부체유 기론 총대 차장 루중 기로마 바산 뒤줍기 나주 초부소 다토 충충토 제모제와 주기유 하장 기부도 제시시 총대능 미지카의 총민 균된 소화타 레튠 조선제 림시 라주 토비 중심토 민망도 침바타 총부 김제 냠토 참점도 조건에 유협에 법입기 소외 넘버티 탄섬 총대 총우티에 대링기 소왕외유 기종 총대기 총민 허照者以 인공타 공조 칼라스에 차르지 초구체인의 등지엔타 총라 꼬르기아바르 침바타 연나 조부타 냠토 진주민주 쇼바르 조위유제 송부시 총민 허라기 송비 미리 튠지 등지엔티에 토 참점도 용기엔 총민망부유 네빌레 총중타 표제 총중소 탄점기 개주 대비 총중기 기종 총대기 리준나버 초비 총대난기 총남카도 총간 정말 뒤도동 거치와타 미윤 림신 균된 다르라 수도바타 총대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기 리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위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디 리가르니 튜럽사비에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여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 튜럽기 녀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든 서비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와라 빈진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르비에 벽이 퇴응을 타 참비에 뷰세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세 내비토리 사두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르비에 지도 点别 벽이 주진 订阅帖 健康기 멍치 등부주바타 사두 健康朋友 초두성종의 숭능겜비 계급이 健康协别 토가 스중체주로 숭능겜비 변종사비에 탄삼독된타 허승사딘기 지지루양주여帖 조용리 탄삼딜링타 탄삼사딘 탄삼타계지기 누구체질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지린 지도제 点别 지소 링루기 표정 사바 등지 베드 후다 제규이

0: 아이샤, 상계 드린 서다샴 요 말봐.
1: 예전에 요제민다 딩메리게 먼저 먼저 집었다 구성 창문 위에 제레브 성마리. 뭐시 전에 강부디 아명 아전 요제데 이네 밥랑 예 밥으로 예 이네 밥랑 이임지. 그저 더구 정말이.
0: 예 섬던디 제민 사상이라. 딘데 전에 레좀데 코면 왔습니다.
1: 봐봐. 어렵다 담배 딘데 지어리. 양암 탕나 내 차경. 저주 좀 봐. 텔레 렌스 이어리. 단데 저주 최신배 규림 손자. 총고 털라 장대 요마리. 머신에 기니 보면 이년 보 총제 봐. 그래.

0: 마, 돈다치. 아무랑 시에는 요구 유나메나.
1: 마 시에 마대 가리 요제 아, 가리 유네 쉬다.
0: 젠방 고시.
1: 젠방 가르쳐도.
0: 네 뉴동게 카바시 게브지. 미지르 녀사 쉬고쳐. 과도르 요주 유나 신부 있으스.
1: 가리.
0: 마, 드리 젠방 로용제. 젠다르 고고당가니 요바이.
1: 과거당가 쟤는 쟤방에 쏘 과거당이 있나? 장부시에나 다리 쟤방 로용야 팅아에 톡부스기 링링 랑슈다 다리 쟤방 로용제 밀 과거당가 용부이나 아니, 나 근데 저래.
0: 엄마, 年前呢, 特地建邦, 建明的这些用下, 建邦给 年古组结果你们得往死的这个边, 建明给托拿钱的三不是, 丁美丽给建邦了人古切克拉丹亚的, 建邦没有切个主不大恰是, 一年, 建邦给他是, 所过过是邓子云呢?
1: 杨明的玲玲, 想给你的策不切, 建邦给开启我是的,
0: 妈, 当阿建邦给, 错了提起行动密度。
1: 玲玲, 你也行给, 当阿建邦, 让了罗亚密度。 因为建邦罗兰了主给主给, 俺最有限的可把用过人啊。
0: 妈, 罗对不起, 建邦罗兰了着心马事, 建邦兄弟的没给我们请爷算杂, 谈的碎碎人气了, 等到主马事。 因为他的, 建邦给, 还是其自于没, 年我那国催我没多
1: 年心给, 年不, 那是给予, 撇金羊, 落嘎切不是, 没多子撒下不得, 黄历了这一个人, 都是点啊, 最多靠不着七嘎切别嘛多, 都是点不咱们给, 什么拿了, 拿油的捏心给 玲玲,
0: 你现在哪面呢今晚建邦养家拦不住给我过去呢让你顶过去是阿妈建邦团大阿们让团大打恰时阿们让团大你也团大打恰一一年再团结于给次建邦
2: 今晚老狼抓钱呢可能有马戏让落对不起建邦给巴克洛卡最给巴钱呢你也落别那呢可能特个马戏阿姨莎打啥送哎这是这是啊是打这一下你怎么吃一下打这个药这
3: 다차저유
2: 데리 주제 속배 오재민 체제 둔다 개침부시제 오르다
3: 데리 오재민다 개시 갭톱 체제 광고 속배 민터네 무비디 라톱 체오리
2: 시엔 지샤
3: 지두게
2: 지샤 지샤 단인 좀 샤샤
3: 저 저와저리 저와저리 데리 예발하게 된지 좀 약치도 마레라는 매배 랭게 동생만 좁치기
2: 무비디 라스나 공사 타고 있지 데네 사절린 강바요 강부종, 대내 남주 수주 유명지. 야, 왜?
1: 랑초 로시다, 돈다지 시우유.
2: 나 단다 돈다지 개시가 조유, 치즈 내용.
1: 용마지, 남산초 용제, 레그년 산시우유.
2: 잔년 주다, 나 신다지 조가 개수.
3: 바보랑 주제 소파 중면배.
2: 수 중면 수도, 년 주다지, 년 수고 살.

0: 다계시오 말해. 박희주. 야.
1: 아직 먹어. 어제.
0: 상황자장의 신지.
2: 재민. 장애 그때 이내 초배 시균 치료 단계 명단 균신 치기 인수 요마 집에. 남자디나 쇼배 쇼보. 초보 첨자 그야가 책임 된대 상수 주지. 첨자 그배 초배 혼지 체디. 장 기부 가서 요마 제. 집 와서 见 봐.
0: 지.
3: 디디니 오재민. 킬레그 차재민의 차제. 대면 진행 망고시라 여리. 네 로바 친구시다 시디메스 몰라.
4: 계속아 니 그래 질 수 있. 결혼도 된다라. 나 뒤지 식매.
2: 俺最懂得让个春节操办，明钱不低，工资苦都为着我轻易。个皮皮得看不当，看不中钱币呢。从下场面，让我点钱用个这。
3: 他个的，俺在外面挣这笔钱呢，常见差不多给他们来些啦，也个要的。年二哥送年订这有的，大家不看了，听不赢呢，给他去去不得。二哥，这钱呢，个皮皮老年吃瓜是他小事这有的。
4: 看俺怎么，这还真没得上去呀？开始下下做事的，年代币呢？考虑几年做许多，
5: 姐妹，考虑几年是那经济差不多哎，不会先为给咱吃下下考虑了。哎，三江屯来个两个几个人是要的，中间的人家讨的钱我啥不怎么意。三江屯来个公司去做钱，俺做我那么张三百个电器，每里个那么张几批创新电器，让做我当电视电视的同事。明早天呢，俺让做那么张的直接坐过来了，这娃又不是妈妈生，哦，俺让做业内又还好苦些。
4: 天亮中啊，我那里开这个一遍。天最团大了，你提起心面是些啥？
2: 建明，上个年吃亏的年别急了，点点点那修着。
4: 天最好拉说去，俺来个月，你也注意。
2: 牛建明，你让着谢玉，他这人情呢，绝不跟恁去扯的。
4: 让开些子玉。
2: 俺最亲爱来个堂姑弟。从来上中大，俺就安排从家西亚的。
6: 你上大啥？从家的门西脱了，从家现在做事。从古下路路上长吗？俺就原来从家做事，等到六十三届接手从家做事。今年从家的个人不马家脱呢，卡卡些些的优势，卡几三对半岁的最吃鱼大，卡几长面搞不起来的最吃鱼了，够不钱呢。人不明朝外在，却不光吐不钱钱。俺做干面七路全钱的，赶紧从大街转吐不光是。
7: 姨，你这钱币呢？咱们俺做跟咱俩买着呗。
4: 看住你个头呀！恐怕耽误了，上那么大，全钱从俺洗个意思。
2: 姨，咱们洗钱说不就给不呀？

0: chesho. Masine, cheming da, chenye kunyi la samcha kar yume hakuya yomar da.
1: Duda, duda. Nye ran luri sebo ji yu sikidung a. Nangu tunda che duzo, kunzu da kechi che uri. Gyos, gyos, dine su o a, oya, lo yume. Gyos, gyos, pa o da.
2: Nye ran, tamsa xia yu.
1: Tunda kare.
2: Ma chujo ni ju. Duda. Nye gu penan kiyo bi. Zuo di, di duda. Di, nye u. Nye gu pekin bo, kene ra juz kish chibi. Konga nyo che yasin jige, suyabir sungi. Di nye chujo yin ma, sayabir ma. Chujo ke ching a, nye shi da chang su gor sungi.
1: Le, chen de miyab ri. Da on tan chujo huwa ya re.
2: Ko tu yu la chobo jida yin do, gyan gan ju ga chin che, tan tu lo le yor sugi. Ma zuo gu mo dina yub da.
1: Le. 체능 아니 이게 남산 생각하죠. 기세지 저게 론디만 체는 우수 타기세 치규시.
2: 네 다라 삼초. 들이 주셨음 두 비너. 당고 뭐 주네. 아메다 치용 키.
1: 최자.
2: 왜? 엄마.
3: 견고. 견고 체 중에 뜨다 아메 란직 셰야 유. 엄마 된다 친보지 견주다 게스 채우 유. 교고 정기나 지쇼 아.
2: 영아 영아.
3: 쟤는 고대인다. 뜨다 뜨다. 녀석동아 전국다. 그뒤 가와겸네. 나 로티버치 용기. 그뒤 쇼스네 용기지. 보고 때문에 남아 건져 주이다.
0: 야, 아무나 계시들이 세녀 요르베. 전국다 계시에도 로티버치. 나다 계시에도 부수도도베. 저어디 아무나게 나 계시에도 포도마다나 더버치리. 나 아무나 보매베스로 시도.
3: 녀라르셰야디. 전국 녀 보고 총주미네. 보고 총주장래 심즈크바스기. 워지 구아 란동시 녜 링링 카바시게바
4: 마 아무란 다지 리미체 혼자나 데비노 나이님도 저다 다리이노 민규 송백원의 나 로제 콘즈 셴달 케셴에 없으고이
2: 만나죠 녜 셰스능시 남다도 고조나도
0: 레슬레스 레스
2: 샤샤 장에 가발리제 나 촌촌했었다
1: 레스
3: 人家是哪的？哦，对对的。喂，这下我听到他。接下来，是啥？马刚文字啦，去让俺们拉着下。俺来，光我走，俺们拉些把着下。光我听到，肯定是来开心的。是了，马刚文字牛啦，我那爸妈是这么年轻的多啊。哦，谢谢谢谢。喂，俺们拉。对这里，俺们让听到些言语，肩膀给俺打个篮球。啊。
0: 哦，阿妈，听到钱不去，看住不给的给，给是钱我三不去，让来大姐说呢，拿了几摞去啊？哦，你先说。钱你给我这摞去啊，我呀。对的对的，见面给拉姆三开林子，嘿，他个啥不？要我去，他看不的拿了，呀，没看看个的，要我去，我这肩膀卡上让老用的，看来要我去当下这么穷，他这样卡上要我去啊？
5: 哦，阿妈，你们都看了是要过来买去啊？你们都准备看了是要去我尿出作业没吧？
3: 这次看他公司老用你买呗，俺娘终于打公司里边写手里。是，让车我去下看多，让来我跟这是个给当年一面羡慕穷啊。
5: 哦，俺来过过的，没啥么做么事情写手里，我。
3: 这车我去我买这，多是对的，俺妈给去学的。
5: 公司里送写的，俺们让送不收了人我，俺终于打。
3: 是，让车我去下看多，肩膀，对对，让俺子用，俺就过么就啊。

0: 두에 다리다데 여리 대두에 디나 두에 대여리 꿈대디 나 대대여리
1: 도동우이베
0: 매
1: 저 버기우이베 너니지 기우베 아
2: 조랑우이베 딩에 집에 우유 찌즈미베
1: 양면 도치 너니 전니지 기우도 계승 아타부이나 보는 상상자지에 쇼부이나 떨로제오
2: 저주 버지에서 생마제다 교제
1: Borshua khashiyadu.
2: Adaisha.
0: Ade. Chora nu masta.
2: Ni chunai, ni chora sheida. Ngeng wei jim khishla, ho chunai.
1: Ni suji tapsu ni dabju zheo.
2: Ren dang guo yu.
1: Jia me.
2: Zo, ho chang me zo.
0: Ni masta, ni masta. Ni
2: zo. Zo
0: ku shi mo shi ta.
2: Ni zo. Ni, ni ji.
0: Ni
2: ji.
3: Ni xin ge kiran zu chawa shi ra yo ri. Yi ne kian zu lo shi zi ya di, nga tapsi kyun min du. Kiran zu xin se ri. Nga zu nang ge chun le.
4: 前不恰不是，伊那日不看的进步民多。不过前不恰咋，强是给过去热吧？伢三六十等的，俺只看不宁不的，春来了这，强是给恰下足球呢，看这多啊。咱们三下十等的啊。阿妈，俺你三下没？嗯，
3: 嘿嘿嘿，勇啊，肩膀。
4: 같이 내게임도
3: 같이 게임에서 가서지 모든 유유매
4: 아메 같이 있어 내 지기
3: 다 모든 제브리 제미
4: 아마 아무 티유
3: 다 있는 상매 모든 제송 아마 머신에 앉아 김잔지 이미지 춘래니 아무랑 차오지 후디지 봐 강부디 춘래를 맞은 소재오 제지 마야 김준진다 전부 양치 중앙나디야 검별이 강부디 한리야 가려야지
5: 제예 남아 계시 드 제시규 아유 콘조 강부 첨부 가주 유네 코란주 갈래 교제 총부리 마란주 강부 닝부디 창마 갈리 요르다 콘주 무튼 시야디 녜월 데브리 춘래가 콘조 야주스 러버다
3: 아리리 인디
5: 춘래 과도 과친소 아
3: 녜 차가 친구아
5: 되다 다 부부디 창매 갑교 다그랍 체네 데 구두 좀 쉽체 양친동아
3: 녜 가봐 개구이 가봐 개구이 喂, 春雷长, 呀, 行, 对大家, 卡巴嘎斯,
5: 当然卡巴的是强巴亲笔呢, 这次, 去到前往马这, 前呢, 建国, 建邦, 建民, 前呢康不宁不春雷这样的, 都是电梯起因的, 俺然是多子呢, 藏美明大国有个的, 屯大的, 都是屯给前呢, 肯着多啊,
3: 这这，你也想那伢们能俺做胸膀看胸膀前大大的，看大的，青龙牛不听不是吧？
6: 喂，阿拉姑的，我做田里的有样的，田大地气都没，田里仓木的也种不到啦。
3: 爸爸，爸爸，俺做厂里个菜西的，看早起学的，等俺做田里学下个田气的了的。
6: 肩膀，田气开始，啊，俺做厂妈去学的。哦，阿妈，可是啊，嗯，见面俺来人那就。

0: 对头要是他是这名你们都要是这名的了就的见面学的等他先不看这对的对的给谢吧来干了的许多给让你进去你看听见来个都不给钱买吧见你见吧等他还是你妈学的过后是些好多啊学长给我学的来个都不好吃我的呀妈进去你来个都不吃还有吧见面你和肉不如吃上了的说句给我三句
1: 당시 청천 이거 자차주 청부친주디게러 내비 제약이 다들 조우리 가시
2: 가시 견즈 총래 좀쇼 상시야시베 재능의 경고 성황 내 조우시
1: 제장 칠루 견제 총가디 고다 앙 당부 인자 니에 당고 시야리 가시
2: 가시 견즈 가린 인스 안주 총가 시 인스 와시 디메만 고 도고 인부 신메베 아
1: 춘풍 미겐비게시디부고상가마교
2: 톰슈시니용마지라 송가신티베용마시
1: 링링니랑시오 텐다디랑미지게타주야용마시 만즈톰슈디시탁주인라 송가디시탁주인
2: 톰슈디가라 송가갸자망고요시 교조송가시비는 호소가르사고지야 가르고용고지 송가가제스게오시 켄소네튼데 삼능뉴유베아
1: 장샘산도라 니에 송가시비는 콘츠선이랑도시티르베 장치도타다치브지 니랑시오 니에타주제바 수지게균도단토마지 간다시 탁주인
3: 메리 마시다
2: 진아 뇨정바 랑커도 로용네 뇨주 소야미도 더리 로용제 양총가 치인 수거르바 아 디제체 가리네
0: 릴리 계속니 시행이다 녀랑 야야 재미 디종제 주주기 비게 체실이
2: 녀가 니로가 상무 총총 디가르규 랑가 시인 쓴 시주저 여마다
3: 아지 디는 디 거르마시는 영어도야
1: 장릴리 랑카리 인성부도 총총디 시 탁주인
0: 간다 녀머시네 미시 나게 시그리 계속 아무 시 쓰고 가래 미스 나게 시그리
1: 디스 첨쇼의 신이 용마지 소식의 시첨용 신이 용마지 갈다야도 장가신 매배 칠루배 견제 통과지 링링게 매스 체크 깔려 겹제 조업지 통도 천풍게 소수 계종 참마만 在 나로 여지 장가 시기 있으니 시주자들 저 용마지 녀셔이다 캄보시아 용마지
2: 총아 고치소 유디 고든 생위 맵시 아메 친유슈 되버시 친유슈디 아메 메시 사브다 송간디 아멘 로데주스지 교수의 총총도 갈 수 있는 아 규매 이내 송간디 신의 큰 유마시
4: 고다 고다 고다 고다 장리니 장무 마담체 아메랑 친이 휴지 해지
2: 갈도
4: 아마 아무나 총신 사다 주도 아 이년이 아무나 니 캉버스 통치 출래 니지 가사 친이 슬럽이 겁디디 니엘고 엄 친이 휴지 하고 아무나 리아다 슬럽디 아무이 메 슬럽아 다시 눈물 매해 재미도 암나게 우리 치매 성가수야 제도가 암나게 소세 사오
0: 장디 등게 암에 갈러 고모 중에 강바디 가서 상마 갈러 요시 당당 가서 개바디 개 체제 강바디 리범에 와 준을 제 체비 장도 더 생겨 봤다 준을 내 지미
4: 네 가셔서 아 제기 세상 내봐 알아야 하리나
2: 엄마 몰라게 우간 준을 보는 제로 제비 암나 돈도 돼 잠만 제 제 초갈 또 아
4: 상게 또 나서 공치 된 위에
1: 지스 녀래 가르치는 원원 거야메 드링에 게 세브시이 강바닝부디 춘렐 제이 드리네제 소소 초와 소소게 소소 부 소소스 나 주도 켜는 지금에 영동아
5: 아고 님도 봐라
3: 파글로
5: 마제 아고 님도 봐라 니다스 니 알다 다시에서 나 야주 부레
6: 다그레 응조니 다라주 고소 미만 것도 아니 미니레메
3: 켄수게게 갸리게 지소게 직진 지술레게다 김다게 니생우 제너도 팔로 쇼 말이 파글로 말이 파글로 제
1: 왜 가지
3: 엄마 가셔서 죄송.
1: 양랑 그 대기 걸으셔. 그 야리 옆전님도 왜 강냐 채셔.
4: 엄마. 전례 강냐 채셔. 에. 당 그제 저래.
0: 진짜 제가 요마시. 엄마랑 롱마자. 나 대시 유. 내 미징이 스타제 대기 그 강부터 자서. 간다 손수 규리. 세모도 차우냥 기운 우리.
4: 양 가슴다. 엄마. 엄마 니 쇼티이다 엄마. 단다 아무랑 게 모두 전례 준 도움이도. 아무랑 게 야마젠 전례 기업 도움하다.
3: 주스 장태이. 코라 한부 그러다. 내 줄랍다 암세지.
4: 니 아마 롱스다 말은 장게 롱신이베.
3: 아마 촌이 산다고

0: 무슨 짓 맞다. 내 둘 합이면 수수 개 키우고
1: 그래. 보고 어머니 몇 고지. 네 처음에 변시해 되지. 네 보고 막 그랬어. 내가 삶아도 한다지.
0: 자, 총래 당도.
2: 지수. 다 가게 셈 먹어. 당당 낙동 할 친. 뭘 봐지. 보고 출린.
1: 당당 뭐 입에 어디게 돼 돼도 와. 그래서 또 써 뛰는지 뭐도 접서 채니. 보고 수치 이러지다. 용.
3: 가린스로 보지 그래. 장대이. 나 때문에 가주래. 가도 있는 가서 개버디 개개 거의 잘해지고 그래.
1: 당아 군인 럭매 잔 럭이 용제 봐 잠아 집시라 잔 뉴트럴에게 퍼서지다 잔게 총두네 주도 제매 봐 아 다들 보고도 닝지하지 총두네 밥에 야마 제제 다들 퍼서고 야치고 말이 지마 소화야 오 그제스게 오래
3: 그 소화야 오제 게임하지
1: 잔게 러스 야오제 먹여 잔 보고도 쳐라지므리 녀라시에다 잔게 다들 남사 보고도 소치 니네 러스 야호스게 하고스게
3: 잔아메 러스 겸어도 봐 나 퍼서고 러스 겸도 그래
4: 지수
0: 엄마, 맞아, 小青姐, 무이게 가신 거.
2: 아, 지 뜨다.
0: 주저, 녀친 거. 엄마, 녀 무이게 가신 거.
2: 아, 지랑 뜨다. 젠바, 랑가 자가 셰프 타가지. 춘래 랑가 북접손자, 춘래 딘제차야, 랑래 겐여지. 랑가 북어 롭스 야호제 겨구지. 둔다디 랑지 제인다.
1: 거짓말.
3: 가슴다. 용아, 아메 셰프는 시, 녀 무이게 가신 거.
5: 알고다. 근데 가리 소래. 밥이랑 촌에 응은이 죽어리시베. 그도에 내 가리시 맞아봐 대고.
1: 장 밥은 응은이 죽어 마시. 이내 여촌래기 퍼서다 하고 이베. 뒤랑 몰라게 다 제비. 팀로 더네 셰비나. 키라니 진중지.
5: 가리. 순 여촌래다 진주리스. 나 믿음에. 내 밥에 내 셰바 냉규리. 대원에서 상무집이 된 거이.
1: 치킨에 로염이도 도체 벌써 사더라. 롭스 마티 잘샤.
3: 장태인. 라미 개베소 누구야? 아무 탄데 대면 누구야?
1: 牛建国, 啥嘛记不起啦? 三秒前登队长带牛建业, 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不记
2: 对，娶到乔玛丽，虽不以内地娶得起，
1: 虽不以内地娶得起啥？让不软，让你娶得起。让
3: 不买呗，让该娶得起。
1: 你也军统的，让了不是呗？
3: 让该拉马去吧，俺拉几个是呗？
1: 娶到嘛现在几百，我这。
3: 那不得娶得起是个王马的呗？
1: 让不
3: 是不是？让不会俺们重组的。
1: 我那一见
3: 见你，你让起来的。马丽，让该见。
1: 我们得看你买回去啊！俺这没见没见写的，让娶到还多。
3: 张天一那女士。可你们还想叫救下呢？俺能睡几个人？
1: 他是让说的学姐，不过得出去寂寞头子，他们都穿了
3: 什么？俺那妈那边呢？这做了哪几个人？
5: 啊，这的。
1: 上个不过他们老是养
3: 他们，对不对？
5: 他们还
3: 有个不是大人呢？俺东汉他们
1: 自己没说，
3: 对
1: 了，你也不光
3: 老是
1: 想要点东西啊？
5: 你别哭嘞。
3: 张天一，
1: 大人
3: 他
1: 讲过我
3: 气，上个不过他
1: 都
3: 记得。
4: 啊，对了。
0: 阿妈，我今天到这里了，开心吗？谁？你家干什么？你请教。
2: 建民。上个冤不对，还是经营。
0: 阿妈，提醒妈的，爹又不咱们能下大日不？哪个想着去花用的？俺东汉是农民亲戚呢，你做车主你个要的，你辛苦。
2: 大人去不是呗啊？让他的长兴起来，闽南人，三九那年大把全国有赞，闽我心里可真气个啊！想着去干满着，转不过。腾给阿妹，虽不过一年，爹娶到妻子乐松。马队，马队，
0: 娘啊，然个今这时候呢，你也去没用，然有。
2: 俺还是硬是找着，我你也不跟他妈这。
1: 我是建明的妈，然三不差我听这可真热啊，然不妈这点，建明就照顾不着。
3: 他怎么能喝这多？
1: 俺还从不也喝哩呢，看俺是农民的爷爷，俺大春来他这个等的。
5: 等着起我嘞，让个能不疼都没用不卡着嘞，目前这一年没没着。
0: 这是这是，我问的。
5: 可是他们清查，等个你们去他们都。
0: 这是。
2: 春雷。

0: 牛肩膀让给山勇吧。
1: 阿姬，俺乐大姐。阿姬，俺乐大，让啥子下？
0: 让给山勇吧。我见你这次都让心疼死。
2: 我是，我是，阿妹，我过我们这些地上把住死。
0: 我见不过。
2: 你这话用些？我怕要起，我得让了端庄呢。可怕用些啊！这是啥客种啊？你我叫。我买几米多？要不我来跑死去打，我让我叫。
0: 看你跑跑死些，让啥死些？牛肩膀，他都牛到了，叫是哪落去哪落？他告诉我，叫是叫。
2: 这弄我。
0: 还是俺不过，俺我过也没多，他叫死了。
2: 我们这些都没好事。大大，俺来我们。
1: 呀！
2: 不，
1: 不，
0: 他可上不动气。
2: 不，不不，马东大，俺点名多。啊，玲玲，让给俺出去去的。啊，明上面什么了？俺实际这边俺老用不上毛的。土老子不肯，我忙不要生毛的，我是大花要的。昨晚的陈香给爱上了女婿，我这边的天天养钥匙，啊，嘴么子，藏么嘴么子，啊，嘴么子，嘴么样子，
0: 牛肩膀。谈到让给谢北给是铁柱，咱们捏过去。让给铁柱，阿妈劝你妈去啊。谢某都生这两个事。
2: 你给咱公捏结结。让给登记卡给是可要嘛是？可要嘛是？可要嘛是？可要嘛是？咱们怎么子？怎么子？
0: 那干嘛有的？让啥事不？还糊不对？
2: 还故意？
0: 记得老久，牛顿乐大了，是俺乐大姐。
2: 没。
0: 不是，俺乐大，俺东汉公仔了，看去。
2: 俺东汉公仔，他们最好嘛是呗。
3: 喂，阿妈，你爸爸打张玲玲他们家对象？
0: 看谁？看你他们家对象哎，看谁最多？
3: 看你看谁最美，俺们俩去到城外里，他俩俺们俩刚叫爷拿了出老许些水，他的去年杨家出职业了，可不得两年多啊。
4: 你你娃都爸爸去你做这头皮衣，俺他这干哪里有呀？
3: 去你这头皮衣，一年两个做的孙子，人家做头皮衣。
0: 勇啊，阿姨啥？人类给人的要些东西。是，那今天嘛是当俺东汉国战士，俺乐大姐，表示牛顿了，拿罗吃大乐。是，俺们用给俺乐大姐。
2: 俺们用给。
0: 俺乐大姐。
2: 我没用那用。
0: 俺们用给俺乐大。
2: 是啊，妈，用个血压看的药嘞。
0: 阿妹，
5: 让韩静宇啊，韩静宇，韩静年吧。热死姐养过小鱼呗，热死姐洗脸打打的，俺那玲玲个看不起你药嘛的，很多点点个。
2: 妈这样嘛，俺那玲玲个洗哪股药是啥么子？俺们让我奶奶多。
0: 阿妈，中来屯大，你他去写啥？屯大现在有呢，俺男主拿了写个着，我。
5: 让我给你们摘种哎，我给你们摘呗。
2: 玲玲了，我里怕是埋葬，我摘土没多。
0: 牛肩膀，
5: 让俺来领给不得，领领个从家新年银板门吧。肩膀上全部碎的，阿妈给起血的，领领个从家新年用过嘛是？阿妹看了年纪，新年用过嘛是？是阿妈老弟们没多，让给阿妈看领的，领领个从家新年用过嘛是？还活送哎，让给看领的。
2: 用啊，这能给阿妈让看领着。
3: 爸爸，可是要的，没了。你爸爸吃啥的？其他个亲妈的，吃啥渠道蛮难的。
5: 吃啥嘛？啥是他狗咩？看他玲玲个从家心里用嘛是，肯定用嘛是。
0: 阿妈，他弄巧嘛是。
3: 爸爸，他突然忙着想捞着。
2: 玲玲，装个你们都捞着，你们都捞着。
3: 从头没捞，那俺第一把捞着给你的。
2: 咱俺东楼的也好多啊，捞着你嘛呗，快去的。
5: 你先不从头看玲嘛中啊，让自家钱包我扩充嘞。从头俺玲叫嘛中啊。阿姨啥？牛顿，让给爸爸快吃子鱼。
3: 哪六年鱼？
5: 亚美那边干吃，亚美那年哪吃？
3: 没了， 얘 밥은 안 내요 말이 맹갈 치제 가져오래 얘 날 치제 다도 채우
5: 랑게 다도 애 랑게 다도 채도 없도
3: 얘 다도 치면 또 내 미신 다 다도 치중 매 얘 밥아 좋아 뭐 좀 무이다 민지가 제일 매
0: 牛顿 랑게 안가 과로 주세샤
5: 호지 범디 소게 셰유 아 디 랑게 아샤 링리르다 게 셰다 님부터 제 근제제 아 랑은에 뭐라 차르차르 주기 뇨제 봐 겨울 좀 쉬시가시다 얘 겨울 내일 하고 시험해 이 책도 그래
0: 엄마 롱 마시다 육셔
5: 자스가 뭐도 세야바 하고 그여리 얘 신기
0: 엄마 롱 마시다 안고 롱 마시 안고 뇨도 보고 싶어 보고 시에 베게 자 차샤야 요 마시 안고 지망 튼다 나 로제 시에 조시 엄마 롱 마시 안고
5: 뇨도 전시한 게 베드 경란 당시야 나무네 공부 쳐주다 할라마라 시 이로 챈 섬기 아니 얘 보고 돼 잠시 좀 걸어 봐
0: 他的建议哪里买不起其实建议的哪个建议去了去呢你也见过在了是上下去几步去跌吧反正那么是固定楼有那年去到几个马日阿妈我你楼出不过玲玲玲玲都到我们对肩膀给了不加么中啊么中阿妈怎么这么去啊
6: 肩膀给松开细脚没，劝你细脚没，然后对不起，行不？阿妈，等大弟拿罗这些休息。哦，大周，
7: 心里有马的。小青，
6: 俺们等到楼里没送哎，
7: 俺们等到楼里没送。都是给啥呗？
6: 都是给啥？都是给啥心？爹，俺看着俺们看不起俺，等到许多新年是对。
8: 亲，你让歇会，到时呢，俺们来送侬，俺们还是走呢，俺们已经明天再爬车着，得下午呢，俺们弄个鞋吧。
7: 建国，俺们可上送啊，其实就叫么你为呢，我你们都心里还着么啥，让定做你呗。
8: 就叫你么你的，我们都觉得。

0: 공부 가지 난 세브레.
1: 니 스스로래.
0: 니 스스로에.
1: 응.
0: 제스니 부디나 영인 아파급디나.
1: 자존하네 컵 세브라지. 니스다르베.
0: 다 자존하네 컵 세우스네 세주래.
1: 제제니네 가시오래. 조진이게 밥이랑 칼만 님지. 양갸 표진 흔들지가. 칼레든지 이게 민하고 말이.
0: 상상바 수하고라 신성도 다니게 다니가 그다 지르 삼제로 와지비베 상가자 다니기 심내디 하구르바 모랑 심내 시스는 네 심내디 시르바 세자 소에
1: 세자

0: 다 공부 망치에 채섭에서로 채송아 니그베
1: 다리 공부디 다 아니 비오래 니에 강조 세시 로용
0: 바바랑 수고 자가치 아
1: 마음디 데 멀루다 척척래
0: 섭섭치 아
1: 난다 먹어
0: 그지
1: 어
0: 나 들어오셔 아
1: 야야
0: 고
1: 어

0: 코무리. 코무리.
1: 제이. 게지 처르나. 게 허지.
2: 코무리.
1: 네 허스가 세비. 아님도 로주제. 네 허지야. 제제지 허지. 아님도 로주제. 제. 제예. 아님도 로주제. 로주. 제예. 네 허지.
0: 코무리. 오그랑의 시에마시의 여마리 난 로주미
1: 제, 난님도 로주치 옹고 로디게나로 능주랑 가스카르세제 뉴초라 지기 당가 신규배 신고게 강원내부 딘제시키제 조그사 시가스 세가치수 다리랑 야후치예주 네바도 로치주이 난님도 로주 로주제예
0: 난 탈라마가하다 딘제치에는 난 릉시게 우긴다
1: 지마쇼시
0: 오구 니마 제니게 정식 겹제 소스 타브제 이네나 냐와 차상 침부 디나르 요주 로마모 디제나라 니엔다르시 교샤치시 데비 나 쥬엔다 메베 미지 소스 산도 쥬토 요마제라 소스 쥬무 숨겹 세토 요마제 나 탈마가다 탈가나 나 정식 겹제 소스 쥬무다 냠조 제제 고안다스가 조이
1: 디제 마시다 마시 제예 니에 칼디엔시 지마쇼다 지마쇼 싱이라 사치조 용두기 칼디엔시 지마쇼다 지마샤나 니에 랑 사치우 칼뉴시

0: 아마 잘라든 수상무 언니 비게 주.
1: 지금 막 캐시.
2: 지금 막 저 참을 캐교.
0: 아, 저 전에 아마라 안 좀 더 예배.
2: 아, 저 팔린 시에 저지. 팔리서나 小琴 따도 야우체. 갈래시라 카모 줄라.
0: 용아.
3: 따니. 따니. 따니. 아, 씨.
2: 아. 아. 가체서. 몰리. 가체서.
0: 어머니, 가체서.
2: 아, 지금 겨우 쉬다 가체서.
1: 建业。 라시라 감시야. 로추자나랑 두부시라 통유기시. 아마 쉬었다. 로디게랑 그저 소화기 해봐. 建业。 랑게지마 셰브 가르제 가르쳐서 아 뒤주 규리 부디 제치네 게지 치제 시응미도 자 로디게나 게지마 셰자 꾸부 차브르베 제예 난주 창마 랑게 능미지 나 랑게 아마르다 뭐 신금 민두게 아메 칼리뉴시 로저 난주 로저 랑게 바보다 김장기 갱키
4: 아마 다 로토야 요마지 만 요진이 지딘 방장사 지딘 방나 로토마지
1: 지딘 방부이스 제예 랑게 아치다 부구 욕시야 아메리카링 요마시 샤슴티젠 나흘라
4: 로몸딘제 친사시 부구 침치아사시 당한 난 로제 가치오제 켄조가 타바당다 사지딩에 턴주 조남시
1: 부구이과 셴뉴베 오스지 춘레 침부차제 릉조마쇼자 정가나르 템카시에 친사아버지 대주 창모 파모 유네 파메 겐키 예메자지 잔톤도 두스 데비네 부구디 메즈 베드 촐라 주그르다
4: 前的 장태인
1: 태인가 강하 담으리
0: 주죠 대기네 아메 로스케 제대야스 저랑 아마다시다 뭐 아마다시다

0: 하이너라 두루 찍찍이 찍찍이
1: 디저 참은 링링다 부구도 저녁 요시
0: 상습도 되 찍도다 시계 몰라 소라시도
1: 가리 뒤우면 누가
0: 장아 마드바 수신이 우래 장아 전화기 년도 봐 봐
1: 아지 장아 다과 년도 봐 년도 봐서 럼 마드다 장상 방아 년도 봐 친도 열삼 주게 현재 총가 시야 그네 주디 녀 까모 토베 간라 양춘 레레 네 주라
0: 建业出路用件所需不过的军若钱的生计一年见过的扎卡对钱过去年罗门四个月日我愿意索取多钱我认你爹呢捐地地地索水港土因就钱呢不过阿们是这一点索水管不清楚一边索取今天可怕用的我特别是卡的月日你也是不拿了自己月索取先前年用过马日是吧
1: 然后的建邦建业玲玲团队春雷第一个朋友们用了牛顿是你的给控制过的写不到我马上你也输了这控制过的写不到我那过了是这是给不用的他今天请我马上不过说说两万是这样的然后不说说两万有这了考虑去图不是别啊
0: 有些大渠道清美书记来清美阿拉他妈的怕东西大婆婆看来的面过了就杀死你也都不说给不用啊呀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走快 시대와

0: 로봇 체제 바바라 가르치 주임의 신도지기
1: 네 예니 가르치에서 네 예세러 아니쇼 교바교부 시청기
0: 아치 바바라가 가르치 주임의 게 정말이 자스베 계자 수차시 그래
1: 뒤에 잡지
0: 대다 바마 몰라 바바랑 맞아 지니 말이 장린린 바바랑 촌샤 말아 봐 군인을 가르치야도
1: 나 시입 개 맛이 단도 조디 공사 사업 강조 도구 세니 레군이래 하듯이
0: 어도 삼돈다 뭐 이렇게 치와 여리 세상 안치 스스로 비슷해지 미신다 좋으면 없어리
1: 가시에 와 죽는 유 공사 사업 도구 제약 줄로 저지 제사배 민자면 저 고마시 建邦 공사 스토 총기족 중 코너 옆에 딱다시 대내 띵메리다 독재 수제 냠레기 난도 십자 개치고기
2: 도와서 잘 신수해 야 네 차시 다른 친구 부동 마비다 다른 마주 준다 지금 말이 상계 내가 된소 곱시 깊시 묵어라 봐 지혜 된다디 나지 주다 建邦 된다디 상계 지시 주내 된다디 장태인을 지 주다 그저도
3: 상계 내구이 깊자 다 세부치 차수 각자 뒤로 깊이 겨가 띵구기
2: Dian zhang nyo shi tian si tu men sam chu. Chi tu men nang xi jie. Chi ga dak da nyung zhu zhi.
3: Mo li. Nye zhang ki gang bu tin song a. Ngang ngun de zhang nim do kang gyo gyo chuang zi li gi bu jie di ni du gi.
2: Zis zis. Da tin zi jie mo guo. Nga yi qik min tu. Gi bu zhang yu ba. Nyo zhang man shi da ta kai zhi ba. Zhang bu gu tin zi guo ni. Ta ye yong sa ma shi a.
3: 上对他对他长些拍摄夹起就立度上一呢他所过家个七人他去下给这场不写呢我谈的什么这七岁的见帮了度不敌说的得得得米了过过让他们用的什么洗衣公看上
0: 这件吧，吃完这俺给当下的，家人给俺当啥了些月？
1: 这些些都过非常不得。
0: 你也给吃不赢，上岸团来公司做下了，说说忙不吃过瘾呢，人不疼不女点，拖过麻子，用手来吃完俺过瘾，人不你把吃完你打，人不是把啥也给，人不是把啥也吃过瘾。你也上家钱呢，拖过，人不疼不疼吃过瘾。
1: 吃完俺哎，这件吧，你们那家人打打农民都。
0: 俺就上岗锻炼那么大，去搞做雇员了，用水来通就这个事。俺是呢，建民公司开家姐姐，年龄我俺呢，托给我们去玩俺呀，老妈去玩俺听也端着，直接跟他们商量着。建民给我们爷爷是玩业余呗？年龄交钱子，我们买爸妈交钱也是三千。
1: 美丽，可是俺我们买爸妈交钱多呢，俺那啥给咱家开车嘞？
0: 来地打听过他们年款多钱哩？
3: 伊那娘们来接创业队，真娘们过日，是么子？开始俺做娘们来接伊呢，创业家给女婿接过东西，俺接完阿顿，让给接完阿顿，是么子？大姐的，看做俺大姐明来接完业务不是？姐姐，姐姐让你妈创业队，听这是给贵呗？明妈是第一节，开不上收入不是？
1: 美丽，等给咱给接单单呢？
3: 上个三路也打个还是多，俺见面有点，你也看不是？见面
1: 俺我妈冲出去，光这个用不着。我
3: 这见面了这娃们给不啦？见面个年看了么到人嘛是？这见吧，开始着送大妈我把老五亲们想过送不远呢。俺那叫让了上岸天来公司做一个套单要嘛是？哎。
2: 美丽，俺上个星期长不写哦。上个星期了吧，从业面试年底，他这个加钱钱呢，提这个那个忙个要死。等到老早了，俺妈在忙过去，提这个要死，提这个差事弄个人事件，俺这真难求个些。现在退休多少搞不上去。啊，孩子，他让说是我们自己人都忙这些，这些多少么子，你们这阿妈的吧，怕点子了怕点子，我们把他估摸下去。 所不出去买不恰是呢。

0: 아마 나 송례 좀 조사 비싱 얘기 타제차
1: 자린이 내 호텔로 뉴제방에 공수야리 쓰기 제방에 오늘 춘추 시야리베 나 저 송가 춘추게 덥스틴 데켜민도
2: 제자 디규 송가 망고지 인가 저 송가게 니 칩시 타도고 되신 저시 디제 제비는 공수 송가 제스게 오시
1: 아자 당은 저 아자라 로하주긴다 디규 송가 시비는 아는 가서 송가 줍자지 배도 굽디 그리
2: 문에 제는 게 하고 유 나의 총계 된제 용비 켄조 디링 좀 제딘 제 토야 레랑 마시 제자 니바 동네 터치 단지 내주 탁수 치기 지가 장라 기랑 게 니바 동네 오고다 탑수 쇼시 계속 오고 터비 있는 거 좀 뺏삽시 이내 장가 오고 계지 시에 뒤 붙인 제 요 마시
1: 전 그저 저래 시비는 안 가서 뺏삽으로 뭐 제자 마스터 삽으로 뭐 그저 저래
2: 지가 장라 터치 시단한다
3: 행게 도제 켜니 나 먹어
1: 아자 다니
2: 제 엄마 엄마
3: 좀 제 먹어 我爹预备去过牛肩膀的可就没就牵牛马是
1: 阿姐请代表对的
2: 阿妈阿妈让你肩膀刚过去要特别是给预备
3: 我特别是给买因为我是不谈生意肩膀的从前不给都有呢所以阿妈所以给了就阿用
4: 这个意思需要把参谋车子接啥送
5: 参谋车子啥送
4: 公主个小姐大，您就是买米都仓忙阿姐这儿打哈过数个。
5: 来是哈过数。
4: 西贵些，打都八里街呗。
5: 八里街不是牛春雷公主接不接？
4: 牛春雷哎。
5: 他个是。
4: 八百那阿打最多接嘛，接不接？

0: 냠 잘못도가.
1: 니 가실이요 마리. 다 가스지. 니 파야기 나 치순 도담 제가 다죠. 지마 공시 된다 가리이네. 니 타지 오지. 시부 지하가 다도 다디. 니 구이지 제죠.
0: 교수 상문 예 가는 게 옳다.
1: 나 퍼서 칼로 와도 닝네.
2: 저거 크이나.
3: 아지. 아, 영로스가.
4: 제. 그다. 두스 마지 이제 이제 챔피언 토 말다. 두스 마지 되다.
3: 나 개부 챘어. 개부
4: 증거 봐. 나 능시데 쇼크 되구리. 속을 찾아서 구겨 되구리.
3: 나 이는 속사 되면서.
4: 아, 두스 마지 이제. 땅 안 앉을 수 리디. 인지 소소 수구디. 야고 서도 거다. 지마 보고 이 팁상 제시지. 비차샤는 안 제촌래. 다도 젠방 공세 구지지 봐. 안 호롱뢰. 님도 상회처 차차지 봐.
5: 야, 다 그랬다. 그냥 저 보기자. 년중부 남아래 부르시게스가.
3: 이거죠. 니 제 경고 주여자. 나 저 종로래 집차비 다인의 촌래 님도 깁상이다.
4: 깁세 내 지금 망 되어다. 다대도 싶다. 다 가스리. 지마 촌래 치를 주디. 고송 주장 시야면은 미리 계제시는마다.
6: 다 뒤스 예인.
3: 저러스다.
6: 장가양아 참에죠. 젠방그 공사 탄데 존조지. 젠마 근데 저유나 하고야 요마지. 딜레 장게 춘레일어. 서규간 구제마 대비체. 수수 갈레 겹스 럽스 겹구지.
4: 영아 영아 영아. 하코스 하코소. 아무나 이베시고 녜부고 똑바리 마시. 뷰모즈 봐. 주도 마체 반샤요.
1: 김수 상무 진송 선배 미즈 봐. 지마, 나 전부 디 겐키니지. 제자 상면 예하는 연구르다.
0: 상칼이 연구르스 칼스래. 상 진주 선배 겐키니 수셔줘. 용촌래이. 상 공신나 레가치가 예담으면도 뿜부치가 예담하면 말다. 최대 두수 나와 숨이. 나와 메는 거를 랭게요리. 랭게 모든 상무 저러지.
1: 콘주 상무 예빈조이. 랑게 두교 면자. 구이동차 왕주여 말이.
0: 다리 어제가 라로이 내 지금 요랑 삼자 태가 출래리 규자 지기 공세 되나 내 다주 지기유 내 단단한 바바 큰수 비슬럽
7: 출래 샤게간스 대기에 단지 개가 제대 땡키래 말
1: 년시에 땡키고죠 랑 바바 취나 총도 친수 단단 년시에 차시 규제 분조소 도스 니 니킨소 사가나라 칼라 심부시 사가 치고 단다스 이진데 지 시그레
0: 잔유도 왜 용출래 잔유 공세 너도 내 견키유 랑 칼라 지시데 지게 로메
1: 간다 장기 밥에 쓰이 겹에 쉬고 지수 채우지 나래 난금을 큰지 쏘니 나래 되버이
7: 줄래 장기강서 잼식매봐
0: 봐봐 밥이랑 람사 뉴트론에다 초반도 저 공신안에 비우고유 공신안 생겨비 지 밥이랑 게 녀하는 녀우유 가봐 겹사 교 람사마이 교 크림에 쿠래 초반 큐지 공신안 용제 교 람사 교 뉴트론에 라이 교
1: 용아, 니 소도 소니 지 치용고. 공시 아 벌수 지가 단주, 니 빠르 갸자 가시 수비. 이네 아이샤게 미들은 아 시시 단지, 로고 디게 끼라 고갸갸 참 매부 수주. 아마 랑게 몰라 지 시는 마도.
4: 뭐래 거를 신주, 디래 쥐엄다라. 보, 근데 시네 불안 용상게 규부 추미지 봐. 하고잡어. 네 주디 인지 람몰라 셴마다 용마지. 줘. 세가 줘. 수레.
1: 왜? 지지 네 셴소.
4: 갈 셴소.
1: 아마 아니엘 공세 파츠 세가 주이. 뭐 잠마자 치기스. 몰라살라 과교다.
4: 잘로 됩시. 아무 유배시고 낭다 뭐. 잘래
1: 윤디.
4: 아메 돼. 와. 요. 랑가 섭섭실라.
1: 하고 왔어.
4: 아마 아마 아무랑게 아이샤라 야우스 중도 와 허무고 없으디니 먼저 촌래에 공신아 그래 가서 겨벼 마제 뇨든 게 단다 또 법지에 마디 가리나 포정어 주로 배나 가경 뭐 쓰이샤 범디니 태차다 주도 와 수수미로 온 시에제 디 아무랑 온 시에다 캐 가려려 아
6: 장태인 上个月买杯减息的嘛对的年前呢春来的殖民度公司谈的连着着吧马大丁这几年约着呗啊地主仓木路上个能够呢将来当场切不着春来的建办个公司苏苏南个公司走着嘛都 피게 뭐 돈요 매배 소리 대신에 열배.
4: 촌내게 소소 공사를 하는 쓰고도가 촌내게 오늘 일 학습 남다치기 아무런 뜻하되 미발로 개발 교수랍자 남사 친제 발로 개시야 발로 망시 개시야데 보고신 주선자 디게 교개 매배자 시도와야.
6: 肩膀 控制 손도 错节 총총 오늘 신이 열배 열배.
4: 아, 디디 배지 간다.
6: 용마리 신이 켜는 용마리. 나 肩膀다 깨지 않고 제가 주의. 나 와면 저장하지.
4: 세상 야호 켜는 민도.
5: 영천래래래내도 제야 민도. 퇴근에 미큐지 뒤제 클라스가 주기. 내가 제대로 미통야 민도. 더도 장상계 초반 큐지 공세나 뒤제. 나 속을 지다 지기도가.
8: 보면 안 쓰면 좋아. 나도 침경 예급성자. 나도 사야되는데 요마시. 초반시 다스는 통시 다 제입니다.
5: 밥랑게 초반도서 근데 이면 마통사 제입니다.
8: 지금 用了三三，不走，你冲上，大姐才开心比。冲上大姐才比意思，可是大姐才话，俺就先开始的。大姐哪去吧？伢去吧都是提前给这龙姐才开心比。还是要的，可是俺家俺开干部小姐，你从头自己也没得。大姐是这说，三个工资肯定只用吧？大姐你差不多，他还想你用嘛是？
5: 今嘛看不起对鸟这啥穷的，让该控制低了，若不起了死了不啦。
4: 胖子，能打么个？天做好准备，好。这差不多。莫林，孙爸，
5: 莫林。
4: 阿姐，
5: 二凤，让爸爸快到。
4: 好，我们就。
5: 光忙啊，动个积蓄，肯定借不得，这些借不得。
4: 多点几码的呗，俺轻松才把两个季度米勒卡拉单了，我话嘛的呗。多点几了，俺都在当姐，啥啥钱多了。多多对的，西贵这边得一个人不缺，明家学呗人不，年纪给不差，牛车来个公司去下，让他多没退休再学的。
8: 春雷。 这些是给的。
4: 本是一个人物，全部得给。你有这个人物存在，光他们一年军电热，一马进的重庆用了给其他久的，统统光马学热。统统还没学预备，爸爸，牛春那个公司这边我得给说六多好吧牛些。让给俺今天等个预备。论俺这边当然差不巧嘛的，你公司天气个月。
8: 春雷给叔叔老多好办牛办嘛噻，同头吃饭得给来老多好办牛些。同头还没闲人呗，但前头卡巴马对着仓库没电的。春雷，卡巴马没电是的。仓库卡巴对着俺没电那些。

0: 다니 저지 사승아
1: 사승아
0: 아야 저지 사승아 장대다 힘들지 라제 가제 더더 문제 삼아 님 드리는 제 랑제긴다
1: 나의 저지 제 사수 나라니 더게 제 사수네 람산 펴줘
0: 야 뭐니 찬스 제 부여래 야나 최다 주여래
1: 대다 지리 삼아 저지 제 사수 나라니 见过 그 비게 레소나 니 알펑러 지리디게 창물로
0: 퓨장유젤제르조이텐도알펑르고레나그미창물로티리네송아황다니스모링아지리스럽조인다다니미카시네니나오스키등메문에시는아라니소와깁시겐다마르베아미세기이주디다지부디파로수로치심고레제마레게지디야오시에스
1: 바로 수로 제 줘. 야 줘. 나라니 멍스지라. 대주 씨가 줘.
0: 시 줘. 야. 야. 탄치다.
1: 탄데 대주 씨 이겨다. 줘 줘.
2: 교선 친조 가라 할래야 요래. 라바샤 요나 남과 차코코브지. 결과.
3: 구아. 구아.
4: 구아.
5: 해내 가르기 배도.
2: 네 라시오. 공수신다게 나 지켜 지니 전부 제가 쉬었으기.
5: 아네. 다 쟤는 연락사 남다게 저스텔리 쉬인다.
2: 진다 제발 내라봐요 맞다. 급디도 니 켄조 상매 준구 되셔고.
5: 다드. 뉴트럴레이. 장카리. 총래 그 성유 최고 성부도 왜? 감나 갈로이.
2: 가지.
5: 고만 고이.
1: 가지.
5: 비가다 뭐.
1: 가지 냠바.
2: 喂,你看看。
5: 都是在你的送来的钱啊这些现在给你开始送的所得所以。喂,得学的。宋二凤,我是这对爹送的狗子。你还哭吗这三句。让给爹送牛去,控制中华要不得。牛春雷,可不必差不得,公司许多钱没过。去吧,你个这些没过。阿家长,你不要了吗这。宋二凤公司永远开始的,三个要求多。牛春雷。
2: 地区来我见半个公司的，你也没得马里康了，开始亲的狗日。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朱梅，
5: 去。
2: 你从那生牛七个日三节七个月不着？哦，陈奎也我是轻松啊。呀，对牛的，爹，可算是些啥作用呢？我子，吃个钱不就是阿松啊？
3: 我呀，给你点媳妇去吧，
0: 呀，
3: 媳妇去吧。
5: 啊。
3: 我呀，他你去啊？
5: 呀。
3: 给他你当出家啊？
5: 我呀。
3: 哎呀，出家啊！我呀，给不给啊？把他我给回的。
1: 有小伢子，我马上。
3: 我呀。听你去啊！
5: 啊，
3: 王爷，请不叫去，王爷，把你给回答。
0: 喂，让爷们忙给不起。
1: 你给不赢。
0: 给不给没得过。

0: 야, 야호
1: 야.
0: 쇼시 어, 야, 나.
2: 맞게 미에 임바 뱀바.
1: 어, 다 지스 지스 지스.
0: 어, 야, 소스 좋아. 민수 좀 먹자. 어, 야.
2: 다 지스, 가방에 가죠.
1: 왜, 왜? 春雷 가지? 딘제가 봐 용그래. 편이 용마지. 도시, 让他가 대체 혼자 굴러와. 네 겨울이요. 와야.
3: 네 전다디. 장린이라 시네마도.
2: 다니. 자가 봐 주네 봐.
1: 제가 겨우 지 저거 봐.
2: 다가 되시. 네 라시에다. 디링은 이게 자시베 님지레. 자게 두고 지다 내라고 시행매다.
1: 아지 내주 자 작보도 오제.
2: 자 작보도.
1: 젠바스 예대기디 괜찮 좀 가시야르샤.
2: 실주슈.
1: 진짜 과 용그라 신이 용마지.
2: 신만 저 그래요.
1: 지 나 링링 랭게. 디네 젠바스 예대기 고 세가 주인.
2: 상네 갈스유 아. 다니 너니 파티다 접사브리 남산 주 용지. 감직 뒤즈리 티스 두스 접사소나 나라니 찬스 접제 심난기 도지디 살 퍼버르 봐. 제마 랑카르친도 내지 용도게
1: 아지 내주 자 자꾸도 오체
2: 자 자꾸 하도 아 장게되기 나기내주 뇨르사브든조 주도 직면식도 장내지 부든조 라원이 더 말베 아
1: 이란 카르스고레 나 콘주 아마르 봐 내줄 하는 주도 마시 봐 대토르베 더 전에 내줄 하는 학원 뭐 전통 도체 대토르베 아
2: 니란 시에다 진장게 뒤시당 가시다 지망은이 참명아
1: 몰리 몰리 랑게 탄데 스그도고 까마지나 탁주 도야게 레그레 스그도고 아니 까마지나
2: 다가 말이야
1: 옆에 안에 다가 접었네
2: 와챠 한다 뒤에는 용도게
1: 나리 둔다 제가 돈다
2: 용도게 한다 뒤주다
1: 아지 계시 2번 미니제 창자 코고스는 랑게 주도 진행면데
2: 숨에 된데 마시다 디다 좋아하려래 디링은 이 레가 산 산 말이야 아
1: 내주 자 차고도
2: 자 잡고 하도 둔다 사스는 랑 가봐 주네
1: 요 내주 탁주 제주다 초로레스는 랑을 심부든 데 쓰고 용도게
2: 심부든 데다 소관도 디레는 이
1: 레가
2: 다 친 디레 야가 요 말해
1: 나 죽인다 요 죽인 아지 뭐 저도게 뭐 저도게
2: 뭐도 디네 가자 들배 출류기
0: 왜 그랑이 바로 치러 당구를 왜?
2: 동!
3: 젠방기 공사에 사지디 서동기 촘촘 소야지샤 다킨즈 균제 총가다 차버리 수부야 저마지 칭아 깨깨 채버리 라바도 아자랑 깨깨 채버리다
4: 디제 이내 안 쓰이긴 배 민상마 당서 좀 주시는 용마시 뭐? 안 쓰고 갈래 디제 겨 타는 안 쓰라 사지 계속 오늘 서동 촘촘 소야비는 아니 안주 양양 와서 오고 지금 말이베
5: 春风 안주 지도관을 더 동원 가서 대도
4: 총성우의 친유 시작다 대샤
5: 디게 상마 되슈
3: 김종원의 성격 외매 전내주 뒤에 억제민 러와 주의 초과 원진기 주도를 채우고 싶어
5: 교수님 되슈
3: 왜 어구
0: 뭐야 하고서 서동 좀 주소 그랬어 주의 다가 좀 봐.
1: 디안이 진격 맞다. 뉴젠방게 남탄 가르사비 진도 있네. 뉴젠방게 되지. 나 저 편지 저와 차다. 사진이야. 랑거 소숑 위에 고야들이.
0: 소숑 위에 나 쇼글세. 디랑게 나 녀저금 주나 주 말베. 던도 계장 위에 요. 디가 늘게 버버.
1: 랑니 켜거지. 니 랑네 게스이그지베.
0: 니 다르지. 니 중에 하나 형제. 냠네 위에 야오이스. 녀저나 주주이베.

0: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튜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유조 남 차라 용장 취 서동 효균아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 수사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1: 리크당가 초 디단 리크당 가리 저지 좋은 시지 나가 좀 로든기 디초 산용장파 시즈 용장 와지 용장 나고 조리다 쇼고지 용장 모체타 신도 망정 추고 샤탕 차샤 공아 야시소 원상 추고 오모탕 세미지 추지 신도소 님다 추고 추 망정 추고
2: Look twinky, such a journey, they are the toa, river.
3: Yacha do the inacarino resinane, Bugu, cockapa. This is the cockapa, Sakam Chanyan, Sajakton, cockapa, Sakova, even in the day and yanked the year, Sajakoton to Harrison, Bugu Hogu Hogula, Taxi Top Chant, Bugu Hogula, Zimbanga Duchant, Rinjanji Tanya Bings.

0: 刘不迪呢？三百几，三百几呢？刘不迪，谈的开南边是新不迪，平壤各种车顶地当乌云天岗堂，平壤龙城眼睛猎过人，眼多眼多，地堂落水里村，地堂平壤县不地区。我作用我杨宗平，听见公看啥？开南帮俺这里在那拍板，格是秀。 这个手机习近平给孟勇给地当米呢，全用给酒精用米水写汤。人力地当里说是人力的呀，热烈越就送不能行。场面人力给刘森地当汤苦了地当里啊，拖囊忙怎么拿去？地当汤递给点别亲戚中间，别准切过别，别给修行。他特地安全，李森托里啊，别别公正，参谋了的他那些他的眼睛仔细别，赶紧什么场面，岂不你没给给孟勇他米的几个热热送能够去？且上。
1: 七张七八地摊案，检察院也企图，目不敌送给军械铁里啊，拖拿南亚的五年，开进其他车的游戏。七张特定案子，李振托里呢，平壤各种目不敌送免抗去，昨天明白，见到这么来定制学姐，出工怕高的空气，地摊给军械过里啊，进行修行，并给场面，可是哪说？
2: 大王这么来呢？四川六县华西路里呢，六点钟晚上，明儿培养长江就目不车装免抗到，吃了能没影响？免不隔就别，昆明姊妹了，华西平民七百免抗到，落几张，十种难用。咸阳解渴人别忘不捐钱，所长江到现在了，听嘛，兄弟约了，他是中间的车点地摊乌云天刚给，三段手续给西林车着了，平民他七百免对别，你不拖了东北，所长现在六天日节开江到，电厂不马赛，他是中间的车点地摊乌云天刚给，平壤下下来团面了，听嘛，当团长约了。
0: 平面他铺在参加给，难道免就来团别呢？免了你说他怎么送人？难道免就来团去，别准火力他，扛着不怎么样，没办法。西林多，没必来给，得给老团干活那我他推送送，心情人别，菜心那么炸，你呢？火大兄弟，菜心冲着他炸，人兄弟的跑，接送你怎么别能有？
3: 见到这么啦，看不上。
0: 给了，看不上。
3: 没事给了，他谈他妈给他跟着学校里啊，他天天开始俺做作业题里啊，不过他那面叫，也得要么收拾的，王不马上别能做，忙不同样多啊。俺得应对怎么？他俺这不归俺们几个人呢，吃下面呢，你妈不过后头给得罪的呀，他不过他那面那跟着吃完那剩下剩下两个多啊。他给了第一天里啊，收了一天呢，也跟着去收拾吃完，跟着去送人呢。
0: 没事给了，他第一个点就是啊，俺那俺做业呢。
3: 不过，俺们考过呢，马季队干了，王不参马参吧。哦，今天俺可没马参，王不马参不得，也没收拾着预备呢。俺呢，第一干了，呢，家个这边呢，出生出现是个吧？他爹俺做，家个个点别说钱呢，俺呢，人不送着过个，但人不送的呢，人不谈不得，不过得马过看过这些了。
0: 那是。
3: 啊，不过马过看过，看了是呢，也算可是钱。嗯，今天看了是呢，俺做个，米色个参加着嘞。今天俺家个这边呢，混进门的是个嘞。
0: 哦，
3: 对了，大家参加多多啊！顶个了，马哥看了，俺们俺们就是跟着学习，大家开始吃过，是不是开始吃的？对了，多多啊！俺俺做的嘛说呢，他，出马学看个啥的，对了，做起不是多啊？哦，对人不谈不得了些。他人不你不对我那些为呢？俺们开始呢，他不过考差不多吧？哦，考差不多呢，俺们明干了，要在大家开了要的是呢，俺们到送个医院的了，大家比超久了，对了，开始呢，俺们俺做哦。 嗯，俺们这是当了NT四个嘞，当俺做内部听说忙不及个NT四米，三不些多，对，还是做好的是呢，俺不过进别个脱落些得过来，啊，对，不过忘不掉就是在这挖多啊，嗯，第几期，俺你不得了，你查查也交嘞，啊，查查也得了，就当前呢，当时综合征收的，得交了，那就当前交了，那是，俺当时综合征的查查也得到，估计在是那个年多啊，那是，嗯，引进不是当时综合征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年多啊，那得，嗯，引进不是当时综合征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年多啊，那得，嗯，引进不是当时综合征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年多啊，那得，嗯，引进不是当时综合征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年多啊，那得，嗯，引进不是当时综合征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年多啊，那得，嗯，引进不是当时综合征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年多啊，那得，嗯，引进不是当时综合征 미치 아니 리그 세브 미치
0: 톰톰 데니스데
3: 계속 마케베 이베이나 계지시에다 콤바테베다 타나 줄르지도 칼라사에다 랑글란지스 견디기도 와 근데 디체디에나 계속 디베이나 또 가르스는 딜라 맨조 지엠민도가 근데 인지 미치 따고도 와 산다 디나나 차자에 나가 니오레 나가 직 야날 구해 줘로 봐 디나가 저 스슝기는 리미리 Mabuti Suminganda, Dinning Mingangala, Dagger Chigur, Dibuka, Gangala Dagger, the Chigua, DJ Dagger Chevin, the Dirimiri,
0: Ness,
3: the Chicha. Sine, Mabu, Dinanda, maybe, you know, and Tawanga took the liquor bar.
0: Ness.
3: Be tried to give you in a carousel, Tawanga took give you in a, and the one between the Kami Tang me, Gangla Tang me, Gizzi Dagger, dear you me, Levena, true you me, Kemina, true you me, and Nanga Tang you made the Ganga Dodua.
0: Ness,
3: that dig in a one between the shook chisel, goodle.
0: 고
3: 고디나 아니 지당게 면조 지담민도 우디나나 가르스나 안은 아주 빼나 차샤나 닝수르나 아주 강바 시수 조르바 사야 부랑가라 단 찬스 강바 지글레민도가 아 디체데데 면조 제담메바 아 랑가이나 게제디베 추 룸무도 제 게제데 파자야 비디 카체데제 아 지주 레카 완전 레카 严重지바 오 딘데 구두 구데 인지 민지 가르스나 아주 코 동고도가 림바숨부디 디르샤 게차네샤 아
0: 네네
3: 다 보고 게차베이나 랑게 게차베이나 가르스나 아 데켈라랑 스웬데 초도 닥담마 되어봐.
0: 아주랑가 초도.
3: 어, 제가 이제는 중요할지, 초도 레지 개레니인데 여러봐. 아랑가 옛나 아니 디 가상 아주 지연구 측디마 비교된다 도와 기도네. 아 신내신 관관제 도비순데. 아랑가 양 가르스나 강바디 안데스 추낭라로 루데니에서 아랑가 칠로라 파 제제데니인데 어 티데데니인데 도와. 다야 보고를 닝 나자여봐. 닝 나자네 나자랑가 이군순데 여봐. 아랑가 착자 닥담마 되어봐. 어 디체데 아니. 면조 최고도가 다디 가르스는 면조스는 샥주 망치야간가 샥주 제르바 샥주 제제 라스트 최고도가 계승님도 저 옛날 햄버기베 순르다 딘데 제다 아니 쇼도 이나 초 잼고르발 딘데기 다이나 안주 민가이베나 다이 지타 망치 야가르다 와 툭다 둠베나라 치고레 미간가 루루체 아 샥주데 치기도가 어 디체데 가르스는 아는 안주기 부구 뉴슈디 라스트 치에디 다디 가르스는 가주 나이베이나 그라야도와 아니 코 가르스나 차에도 야가도와 인상기 지속에 간 줄 표도 쯤이었다 또 샥주 춘주를 근데 옛날 밤에 나와 마담 제 퇴주 마 십지 양지세도와 근데 양대 세미네션의 방법을 쓰자
0: 아니 그라다 되게 그 초에 되려야 차샤니야 습습 최고야를 지금 제유나
3: 당연 저 왕부준제 되는 안 퇴진기 초안하라네 습습 체임나 사장님원의 세월발 今年呢, 아주 칼라사이드르바, 또 제수직르바, 다이나 딘사게 아주 칼라사인 망고치 디르바, 가르소그레, 소전에서는 미스는 레뉴 체균드르바, 아, 레뉴 체베이나 가르스나 티고, 아주르마서 모장기 디지 마르바, 세리즈 수 마르바, 고른중구 세리네, 카 제두가라, 수주 망고치 쇼도와, 수주 망고치 쇼도와, 수주 망고치 쇼도와, 아니, 아주 개시, 수주 예수한승, 수주 가이소, 툰주, 체베이메이나, 위생수 에이사드 체베이나, 체베이나 아니 왕부진진저 교회님가 도와 칼라딜라 습사제제 릉중기 모장기 칼라딜라 티체고도와 인지민지기 토난들 체고도와 아니 인다 로춘주 부환에 맞아 아마 로춘주 자르바 다 딘라 가보여르바 레뉴 망부 체교 딘라 가보여르바 멤버 멤버다 나이차다 가보치르바 다 딘날 운에가 워메 소주 유메 ऐसे होता है यार मारे, कोई लेने मांग भी चुदेगा, तुझे मांग जा शोच आवे,
0: नेसे,
3: तेरो दिल्ले तुझे शोना शोए बोल जिदे, तेरो चला गेम बन रही है मोरे, जगह ने जगह ने फांसी चिर फांसी ना तुझे गेम ये ना, अन्य आजू जे ना ये ता, जिम्बंग जून ना जन ये ता तुझे यार लाइन को तो
0: आ, Sazanini Chasham, yes, son's canoe chorba. Yes, son said the Takanun to do some bar, Takan delugure, putty, yes, son, the chumundoa. Amra did that, my yes, son, Saudi, to get a boomago congi, to get that, to you, canoe chia, to get a chigdoa. Digan Gelas, and Diana.
3: Did the industry say, Tee Colang and Duina, yes, son, said the concept to the amateur Gregory. Say now, do dear about seriously in the Nina and Pedia to Warba. Nanda Chudugala. 其实不服也是也得做七不多啊，我那时候不服也是也做七不多啊。要说现在不服给个，打我什么些？这不过差不难，不服差不下那这个是吧？俺们他如木头打我什么些，拳头打我竹的做七学的些。嗯，今年他如可是接，可是那不服我那时候俺做呢，不可以呢，体力做了吧？体力给给表姐的养不过呀，那得不多啊。出去那了寒心心生的过多啊。俺今年还是呢。 他妈听的，唱了多的，但实在你跟那的了，你眼睛就是不是切不多了。你晒的还是些，就是那不好对干了，你按住地多啊，闲你切，天天天气还是啊，外出切，哦，都是拉个长烟面多啊。那是啊，天天还是在酒家了，人家，人家呀，来个钱或者点多啊，亲戚大，有钱都做了，这单年的有了吧？哦，天天拉个长烟面多，那要说起那这村大烟的，马大那样多了。
1: 当的是啊，那不得做的哒，出去嘛，当别那不，不会用吧？都不过的，姐姐那打算是来清明都，俺那那这个，他究竟做的呢？几点？不过的，阿妹呢？我们的爹妈先去接呢。 부구대야 수지 마당에 내 지진데 정도 관 아니 부대에나 아메 부구대에나 조거나 코대베 거는이나 수수 세줄이야 있어 마체베 경기나 부구대야 가르켄 제도선 수구강에 찰롱해야 돼 아니 야고 뭐 좀 봐 아 숨부대에 가래서나 아니 나라주 부구대 마게 차베 지리이나 아니 아메 오메 데모투베 데모투자야 아메 베드코르 부구대리야다 잠바랑 잠바다 디디디 추주간에 야 삼지에 맞든지 균 치시디 어디게 체면서 삼산도
0: 다치는 게 나서 산이 줘로 다 보고하고 거리야 딱제 최고야르지야 근데 거부로 주연아
3: 딱제도 거부도라 아 내가 좀더 믹스하기 생각이 혼제 먼저 생겨 줘로 봐 이날아 친제 아니 딱제 가르쳤으나 멍시 딱제 가르쳤나 속부 털어 속부지제 아 속부 털어다 속부지제 착시 난 착시 딱다 되면 지멍아주 침변 뉴슈 개면 뉴슈 처리 처리되다 보고 저와 집어요래
0: 아
3: 디게 때 엔닝 뉴슈 어 로악 뉴슈 디게 간다 따고도 와
0: 아
3: 디네 때 저 최초에 가르쳤나 딱제 디나라래 란 티콘라 보고 왕 부준진 기뉴여 봐 그때 저 집 시시르샤 근데 이천 지순 쓰기로 어 디인지 미지 게지 세브 치우고요
0: 난
3: 거기 나라 추고 유면 아 왕 부준진 디 수수 능민나 가르쳐

0: 식지체 숨지직대 아니 심쟁 식지체네 야오래 다이나 식지들 세시십지 최고고이 저도 전에 다르진가들아르샤 아 티네야 디스라 나르제 리스르지 탄수화와 우소저르바 어디 가르스나 안 둘이 둘이 대 가져 나가 좀 있나 야가도 사랑 안 가져 있는 랑은 사랑 안 잡아 마시 세기메 로춘지 나가 제 마시 세기메 랑가 나가 모모 마시 세기메 습다 둘이 대 인지미지 나가 가져 좀 있나 야가도 둘이 주보다 십대 빼제서에 체 가르세다 마세디 베제사에 체 베티 가르세세나 용민도 베티 걸 마세세나 용구 마르바티베 아티나는 옵제디 가족 나고 좀 봐요나 야가도 근데 신도 대체 약속주나 니라 옵제디 까만 직체 신도도 모조도 직체 사딩 삭세세나 지기 냐세세나 지기 자세세나 지기 사이나 심제자 총어 도주를 치르 용어요 냐소르 다샤도 좀 강 치지단 치르 요 마르바 심제 체도도 치르 마요
1: 아
0: 디디나 아니 tsilu nyunga di rixia di tisu chaga nan tsuyuri.
2: Chugu korbe tuyini kwa zhugdi, zhume, jirta mizo ki sechi tonyum ki mengshi ting, wama tang, nyasha, chasha, gonga, xa naso wenzam ki kanyu kya kwa ta, tenza sa wata, lukdiyu nga lome gyurju ta, tsuzi nga baso kasab che kwa. Ti rin, menbe galib shin, zhume takje ka tuyto la che kwa la, zhume lukam da chanbe, luchung ka kya, menbe ka shin zhume, sagu tonyum chunzi ya kutum na, 마부대조용교 편바 신도치
3: 스마니게 나줄리 생기 미규 조티나 링게초 디단키 균시 강만 규자체네 키남바 민다르시 루디스미게 용화 체규티긴 스마니게 안줄리 생 슈잠 타하셔이 지메리 제나 양게제용 땡게 슈덴자고
4: Tiringi lezen dilaya, kanyi trojo midewa la, lai chisu la degba, shebi lijon di labju yinda.

0: 야, 같이 얘기 봐. 루키, 찔러. 쟤도 쏘쏘 띵겨리다.
1: 귀귀 과피게도. 재무소.
2: 가래.
1: 어찌. 너도 마구 뒤져도.
3: 나까지 나 빼가샤.
1: 너도 마구 뒤져도.
4: 한데 그때 채우래.
1: 나 쇼트모도 요마지.
4: 오오.
1: 오이.
5: 오이. 오이.
4: 这个真是难免见大肚皮的耶！